0: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 역시 우리 동화 아교제약 공장에서 만든 그 내보신 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로 하니까 동화 아교제약 공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산둥 둥어 어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출장이라 많이 가는 분들 보면은 비행장에 가든 또 어디 우리나라 각지 외지에 가든 한정말로 돼 있으면서 샌동 뚱어 어지어 하는, 제가 말하니까 이게 빌레 보이는데 사실 이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산동 동화 아교 제약 공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동 뚱어 어조라는 것은 이름 있는 명약입니다. 그 제약 공장에서 만든 우리 건네 보시환, 무슨 약이든 무슨 제품이든 만드는 그 제약 저기 공장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약은 더 합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제약공장에서 만들었는가. 샌둥둥어 어조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우리 양치라고 하는데, 이름이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들어가는 그 약이 질량, 약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중약은 예를 들어서 황견 하면은 황견이라면 또 좋고 나쁘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해본 분들이 더 압니다. 그래서 약이 질량, 그다음에 그 효능,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근내보시환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도 찌잉화라는 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청열 해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허혈이 있을 때 그 허혈을 없애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몸에 허혈이 있어서 나는 무슨 약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우리가 이용해 쓰고 또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진화를 비롯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건네 보시면서 먹고 있습니다.
1: 네.
2: 네, 먹은 후부터는 뭔가 머리 어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가끔씩은 뭔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1: 맞습니다.
2: 숨도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모든 데서 다니기 싫어했댔습니다.
1: 네.
2: 그러더니 이거 먹고서는 한 넉 달 먹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머리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지금.
1: 머리 맑아지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아주 좋고 이 여러 가지 심리문란도 나타나고 심리증도 오고 이러던 분들 그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리고 그치 뭔데 싫어서 많이 치료 혼자 있기 좋아했댔습니다. 괜찮습니까? 모두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잠부터 자지 못해서 저녁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 잘 못 잤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1: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2: 예, 마음이 그나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하던 게 요즘엔 그지 가슴은 편안하습니다. 아침에 난 피곤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또 낮이나 밤이나 귀에서도 소리 나는 거 세게 나는데 그냥 약간 소리 그냥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 없어졌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도.
1: 귀에서 소리 나는 거.

0: 또 치료된다.
1: 예. 네. 그러고 지방 간이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맥이만 없었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눈도 깔깔하고 많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던 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눈도 많이 막아진 감 많이 난다. 그래 났습니다. 눈도 예. 눈이 확 튀는 감이 난다.
0: 네.
1: 그래 맥도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릴 때다.
0: 네.
1: 먹어보니까 큰 공장에서 나은 이야기 다르긴 다르대다.
0: 다르습니다. 이 약은 효과 네. 잡수면 잡수수록 효과 잘 알기는 약이.
1: 예. 그래 내 몇 달 동안 먹으니까 나 그냥 날마다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던 게 아침에 나 그냥 나서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 내 지금
0: 네.
1: 약이 내는데 정말 딱 맞는 약이구나 해서 내 오늘도 더 배달해서 먹자 그랬다.
0: 곰팥이 좋아진다는 거는 골가병이 자기 절로 따라서 나서지는 겁니다.
1: 예.
0: 예. 계속 쓰십시오.
1: 예, 어느 게 더 대답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활동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달 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이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나는 항상 가슴이 두근다근거리고 잠이 아여고 머리가 어지럽고 입은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예, 건네 보초하는 수능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석 달 썼습니다. 위안의 어머니 머리가 고 동맥경화가 심해서 예,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림도이 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입안이 쓰겁고 자석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맥이 네. 없습니다. 어찌 그런지 그리고 소배 작고 손발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보수하셨는데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건망증이 심하던 게 지금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3: 예. 지는 열쇠를 건마에다 욕구도 자꾸만 열쇠를 찾고 들어와 찾고 나가 찾고 해. 아이 그래 열쇠를 몇 개를 패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소화가 아이 돼 그래 이발 쓰고 뭐 매나니 아이 손이 나빠 그런데 소변은 어째 그렇게 잤을까?
0: 그렇죠 손씨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그런데 프로 콩팥이 허해서 소변이 작고 소변에 염증이 오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던 게 오전에 예, 많이 봐서 한두 번씩 보고 하고 아침에 저녁에 잘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몸이 헷갈아진다. 그렇게 엉금망근해서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던 게 오전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래 활동도 좋고 심장에 영양제 표시도 준다지 이럴 적에 활동에 참석해서 좀
0: 표시부는 늙은 막에 네. 다 잡수면 좋습니다. 예.
3: 그렇죠.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 예?
2: 네.
3: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기와 혈이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다근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잡으름이 아이오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거나 우리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소화가 아이 된다거나 이게 다 오장육부에 충분한 기와 혈이 공급이 못 돼서 오는 질병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 건네 보시라는 분은 감사합니다. 나는 네. 이 약속이 되네. 혈압도 저리가 어떻게 잘 안 되네. 맨날 머리 아프지, 오지근, 오래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무슨 그 불행이 잠이 아요. 또 기억력도 없어. 기억력도 너무 네. 없어가지고 난 치매할까봐 고민했습니다. 치매.
0: 네.
4: 그러면 그럼 마음은 놀고도 불안하고 있고도 심장이 침침하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약을 많이 써봤지만
0: 진짜 그런 증상이 있다가 그 치매가 오는 겁니다.

0: 조기 증상이 다 있었습니다. 침에 올 조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 그래서 금리 벌써 안 썼는데 몇 달 안 썼는데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0: 네.
1: 기억력이 따라와서 뭐 이거 하에 뿌린다. 지난 이거 먹었어야 정말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던 것도 나아지 잠도 잘 자고 요즘에 네. 머리에서 어리다른 증상도 나고 웃으면 또 혈압도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1: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이 나지. 또 위나 아빠 밥을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이러니까 맥이 나지. 얼마나 네. 이야기 좋은지도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뼈도 아프지, 사변 차수 싹하던 게 그 증상도 좀. 내가 네. 좋은 거 보고 내 친구들이 내 틀어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 내
0: 다 있습니다. 늙음하게 다 예. 있습니다. 그런 증상.
1: 예, 자. 예, 자기도 이거 양해 좀 써보겠다는 소리. 우리 어른 둘이서 좀 우대할 때 끝이나게 좀 더 여자 쓰고 둘이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그렇죠.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싸면 엄청 묵순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이런 치료상에서 그렇게 약을 많이 써도 아이들은 실면증이 치료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아물되고 이게 다 주로 피가 부족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자꾸 가렵은 사람들이 뒷잔등이 가렵든 어느 팔다리가 가렵든 가렵다는 것은 우리 피부에 끄은 혈이 공급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근데 보시나 쓰고 쓴 지는 한 달 안 돼서 근데 효과 좀 안 됩니다 이게.
0: 알기 시작하죠.
3: 네. 속에 자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대여섯 번 반 지금 그래 두 번 세 번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래요.
0: 네.
3: 허리 아프.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하시고요.
0: 네.
3: 소화하던 게 또 소화도 잘 되고.
0: 네.
3: 다리 아픈 게 또, 다리도 안 아프고, 기억력이 좀 돌아가는 것 같더랍니다. 예.
0: 그렇죠.
3: 변비도 심한데, 네. 변비도 조금 낫고, 예. 이제 조금,
2: 네.
3: 조금.
2: 네.
3: 서가 아긴다면, 그래도 이번에 활동할 때, 일국각사서 실례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0: 예, 일국각사도 다시각도 드립니다. 예, 규식도 드리고, 예.
3: 네.
0: 잘 이용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치료상에서 이 건네보신화는 제약이 있고 그 약이 조합이가 잘 되고 진지한 약재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약재가 더 작용을 더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제원칙을 우리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연히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중도 들어갔습니다.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 고가병이 쉽게 낫습니다.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0: 모르피라메.
2: 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4: 저도 지금 건네 보상한 지금 준비거든요. 한 열 분합니다.
0: 네.
4: 그래서 지금 증상이란 게 지금 항상기 그 머리가 심하게 때부터 의지했다나 기억력이란 게 자꾸 없지.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몸에 차고 이런 증상이랑 그래서 네. 이 약성에서 보니까 지금 쓰는 작성력이 나사된 게 있어서 귀에 소리나는 게 중요하다만
0: 네.
4: 그러면서 이제 소변 차수가 발전하게 다녔을 때 이렇게 거리는 지금 약간씩 쓰라고 남남남
0: 네.
4: 그러면서 소변이 이오게 약간씩 조항작이 나오고 이래까지 이게 지금 나도 이 약을 많이 쓰면 보면서 보니까 약이란 건 오래 써서 나중에 해라. 벌써 나을 거니 약 약간 써서 나중에 하겠다만
0: 그 말은 맞습니다. 며칠 안 써봐도 네. 이야기 내 병이 맞구나. 벌써 써보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4: 네. 이렇게 이러니까 애들은 이야기, 이 새로운 이야기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지하공장에 다

0: 이제 생각을
1: 앉으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근내 보시나 하면은 이런 기와 혈, 기문 기, 혈임의 혈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약이 진기한 약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하고 기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서 혈이 부족한가 하면은 그 부족한 혈조차 순환 못하죠. 그 순환 못하는 제일 원인이가 기 부족입니다. 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근내보신환이가 25가지나 되는 중약재가 들어간 게 이 원인입니다. 기와 혈을 다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사람 냄새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는 그 길, 귀향길입니다.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귀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이왕이면 오늘도 내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노래한 가요.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더 힘을 냅니다. 정선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서승헌 가정을 노래한 가요죠.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둥 동의 가성을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과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 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봉스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게 되고 약곽으로 따지게 되면 한 세트는 보통 두 곽이기 때문에 24곽 갑니다. 예, 그리고 이름은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어지간해서 이 활동에 참가하면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9세트

0: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부터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나는 우리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오늘이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또 혈배강에서 나온 심리첩 5과, 이 5과라는 게 5달치입니다. 이걸 증송해 드립니다. 이 심리처분은 공동주체다 우리 그 관심병, 신저통, 고혈압, 고혈지, 중풍, 반신불수, 뇌경색 이런데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장내통하고 청인미로방, 예, 이것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장내통, 청인미로방 이거는 9세트부터 드리는 겁니다. 6세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이 기실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척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척추라는 거는 중의에서는 간단히 척추인 것이 아닙니다. 척추 그짝에서 모든 이런 동맥이 동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원시인 때는 다 계열된 게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향해서 나온 그 면을 우리 보통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양지후이라고 우리 중의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양기가 거기면 제일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를 함부로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서의하기관 뚫음으로서 아무래나 그걸 막 이렇게 수술하고 이래므로서 당황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면 신경이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장육부를 관할해주는 신경, 사지를 관할해주는 신경, 내분비계통 관할해주는 신경, 몽땅 대뇌에서부터 그짝을로 척추 거기면 해서 쑥 내려와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나뭇가지 뻗은 것처럼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신경 하나 잘못 다쳐놓게 되면 그 방면 문제 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함부로 그걸 다치지 말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뭐 제프라 맞거나 또 우리 요추관반 탈출 치료를 받으면서 또 잘못해가지고 원래 걸어댕기는데 마지막에는 뭐 지팽이를 짚고 다니거나 개체면 뭐 이 유생실 다닐 때도 개댕기거나 이런 분들,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물어보게 되면 다 그렇게 손상 받았습니다. 약을 잘못 쓰거나 그다음에 수술 잘못했거나 이래가지고 문제 생긴 게죠. 그다음에 무릎 관절 또 잘못해가지고서 원래는 제대로 걸어댕기는데 지금은 지팽이 짚고 다녀야 된다, 개체 밀사에 앉아야 댕겨야 된다.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뇌실금, 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이.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게입니다.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리는 겁니다. 예, 치료 방향도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칠 때 앞에다 취호 닮으면 좋습니다. 링스산산 닮으면 좋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방면이 잘 아시고, 우리 풍습방 우선 안색이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과병을 치료한 데는 이건 많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두 가지 약 조합인데 하나는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기를 몰아낸 약. 깊은 곳이라는 건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 골수 안에 거지 이런 한기 들어찼다. 이게 다 깊은 곳입니다. 이것을 그 집어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처방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유명한 쌍우셸링방이라는 겁니다. 우토 두 가지 들어갔다 해서 쌍우셸링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토라는 거는 유일하게 골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거기를 덮여주는 약입니다. 예.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가는가? 명문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동맥이란 게 영 중요하다 했습니다. 명문혈이가 동맥입니다. 이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요추 두 번째 마디 밑에 그 혈점을 우리 명문혈이랍니다. 명문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농촌집을 놓고 말한다 할 때 농촌집을 딱 장기적으로 비워뒀다 할 때는 거기에 습기랑 차고 한기랑 꽉 들어찼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통풍만 해서 거기 안에 습기 한기 몽땅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습기에다 불을 떼줘야 됩니다. 이 부습기의 작용이 명문혈입니다. 그 명문혈로 들어갈 수 있는 약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이 우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토란 거는 보통 약방에도 파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서리 고대 서적에 다 나왔습니다. 이 우토는 무조건 명문혈을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두 가지 우토, 추앙우토, 좌우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남방의 우토와 북방의 우토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걸 통해서 거기에 또 지령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서 지령이는 뚫고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땅 밑에 막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이래 수승하게 하고 그래 영양가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작용. 그래서 이런 지령이 작용은 인체 내에서도 전문 뚫고 들어간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토 작용이 지령이 작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뼛속 깊은 곳에 한기를 내보낸다는 게 그것을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안을 콱 덮여줌으로써 한기 겉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처방이 쌍우젤링방이고 다른 한 가지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 풍한 습을 없앤다는 처방 하나도 없습니다. 약재요. 그래서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 이 두 가지 처방. 골수 보충해준 처방은 여기 미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그 야우주의 단쉬가오라는 겁니다. 그 기초상에서 나온 겁니다. 예,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이래 결합하게 되면 모든 이런 골과병은 여기면서 해탈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양 풍습방을 쓰고 예, 네. 정말 좀 잘 됐습니다.
0: 예,
2: 원하는 예, 아 관절병을 해서 예, 몇십 년 고생한 사람입니다.
0: 네.
2: 그래 무슨 뭐 중소의 약이나 무슨 뭐 그다음에 보수 치료나 또 예 그다음에 토방법도 많이 있었지만 예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누구나 예 그런 게 부작용에만 해서 영 고생했습니다.
0: 네.
2: 어 지네 뭐 집에서도 나가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왜 이야기는 관절병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타 120여 종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구슬이 선생님께 가서 내가 진맥하니까 네.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은 방면에서 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간호도 없는 약재만 16가지가 들어갔다던 게 나는 찬바람만 맞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시려서 참기 어려웠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0: 예, 예.
2: 예. 근데 이것도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또 역시 바람 맞으면 예,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예, 아기도 네. 잘 이래 배우지 않습니다.
0: 예, 강렬히 해결됐습니다.
2: 예. 야, 영 얼마, 얼마 심했습니까? 예.
0: 네.
2: 그래, 위에 자골 신경통도 있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다 통증이고 뭐 붓기고 그래서 참기 어려워서 예 어떤 때는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0: 네.
2: 예, 근데 이 풍습방을 쓰고서 예, 깊은 곳이 한기 습기 독을 제거해주고 예 골수를 돕는다든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0: 네.
2: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평에는 은영 벗어대지, 그 다음 층계를 올라갈 때도, 예, 그저 단숨에 숲 6층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니까 이제서 정말 살게 됐습니다. 통증과 복기가, 그 다음 마목이 다 이래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러나니, 예, 정말, 이 약재가 좋고, 두 가지 우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종이 그 간동의 양만, 있다더니, 이 두 가지면만 봐도, 예, 나는, 정말 어전 살게 됐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고요. 박선생이랑 얼마나 복무태도랑 얼마나 썼습니까?
0: 네.
2: 나는 정말 연기시에도 이런 약바이 없고 영신단 약바이 이런 게 없고 예.
0: 네.
2: 정말 침도 예, 모셔가고 모셔오면서 예, 정말 그 빨리 약을 잡수면서 예, 빨리 그저 예, 경락이 통해서 그 치료로 속화 빨리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정력 다하고
0: 가서 노력 다하고 정말
2: 감옥 그저 한 집 같지 않습니까? 거기들
0: 맞습니다.
2: 예. 예. 서로 그저 어떻게 나서지고 네. 어떻게 좋고 이랬거나
0: 서로 펀션하면 설명
2: 좋고 나도 예 나도 여러 번 가고 짐도 많이 맞았는데 짐이 경락 동대는 또 약을 먹으면서 제일입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지. 영하십니다.
0: 예.
2: 계속 풍수빵을 계속 쓰면서 여생에 즐겁게 살아야죠.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예,
3: 나도 풍수빵 쓰고 있습니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은데 특히 골가 가서 한뼈씨 아팠습니다.
0: 네.
3: 무릎관 퇴행성 관절도 있고 무릎관절도 상관절이 있어서 아프고 여갱판 투치지 견수염이 견수염 뭐 없는 게 아예 아픈 데 없었습니다. 근데 풍수빵 선생님 설명 듣고 저리 있었는데 효과 좋았습니다.
0: 네.
3: 여러 가지 다니면서 약도 먹고 침도 맞았지만 선생님이 이 약이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친구도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내 원하는 수레를 몰고 다니던 게 그 수레도 어쩐 거서
0: 밀차를
3: 밀고 다니죠.
0: 예.
3: 그래서 안 몰고 다니겠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네. 그래도 나 앞으로도 이 풍수빵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저 갑상선 기능저하라는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0: 네.
4: 예. 경력도 점점 못해지고 예.
0: 네.
4: 피부가 이래 말라두고
0: 네.
4: 엄청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먼지가 생기면서리 내복에
0: 비닐이 많이
4: 내복을 입었다가 예. 예, 툭 풀면은 그래서
0: 먼지 떨어진 것처럼 예.
4: 예 그런 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0: 네, 예.
4: 그러면서리 저기 머리카락도 이래 눈썹도 어째서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0: 혈이 부족해 그렇습니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4: 저기 피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겠습니다.
0: 네,
4: 예. 예. 그리고 살은 또 어떤데 두문두문 올라가고 예.
0: 예.
4: 예. 그리고 이래 변비가 심하고 이렇게 또 숨이 차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0: 네.
4: 예. 우리 집을 놓고 볼 때는 좀 증기가 높아가지고 예 집이.
0: 네.
4: 이렇게 그 증기를 오르고 내리자면 예, 숨이 차서 여러 번 이런 심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단 말입니다.
0: 네.
4: 예. 다른 사람들은 예, 잠이 안 오는데
0: 네.
4: 저는 예, 너무 이래 잘 자서 정말 이게라 또 안 잤다 나도 잠이 오고 예.
0: 네.
4: 예, 어쨌든 맥이 없는 이런 현상으로서의 정말 버스에 올라타서 해도 어떤 때는 그 앉다 나왔다 나면은 이렇게 자기 싶은 이런 마음이 많단 말입니다.
0: 자, 그래서. 나아지고 밤이고 계속 자는 사람들이 다 치매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예.
4: 그렇군요.
0: 심합니다 이게.
4: 예. 그래서 버스를 타다고 하다도 예, 버스 놓칠 때가 예. 영 많았단 말입니다.
0: 네. 예.
4: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래 비늘이 또 심한다.
0: 네.
4: 예. 게 이런 그래다 놓으니까니 골다공증이 또 심해서 예.
0: 골다공증이 심하죠. 예.
4: 예. 그런 게 심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무슨 그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0: 네.
4: 예. 그래도 참에 이렇게 정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서리
0: 네.
4: 정말 이렇게 결백왕에 풍수빵에 이런 친구를 결합하니까니 엄청 이렇게 정말 좋은 기적이
0: 네.
4: 일어났다.
0: 결백왕 번신이가 거기 공농 수치에다 갑상선 네. 기능 저하에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고. 그다음 예.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수빵 예. 또 우리 전문 뼈 속에 예.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합하면 엄청 좋은 겁니다. 예.
4: 그래서 정말 기독교

0: 후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1: 네.
0: 머리도 옛날에 좀 풍성하게 많이 나아졌고 대변도 하루에 딱딱 이렇게 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보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몸이 예, 비늘도 많이 없어졌어요.
1: 아, 예.
0: 아, 그러니까니 이 풍수빵이 너무 좋아서 예.
1: 네.
0: 정말 내 몇 달 동안 이렇게 썼는데 척추뼈도 예.
1: 네.
0: 예,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아, 그럼 골다공증이 해결됐습니다. 예.
0: 그랬습니다. 예. 잠 자는 것도 예. 에, 옛날처럼 그렇게 모조리서 하면 안 잔다.
1: 네.
0: 예, 예, 예.
1: 사람 머리에 산소 부족함이 자꾸 잡으러면 예. 옵니다. 예. 그냥 산소 부족함은 머리 대뇌세포도 대량적으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0: 예,
1: 뇌위축이
0: 예.
1: 오면서 그런 치매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아, 그게 해결됐으면 아, 그러면 이런 치매짝으로 예.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예. 그 집에 우리 집은 5층인데 정말 올라가고 심해 닮해 이랬다는데 지금은 정말 맥이 좀 나니까니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이 이 자체를 놓고 보면은
1: 네.
0: 아주 정말 예, 좋다 말입니다.
1: 많은 효과를 봤죠. 예.
0: 많은 효과를 정말 봤습니다.
1: 예,
0: 지금 이 맥이 그렇게 없거나 그런 증세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1: 네.
0: 예. 예. 이번에도 사실 그런 또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1: 네.
0: 아무튼 먹든 바 하고는 약을 계속 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먹을 예산입니다.
1: 네. 네.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예?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 혈배강의 네. 심리첩 또 다섯 달 치량에 네. 다섯 곽도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0: 예, 고마워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말 들어보게 되면, 그, 척추에 뭐 염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강직이라는 건 장지, 꾸꾸대졌다. 이런 이름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병 이름을 달 때 절대 이 병의 근원을 말아야 합니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기술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근원을 알아둬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풍수빵하고 혈배강신 한답니다.
1: 네.
3: 이약 쓰기지는 내 골관절이 너무 심하고 풍수관절도 심했습니다.
1: 예.
3: 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거기 허리 협착증 거지 왔겠습니다.
1: 협착증 왔죠, 예.
3: 예. 그래, 이 약을 두 가지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기력해서 썼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사들었습니다.
1: 예.
3: 예,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1: 네.
3: 그리고 우리 고모부도 이 약을 쓴 지 1년 넘어 쓰고 있는데, 구토 하수에 있어서,
1: 이 약을. 구토 하수, 예.
3: 예, 하수 와서, 예. 이 약하고 혈배강 같이 썼는데, 예. 바로 걸지 못해서 지팽이 짚고 다니던 게, 지팽이 예. 아이 짚고 다닌 지 어서 몇 달 됐습니다.
1: 예.
3: 이 약을 쓴 지 1년 넘어 썼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우선 이 신체도 많이 허약한데, 신체도 좋아지고 지금 병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선생님 친구를 결합하니까 나 영 효과를 잘 봤습니다.
1: 그건 친구를 꼭 결합해야 됩니다. 구도 활성이 네. 대단히 네. 심하죠.
3: 응. 약도 효과 좋고 선생님 친구를 어찌나 잘 하시는지 전 연변에는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다는 내 말 앞대라.
1: 네.
3: 네. 처음에는 이 선생님 차에 계속 짐 맞으러 다녔지 않고 뭡니까?
1: 네. 우리 네. 차를 다 모셔다 드리지 않습니까? 예.
3: 예, 예. 그래, 그냥 차에 갔는데 지금은 지팽이를 아이 짚고 저는 마음대로 컸습니다.
1: 네.
3: 그래,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오늘이 저기나 우대 좋을 때 약을 좀 많이 싸겠단다.
1: 네, 예, 예. 이번에 활동 좋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럼 우리 강직성 척추염 형태를 본다 할 때는, 머리가 같은 거 하면, 우리 그, 인류가 그 원신 때부터 진화해 오지 않습니까? 원신 때는 기회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게 이것이가 게든 딜러부터 허리를 쭉 펴고 서리 걸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450만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은 꼿꼿이 걸는 딜러부터 점차적으로 원신 때처럼 게이댕긴다. 지금 게이댕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어지는가? 지팽이를 짚어야 됩니다. 지팽이를 아예 짚으면 게이댕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이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15년에서 2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퇴행성 관절, 그러니까 우리 원시인 때는 점점 발전해서 걸어댕기고, 그 다음에 걸던 딜로부터 좀 퇴행성을 해가지고 퇴화돼서 좀 점점 개댕길 정도 됐다. 이렇게 발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근원은 어째서 이런 병이 걸리는가? 이 근원을 알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농 차오시, 그러니까 우리 이 날씨가 환경이가 벌써 춥거나 그 다음에 차오시라는 게 물질하거나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수도를 전문 이런 고치는 그런 공작하거나, 개체면 우리 그 쌍나위랑 가게 되면 그 초절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김에서 계속 온 하루를 그 김에 떡 퍼져 있거나, 이걸 통해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런 습하고 차고 그 다음에 덥고, 예, 이런 것이가 막 들어가서 그 혈관 그 짝에 끼면서 그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척추에다 영양물질을 공급해줘야 되겠는데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고, 그 렁스위치지라는 거는 이건 우리, 찬물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헤엄치는 사람들이라면 찬물에서 자꾸 헤엄치지 않습니까? 이런 방면에서 문제 생기는 게고, 그리고 찬 기운이라는 거는 또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소약을 대량적으로 쓴 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단 무슨 약을 먹는다 할 때 그 약을 먹을수록 손발이 계속 차가워진다 할 때는 이 약이 잘못된 겁니다. 이 약은 한기를 낀 약이기 때문에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한 가지 동작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창투 그 차를 모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방호실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 지금은 뭐 나가면 또 차를 몰고 앉아 댕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에 들어와도 계속 소지를 보면서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방호실에 앉아도 계속 앉아 있고, 이것이가 척추가 활동 못합니다. 활동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투 이런 차를 모는 사람들은 덜렁덜렁 되면서 길이랑 덜렁덜렁 되면서 척추에다 손상 많이 가게 되죠. 이래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치료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간단히 요추관만 탈출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척추에 여러 가지 이런 골수가 대량적으로 모자라고 그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고, 그 깊은 곳이라는 건 우리 동맥을 말합니다. 뚜마이라는 건 모든 척추를 동맥에 속하는 겁니다. 그 동맥이 한기 꽉 들어참으로써 거기 양기가 없어졌다. 쭉 양지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양기가 거기에 몽땅 한 대 집중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벌써 양기가 없어진다 할 때 그럼 다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모두 이거는 여섯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간신 인쿠이, 간 곰팡이 음에 대한 액체가 모자라다. 예,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잠 잘 못 자거나 건망증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꿈이 많고 허리다리가 쏴내나고 나른해나고 흉골 그 짝이 르골 그 짝으로 해서 계속 아파난다. 개원한다. 입이 계속 말라든다. 손 발바닥이 열이 세게 난다. 그 다음에 오후만 되게 되면 따우한. 예, 도둑 땀색이 흘린다. 예, 이런 현상 나타나는 분들은 간신 인쿠일리 내가족설이 이게 다 강직성 척추염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우리 여기에 구수입부하고 그 다음에 여전자 인양호 이런 약재들은 몽땅 간 곰팡이의 음에 대한 액체를 보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류 뚜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치 나쁜 것들이 동맥이 계속 머물러 있는다. 자리 잡고 있는다. 이렇게 되면 사지가 자꾸 꾹꾹 우대나면서 쥐어올라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머리 아파나고 결국 쌍배의 장지 그러니까 뒤태티 뻣뻣 되는

0: 나고 꾸꾸대나고 그럼 조금 반장 이거는 다 아시죠? 척추가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드는 거.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그다음에 허리가 점점 구부러듭니다. 예. 예. 이런 방면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약재 거우지란 약재 들어갔습니다. 예. 그 강아지 그 척추뼈처럼 생겼대서 거우지란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이가 동맥으로 쭉 들어갑니다. 동맥에 이런 시의 치를 없애주는 작용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0433-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또 한 번은 양복 바지 한 벌이었는데 박매는 입어보라고 권했다. 보통 양복 바지는 바지 밑단을 꿰매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지만 이 바지는 바지 밑단이 모두 꿰매어 있고 명백히 다림질한 흔적이 있었다. 박매는 이 가게는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꼭 맞춤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도는 이건 다른 사람이 남긴 사이즈인데 자신이 입어보니 딱 맞아 그냥 샀다고 둘러댔다. 박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금과 함께 식사한 후 도도는 소금에게 다시 물건을 주면 박매가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금은 웃으며 그럼 선물하는 건 그만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소금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도도는 꼭 함께 갔다. 령자는 도도를 보면 태도가 꽤 차갑지만 령자와 소금은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령자가 있을 때 도도는 훨씬 본분을 지키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식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령자도 이런 도도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박매는 아이를 데리고 무석의 친척을 방문하러 가면서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도도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소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소금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돈이 아까우니 령자의 가게에서 먹는 게 좋지 않냐고 망설이며 말했다. 도도는 소금이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활기차길 바라냐며

마음이 지치지 않냐고 물었고 그저 두 사람만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금은 생각 끝에 저녁 8시에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도도는 왜 그렇게 늦는지 물었고 소금은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답했다. 도도는 좋다고 하며 좋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중얼거렸다. 소금은 8시로 정하고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은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도도는 저녁 7시 45분에 식당에 도착했고 식당 문 앞에는 이미 휴업 표지판이 걸려있고 불빛도 어두웠다. 식당 안에는 오직 점원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비어있는 식탁 몇 개와 식지 않은 화덕 하나만 남아있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도는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점원은 일어나 소금을 불렀다. 점원은 두 사람에게 밥을 드셨냐고 물었고 소금은 조리된 음식을 사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먹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점원은 비가 오고 있으니 여기서 드시라고 권하며 옆집에 가서 밥 두 그릇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잠시 멈춘 뒤 모두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점원은 이미 식사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소금은 오늘 치킨과 파인애플 파이를 사왔으니 점원이 먼저 먹고 자신은 부엌에 가서 채소 요리 하나를 볶고 국수를 끓이겠다고 말했다. 점원은 도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웃었다. 도도는 일어서며 소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체면에 맞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고 소금의 연기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큰 그릇에 담긴 치킨과 작은 그릇에 담긴 생강조림 양념, 황주 한 병, 젓가락 세 쌍이 식탁에 놓였다. 도도와 소금은 계속 점원에게 함께 먹으라고 권했지만 점원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닭고기 몇 조각을 집어먹고 파인애플 파이 하나를 든 뒤 다시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 식당 안에서 점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졌다. 도도와 소금은 점원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떠났고 문을 열자 가는 핏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해덕이 상예로 돌아왔다. 밤에 소모가 두 번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은봉의 방에서는 한 줄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해덕의 구두와 접힌 인쇄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소모가 3층 방문을 밀고 들어가 불을 켜니 식탁에 외국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소모가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9시였다. 소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왕 선생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은봉과 해덕이 쌀죽을 먹고 있었고 식탁에는 튀김 가래떡, 장조림 두부, 무 말린 것, 콩나물 볶음이 놓여 있었다. 해덕은 소모를 보자마자 같이 먹자고 권했다. 소모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은봉은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해덕은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가서 노란색 철상자를 열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두 조각이 튀어나왔다. 해덕은 한 조각에 버터를 발라 소모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 조각도 은봉 앞에 놓았지만 은봉은 꼼짝하지 않았다. 소모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 기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토스트기라고 답하며 중고로 샀다고 설명했다. 은봉은 차가운 목소리로 산 것인지 주워온 것인지 물었다. 해덕은 외국인들은 이 기계로 빵을 먹기 때문에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소모는 웃으며 또 다른 신기한 물건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덕은 오래된 화보 몇 권뿐이라고 답했다. 소모는 빵을 먹으며 화보를 펼쳐보았고 은봉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해덕은 쌀죽을 다 먹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사고 날 뻔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소모는 해덕을 쳐다보았다. 해덕은 3.27 해역까지 갔을 때 선장이 육안으로 다른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항로는 동남쪽이었고 흰 등불 3개와 빨간 등이 켜져 있었으며 거리는 약 4해리였다. 선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해도 상대방은 항로와 속도를 바꾸지 않았고 두 해리까지 다가왔다. 이대로는 교차로에서 충돌할 위험이 컸다. 선장은 세 번 짧은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상대방 배는 여전히 다가왔다. 밤 안개가 짙었고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선장은 급히 왼쪽으로 좋다 했다. 상대 배는 오른쪽에서 50m 거리로 지나갔고 갑판에 매달린 강철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모두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파도가 심했다면 배가 기울어지고 전복될 수도 있었고 자신은 상해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덕은 말했다. 그러자 은봉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굳이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쌀죽을 먹었다. 소모는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해덕은 잠시 앉아 수다를 떨라고 권했지만 소모는 다음에 보자고 답하고 방에서 나왔다. 오후가 되어 소모는 집 뒷문에서 은봉과 마주쳤다. 소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은봉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이 변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서 아보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수요일에는 아보가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건물 1층이었고 방문은 바로 길가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탁자에는 잘라놓은 호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는 그물 가방에서 조림 두 봉지를 꺼냈고 철제 도시락에는 냉면 두 그릇이 들어있었다. 고모는 돈을 아끼라고 타일렀지만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구석에서 모서리가 깨진 다리미 상자를 발견했다.

사이 남로에서 옮겨온 물건으로 벽돌로 받쳐 위에 옷과 베개를 쌓고 비닐천으로 덮어두었다. 할아버지는 가공조에서 월급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고 아버는 15원이라고 답했다. 고모는 가장 싼 구두도 7원인데 아버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고모가 산 중고품이었다. 탁자는 벽에 기대어 놓고 밤에는 천막 침대를 펴서 사용했고 여름에는 매우 더워서 고모는 길가에 나와 잠을 자곤 했다. 할아버지는 예전 공장에서는 실습 월급이 16원, 정식 취업하면 27원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모는 호생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부모가 군대 간부이고 월급을 36원 이상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모는 다음 달 아버에게 구두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구두를 신어야 멋지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자신은 잘 나가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답했다. 고모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었고 아버는 길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다. 고모가 부엌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아버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고 물었고 고모가 마음이 안 좋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니 위로해 주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때가 되어 아버는 박 의자에 앉았다. 길가에는 바람을 쐬는 주민들로 가득했고 슬리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는 고모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이 답답했다.

소모 어머니가 이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왜 가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길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밥을 먹고 모자는 소강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어머니는 소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소모는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는 반항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7시 반에 춘향을 만나기로 정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폐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16년 전조 경제 운행 분석 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조직됐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수 여러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2: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는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주 경제 운행 분석 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 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 자세로 2, 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운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주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고정 자산 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틀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운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 4분기는 대상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도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건설 대상을 초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화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세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0: 일련의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동하는 한편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리온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 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들여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번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경제, 소형가게경제, 로점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소진, 도시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장백산 몽환빙설세계, 룡정 양심객점, 훈춘 마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체험관, 연변 발해력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 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다원화 통상구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주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도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정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풀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체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

0: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관심하는 민생 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 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1: 민족 관계.
0: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철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법치 사유, 법치 리념을 민족 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족 단결 기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 방위에 립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 사업 전개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종교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시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교양을 심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에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선전 교양 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에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요구를 문화 관광 경영 모식에 융합해 세 가지 지침 문건을 제정하고 14개의 주제 로선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을 펼쳐 여러 민족의 폭넓은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동합니다. 동시에 지역을 뛰어넘는 여러 민족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국 6개 지역과 연계해 2천여 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클라우드에서 고전을 함께 읽어 지역을 뛰어넘는 청소년 왕래 교류 융합을 깊이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인설로 방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용 담채를 풍부히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의 다리를 놓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 야곱 집단 주식위원 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 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 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근일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 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영이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 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 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인

0: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3위에 들었고 연변산지는 세계 인삼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오동 브랜드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 내 길림 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회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 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 현대화 인삼 산업 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 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기능성 식품 등 전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은편, 중약 조제 과립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약업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 오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 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 공업단지 산업 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1: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거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 웬거리아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또한 조선족 주민 가정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조선족의 전통 풍속, 일상생활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고 순박하고 따뜻한 민족 풍정을 느꼈습니다. 웬거리아 관광단 단장 예네이 이베트입니다. 더 많은 외국 펫들과 교류 단체를 이끌고 와서 이곳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요해하고 현지 민가를 참관하며 풍토 민속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번 관광은 알차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다른 교류 단체와 함께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웬거리아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샨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웬거리아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웬거리아 두 곳의 문화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만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신이로는 12각을 드리는데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이 698원인데요. 여기에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빼줍니다. 총값에서.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것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물건으로 드리는 그 부분을 빼놓고 현금으로만 해도 한 각의 가격이 28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뭐 하루에 드는 양으로 금액으로 놓고 말하면 하루에 한 7, 8원 이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세신이로 이전 제품 자체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이 명서방은 지금 한 각에 598원인데 15각에 계다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거기 또 1,500원은 또 뺏습니다. 3분째 가격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의 가격은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개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역시 비슷한 15각에 1,500원 현금권 레이저 치료기 한 각의 가격이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제때 파악하는 사람한테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딱 맞는 알맞는 이런 제품을 제때 선택해서 복용하시되 우대활동 기회를 잘 활용하시겠다면 적은 돈으로서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젊음과 새로운 장수를 찾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희가 내갱생 오늘부터 혈압도 안 좋은데 그 머리 아프고 지금 찢었구나고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약도 많이 썼는데 큰 호전 못 보다 아,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전이 박사 먹고 있는데, 아, 어떤 혈압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조금 많이 납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그리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아, 심장이 항상 그런 가슴이 후두둑 떨리던데, 이 증상도 조금 영, 편안해졌습니다.
1: 아, 믿고 쓸만한 제품 자체가 전이 박사,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그럼 내 서신이로 뭐냐고, 우리 형님이 이게, 아, 음식,

0: 하고 뭐 소화 안 되고 기름지고 뭐 자주 설사하고 또 거기다 결핵성비대 있어서 영 소변을 잡지 소변 또 보는 것도 영 바빠한데 이 서신으로 좀 쓰겠다는데 어떻습니까?
1: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 자체로 소변이 작고 전열성 비대가 있고 전열성염이 있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관되는 문제는 전략항이라든지 이런 것 드셔서 임시 약간은 효과를 보지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을 틀어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치 쓰여야 기본으로서 전열선은 누릅니다. 콤팟하고 그 뇨도하고 전열선이 한 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콤팟이 세게 닿으면 전열선을 누르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형님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골격 모병, 비뇨계통의 모병, 귀의 문제 종합으로 해결하게 되어있으니까 콤파치 좋아지면 심장도 좋아지게 되어있으니까 세신이로 선택이 아주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0: 아, 그러면 이번 확대 차와 이 두 가지 약을 받아 좀 쓰자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야죠.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0: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지금 전혀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냥 이 혈압이에 그냥 운동되지 않을까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사람이 교회에서도 소리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는 다음에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이 나더니 어지럼증이 아예 납니다.
1: 예.
3: 그 가슴이 그냥 떨리고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고 마음 편안하니까 잠이 잘 오고 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래 예. 우리 남편이 세심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아주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예.
3: 그래서 위험해서 소화 안 돼서 예 그냥 그래서 예 음식만 먹으면 그래서 목에 걸린 것 같은 내려아이 가서 그냥 가슴을 두드려 했는데 지금 예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소화도 되니까 지금 예. 밥도 지금 잘 잡수고 그리고 뭐니까 저기 화장실도 소변 이게 전세 비달라 해서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래서 진짜 영 오래 있고 예 그래서 영 넣어두는 것까지 나와서 왔다 갔다 나가고 갔다 오고 이래던 게 지금 이게 예, 이 콤팟이 좋아지니까 소변 사수가 예 그 많이 줄어들었다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니까 지금 살 것 같단다 지금.
1: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래 잠을 소변이 예, 줄어드니까 잠을 잘 자니 사람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사실 이게 전혀 박사는 미국에서 노벨상 등을 받았지 중국 과학원에서 만든 약이다 그런지 써보니까 확실히 이게 효과가 영 다른 약에 비해 영 빠르게다
1: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이 두 가지 약 쓰고 다 효과 보니까 예. 이렇게 운동 활동이 좋을 때 지금 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래.
1: 아 그렇게 하셔.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세신이라 썼습니다.
1: 예.
4: 우선 세신 한 반에 썼습니다.
1: 예.
4: 이것은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소변 좋아지는 걸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아,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단순히 소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하는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콤파치. 예. 예.
4: 밤속에서 하려는 이거는 일곱 여덟 번 끊으니까 잠을 잘 수 없죠. 그러니.
1: 그렇죠.
4: 예, 이것은 다음에 그것은 지금 그것은 보통 한 번, 어떤 걸 안 보고, 예.
1: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예. 전기 소리 나죠.
1: 콤파치 하여서 그런 겁니다.
4: 예, 콤파치 하여서 그렇다.
1: 예.
4: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1: 예.
4: 이게 특히 혈압 조절 잘 되더래.
1: 예.
4: 항상 머리가 아파 어지럽고, 예. 그랬는데 지금 혈압 조절 좋을 때는 머리 아예 아파 좋습니다.
1: 콤파치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져서,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고, 순환장애가 풀리니까 그런 겁니다. 혈압이. 예.
4: 이제 소화도 잘 돼. 소화 안 돼. 이제 밥 얼마 못 먹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허리가 아파도 허리 구부리지 구부리면 아파서 예. 그런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고 예.
1: 그렇죠.
4: 다리가 아파도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계단 우리 집 6층에 올라가서 서너 번 쉬었는데 어제 지금 어제 한 번에 올라와요. 아픈 거 다리 아픈 건 모른다 저는.
1: 아 그렇죠.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 이번 화요일에서 이거 이 약 사고 하나 물어볼 건 전이 박사 있잖아요. 갑상선에 종양 있는 사람 이것은 뭐 됐습니까?
1: 아 좋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갑상선하고 심장이 직접 관련이 있는데 갑상선 종양 여기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갑상선 종양, 갑상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천희 박사는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갑상선 그 결절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좋아지면 심장이 또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결절은 제절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저 이 천희 박사 이거 지금 쓰고 나는 항상 기억력이 진행하고 있어서
1: 예.
5: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이래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야, 이거 정말 야가 써보니까 벌써 안세라기가 한 열흘 보나니까 머리 흰날이 이정세가 없어지더라만
1: 예.
5: 사라진다만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쓰니까 그 다음에 경력이 돌아서더라만
1: 그렇죠
5: 다르더라만 내 다들 이 경력에 고라팠다만 자꾸 나 먹으면 너가 먹으면 자꾸 진행해서 그런데 이 맨발욕에 천이 박사가 쓰다니까 약 바르더라만 그러니까 내가 나 먹으면 전제 더 하자지
1: 그렇죠
5: 예 이 요거 면발 만나서 좀 무슨 심을 되었다고 생기네 이런데 하나는 또 세심으로 집사람 쓰는데 이 소변이 어찌 저기 빈번한지 밤 잘 수 없다만 한다 그래서 한 시간 되기 전에 벌써 잠 깨운다만
1: 예
5: 그래 눈 양이가 많죠
1: 그렇죠
5: 그래 귀에 자꾸 손나지
1: 예.
5: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게 다 원인인가 그러니까
1: 콤파치 허한 것과 예, 원기 콤파치 원기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5: 예. 그래서 이게 콤파치 세신료 이 저 안세하게 도와달 쓰니까 벌써 예 여기 소변 탈수가 아기나만 완전하기다만 그래서 이 저 이제 어든 몇 달 넘었었는데 어든 예 여섯 번 이렇게 누던 게 이제 세 번 어떤 때는 혹이 두 번이 여기 또 오는 게 아기나만
1: 예
5: 예. 이렇게, 그니까, 한 1년 꾸준히 쓰나면, 요원 둘 다 해결할 수 있다만.
1: 예.
5: 그래서 이번 활동, 이렇게 활동 좋을 때, 이런 활동 빼놓지 마고, 이번에 참석하더래.
1: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겠다면, 기본으로서 콤파치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다른 단순한 뭐 골격통 혹은 귀문 귀의 문제 뭐 소변의 소변 문제 이렇게 따로 해결하는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1호입니다. 여기 좋은 성분이 녹혈종하고 전녹건하고 선두 가지 중약제가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효과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제가 지금 천희 박사를 저는 반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6: 예, 먹기 전에는 열애면으로 영 불편한 데 많았습니다.
1: 예.
6: 특히 혈압이 저절로 잘 안 되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다음에 담쌈을 하지 못하고 공기라도 소변이 작고 이렇게 영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많이 먹었지만 효과 없고 영의 일원에 내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이 천희 박사를 방문하시는 거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반년만 먹으니까 제일 처음 알리는 게 그런 밥이 맛있었습니다.
1: 예.
6: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차수가 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룻밤에 그런 한 번 아니면 혹시 또 두 번 일어나고
1: 그렇죠.
6: 일어났다가도 누우면 또 탑니다.
1: 예.
6: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영 어지럽고 그렇게 영 힘들던지 지금 아침에 일어나 아침 때라기 영 좋습니다.
1: 예.
6: 많이 맞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또 먹으려고 합니다. 오래 먹어도 이렇습니까?
1: 이렇습니다. 이거는 길게 복용해도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얼마 쓰고 끊어라 이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을 정도로서 길게 복용해도 됩니다.

0: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인데,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만 하신 게 다며 구박만 하신 게 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걸 원인에서 저를 제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세요.
1: 네. 그래서는 예, 정말 예, 잘 만납니다.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예, 그 세심이로 있지.
0: 예.
1: 내가 올해 듣고 볼까요? 우리 언니 지금 정말 어떻는가 하면 그런 소변이 작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옆구리형 피험이 아프답니다.
0: 예.
1: 그래서 별로 이야기 언니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0: 옆구리가 겨우가 아프다는 것 봐서는 콤파체 이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계 검사에서 준확하게 검사해내시겠지만 해도 기본에 지금 증상 놓고 말하게 되면, 증상을 보게 되면 콤파체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들어간 성분이 너무 우수 성분 조합으로서 다른 처방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로켈정, 그리고 사슴이 전반하고 32가지 중약제. 그래 이걸 드시게 되면 언니분이 기본 이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하고 그리고 심장마비병,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거나, 그리고 여기 혈소판 감소증은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딱 혈소판이 감소되지 않더라도 조혈 공능이 우리 나이 들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게 됐고, 면역력 저하를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추위를 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호흡기통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 세신이로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우수한 OTC 전면 치료 콤파질 위주로 한 전면 치료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선택된 걸로 인정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1: 예, 그리고 예, 그 손과 발이 예, 늘상 차답니다.
0: 그렇죠. 그게 손발이 예,
1: 여름에 대해 양말을 못 벗는다고.
0: 아, 그 어떤 분들은 잘 때 덧벗은 덧가발 신고 잔다는 분들도 다 이게 평소에 양말을 못 벗는다는가 봐서는 그게 신경말 척거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다는 거 기혈 부족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걸 쓰려고 이런 이 세품을 쓰게 되면 기본으로 양말 벗을 수 있고 덧가발 벗을 수 있고 발이 시린 이런 증상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발끝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건 이 제품을 써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제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정을 따라서 한결 요정이 100일 잡으러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2개 100일, 3개 100일 이렇게 쓰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뀔 겁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알려드려서
0: 빨리 쓰라. 요 시간 우대할 때 좋습니다. 5017766에 예, 전화하세요.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3: 예. 한 가지 좀 더는 없어요.
0: 말씀하세요.
3: 내 세진리로 쌌는데.
0: 예.
3: 그래고 그러니까 뭐 명성이 거기 현재 그 강의를 지나지 않고 다 썼습니다.
0: 다 썼습니까?
3: 시간 안패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아, 이렇게 하세요. 천희 네. 박사도 썼습니까?
3: 네, 세 가지를 다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잘하셨는데요. 먼저 천희 박사를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따뜻한 물에, 따가운 물에 말고 따뜻한 물, 그저 손 대서 약간 따뜻한 물을 그래서 식힌 물이면 됩니다. 거기다 풀어서 거기다 한 대수를 풀어 드세요. 그런 다음에 이 세신이로는 원래 식전에 복용하면 더 좋은 건데, 이 천희 박사하고 시간 간격을 둬서 밥 먹기 한 30분 전에나 세신이로 드세요. 이 천희 박사는 일어나자마자 드시고, 세신이로는 그 30분 간격을 식사 전 30분에 드시고, 그런 다음에 눈약은 식후에 금방 드시면 됩니다.
3: 식사를 하자마자 들어도 이렇습니다.
0: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절대 이렇습니다. 명세만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예. 그것도 한 가지는, 그것도 내가 홍광치료 이게 가져왔는데.
0: 예.
3: 이것도 앓는 거건, 그 무슨 불이 올까 알겠는데, 허리에 뛰는 건 좀 아무런 감각도 없지. 뭐.
0: 감각이 없습니다. 원래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은 뜨거워 나거나 뭐 그런 게 쭉쭉 찔거버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이렇습니다.
3: 그런데 그것이 이게

0: 무슨 전기에 돌아온 온도?
1: 아, 그 빨간 게 알기지 않습니까? 빨간 불이.
0: 아야, 이건 빨간 불이야. 근본 없었나, 이거?
1: 아, 그러면 아니면... 그거?
0: 예.
1: 501-7766에다 전화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 파견해서 알려줍니다. 예.
0: 아, 네, 어제 그 501-7766에 물어봤거든요. 그 여성 동무가 선생님께다 그 전화 치겠다.
1: 아, 그래요? 이건 예. 직접 그 코, 그러니까 그 전기 코드를 열지 않았습니다. 전기 코드를 열게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전기 코드에 벌거 불이 옵니다. 그거 콤파치면 콤파치다, 무릎이면 무릎에다, 그리고 고관절이면 고관절이다 이렇게 미치면 됩니다. 예.
0: 아, 그런데 여기 거도 무슨 뭐 또 자조구멍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기소 있고 그 그런데
1: 예, 이 전화번호에다가 그 제가 다시 전화 넣을게요. 제게다 전화, 예. 거기다 전화하면 제 예.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예예예.
0: 예. 예. 예. 예.
1: 아주 좋은 이기인데 예. 제대로 이기를 예. 사용 아직 잘못하시고 계시네요.
0: 아, 그런데 그 제대로 앉는 거는 그 무슨 또
1: 앉는 그 거는 벌금 불이 올 겁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 이 장 것도 그 코드만 캐면 됩니다. 그저 코드 하나만 딱 누르면 됩니다.
2: 네. 예.
0: 아, 여기 뭐
2: 실게
0: 없는데.
2: 네, 501-7766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들 믿고 보온 제품을 구매하시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드리는 선물들은 모두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고가의 이런 성분들이 포함된 이런 의료기계라든지 혹은 구강약 같은 걸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용 방법은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잘 물어보면 그 물어볼 것도 없으면 그 사람 다 알려줄 때 그저 등한히 듣지 말고 잘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모른 점은 저래 문의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손 4,980원에 해당하는 홍광치료이긴데 제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 유감이지요. 아깝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하시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데요. 천희 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제가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과학원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제일 최고급 자연과학의 띵펑 의료기구에서는 제일 최고방으로 되는 여기에서 나온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천이 박사를 하게 되면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그리고 인류가 청춘으로 돌아가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중앙텔레비 10%의 건강 강좌 거기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심 갖고 이걸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에 속하는데 73세의 그 10년 동안 누이에서 앉아 다니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지금 2022년 6월에 미국에서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그 심내혈관 학회에서 이런 루에 밀고 들어와서 이분을 세울 제품이 나서라 하니까 장례가 조용하다가 누가 나섰는가 하면 천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딱 현지에서 관찰하면서 뭐 첫 석 달, 첫 후 여섯 달, 그런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분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변을 인해서 너무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를 그리고 심장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40몇 차로부터 심박수가 40몇 차로부터 네. 60몇 차로 올라왔거든요. 열렬히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권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양주라고 하면은요, 뭔가 고급스럽고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자리에서 마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양주를요, 누구한테 선물할까요? 먼저, 김점순의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 김점순. 양주 한 병이 생겼다. 더불어 행복한 고민도 생겼다. 양주는 누군가한테 생색을 내며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다. 웬일인지 양주는 품이 있는 사람한테 어울려 보인다. 양주는 흔히 소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술자석에 내놓으며 체면을 세우기 안성맞춤이다. 한 병의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 양주를 선물할 만큼 품이 있는 그 남자를 떠올려 본다. 품이 있는 남자라면 아무래도 동창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라는 이름의 중학교 동창회가 있다. 우리 동창회에는 기쁜 일, 굳은 일 모두 함께 나누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새해 맞이, 38절 경축, 교사절 축하 등등 모임도 있고 몇 년 만에 혹은 몇십 년 만에 외지에서 동창생이 올 때면 어김없이 모이곤 한다. 그런데 동창생들한테는 이미 오랫동안 입맛을 들여온 맥주가 더 인기 있다. 립스틱 찍어 바르듯 홀짝거리는 양주가 그런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양주를 별 생각 없이 누군가한테 막 주기에는 아깝다. 친구한테 고민을 터놨더니 보름달을 바라보며 혼자 술잔을 들고 상념에 잠겨보란다. 지가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밤하늘에 두둥실 걸려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창가에 기대어 서서 자그마한 잔에 담긴 양주의 향기를 음미하는 것도 낭만인 것 같기도 하다. 갑자기 한 수필가에 오늘 밤 그대의 신랑이고 싶다는 수필 제목이 떠오른다. 그럼 오늘 밤 나는 달님의 달달한 신부가 돼볼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누가 선물 받은 거라고 자랑하며 옷업에 양주를 감춰갖고 왔다. 그날 모두 흥분했지만 나는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고는 너무 써서 도로 술잔을 내려놨다. 생각하던 끝에 나는 언젠가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양주를 드리려고 잠시 보관해 두기로 했다. 우리 집 베란다에는 박스 하나가 놓여져 있다.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을 담아두거나 포장을 뜯었지만 잠시 쓰지 않는 물건을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면 꺼내 쓰곤 한다. 나는 양주병을 넣어두려고 박스를 열었다. 그 찰나 흩어진 커피 봉지들이 눈에 띄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네 집으로 갈 때 짐 속에 커피 봉지를 쑤셔놓고 가려고 이렇게 상자 안에 보관해두곤 했다. 한 번은 아버지한테 커피를 마시느냐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마신다고 대답하셨다. 그때 내가 80대 노인도 다 커피를 마시는가요? 하며 크게 웃었다. 80대 시골 노인한테는 바가지로 물독에 냉수를 떠 마시거나 숭늉을 마시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 아버지가 커피를 마신다는 걸 확인한 후 아버지가 마실 커피 공급은 내가 도맡았다. 내가 직접 커피를 산 적은 없었다. 그냥 이미 개봉한 커피 박스에서 그것도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커피를 몇 줌 꺼내가지고 가서는 빨리 마셔야 한다고 재촉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양주를 선물할 사람을 떠올릴 때 아버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나한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아버지가 술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술을 못 마시는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술 심부름을 시킨 적이라곤 한 번도 없다. 딸 셋을 시집 보내면서 매번 술을 겨우 마셨다. 어쩌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품이라는 단어를 연계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는 린색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는 아낌이 없었다. 이번 설에도 증손자, 증손녀들에게 세뱃돈을 줬을 뿐만 아니라 류학을 하고 있는 나의 딸에게도 용돈을 줬다. 그것도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딸애가 류학하는 동안 시종 주소가 적혀있는 낡은 편지 봉투 안에 1,000원씩 넣어주고 있다. 그래서 딸애는 할아버지의 지갑이 낡은 봉투인 줄로 안다. 어느 땐가 우리 집에 들어선 아버지의 손에 어딘가 눈에 익은 듯한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은 언젠가 내가 면세점에서 양주를 살 때 공짜로 가진 것이었다. 당시 양주는 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빈 가방만 아버지에게 줬었다. 나는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고 고민하면서도 유독 아버지만은 빼놓았다. 그냥 권력가들이나 낭만의 상대들을 떠올렸을 뿐이다. 사실 아버지가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가장 낭만적이고 품이 있는 신사처럼 양주 한 잔을 마시기를 꿈꾼다.

네, 양주를 항상 가족보다는 품 있는 선물로 남을 주곤 했는데요. 사실 아버지에게도 품 있는 신사의 꿈과 낭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나요? 가끔 양주 한 병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려보는 것도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전춘화 씨의 딸 바보의 하루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딸 바보의 하루 전춘화. 남편이 변했다. 연애할 때도 쉽게 보여주지 않던 혀 짧은 정체불명의 애교가 매일 난무하고 의상은 가출을 했는지 그네만 보면은 빙구처럼 해실해실 웃는 게 분명히 사랑에 빠진 남자 얼굴이다. 남편은 그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한다. 출근을 한 점심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와 그네가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잘 놀고 있는지 묻는다.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상대는 이제 두돌이 된 딸아이다. 가끔은 장난 반 질투 반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남편은 다른 사랑이라고 한다. 감히 우위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둘 중 하나가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하면은 별 따라 하늘에 닿기 위해 사닥다리를 평생 만들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는데 어찌 더 비교할까 싶어 웃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면은 남편은 딸아이의 이름부터 부른다. 하루 종일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으며 고단하게 일한 사람 같지 않게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에는 환한 보름달이 두둥실 걸려 있는 듯하다. 딸아이가 아빠 부르면서 놀던 장난감을 내려놓고 쭈루루 달려와 안기면 좋을 텐데 현실은 시크하게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놀이에 빠져 더 이상 살가운 반응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편이 포기할까? 신발을 후닥닥 벗고 올라와 기어코 딸아이를 끌어안고 아빠가 왔다니까 우리 딸 랑구 보고 싶었구나 하면서 볼을 부비부비 뽀뽀 쪽 세 개의 연인 못지않은 걸쭉한 스킨십을 연달아 퍼붓는다. 어떻게든 남편 품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거리는 딸아이와 죽고 못 살 듯 붙잡고 놓지 않는 남편의 한판 승부는 우리 집 일상으로 됐다.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 더 먹고 딸아이 얼굴을 한번 쳐다본다. 웃어도 울어도 하품을 하거나 찡그려도 표정 하나하나가 마냥 신기하고 사랑스럽단다. 밖에 나가면은 안고 다니는 건 기본이요. 목마를 태우는 건 옵션이라 딸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을 틈이 없다. 놀이터에서도 행여 누군가가 밀쳤는지 엎어진 딸아이가 으앙 울음을 터뜨리면 금세 호랑이 같은 얼굴로 뛰어간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 재밌기도 하고 내심 감탄하기도 하면서 괜한 노파심으로 물은 적이 있었다. 사춘기 고민은 딸들은 방문 잠그고 아빠랑 말 안 한다더라. 초등학생은 돼도 용돈 더 받는 거지만 관심 갖는다던데. 남편의 표정이 비장하다. 이미 각오가 된 듯 결의에 찬 저 표정은 뭘까? 자기도 아빠한테 그랬다고 했었지 지금도 그래? 지금이야 어른이 되니 그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이지. 그거야 섭섭한 순간도 마음 아픈 순간도 딸이니까 다 소중할 거야. 우리 딸랑구도 사랑받은 어른이 되면은 결국 내 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남편이 그날따라 멋져 보인다. 그래서 농담삼아 한술 더 떴다. 딸내미가 시집 가면 시집? 시집 말도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딸아이를 넌지시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에 나라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해진다. 딸아이가 시집갈 생각을 하니 벌써 심장이 싸르르 아파오나 보다. 뭐 간다면 보내야지. 시무룩한 남편의 얼굴이 귀여워 하하하 웃었다. 남편은 오늘도 딸아이의 마음 우체통에 정성 다해 사랑의 편지를 써서 넣는다. 딸아이가 얼마나 조중하고 특별한 아이인지 우주에서 최강 귀요미의 기꺼이 흑기사를 자청할 만큼 어여쁜 공주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다정한 눈빛과 봄날 같은 말투와 피운치 않은 듬직한 몸짓으로 표현한다. 딸아이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사랑의 편지는 먼지가 쌓이는 슬픈 날도 있고 잊혀지는 무감각한 세월도 감내를 하며 언젠가는 어른이 된 딸아이에게 큰 인생 선물로 와닿을 날이 오겠지. 생각을 해보니 가족은 그렇더라. 슬픈 날도 아픈 날도 감내를 하며 언젠가는 그 마음을 읽어줄 거란 믿음으로 매일 사랑의 편지를 상대방의 마음 우체통에 넣어주게 된다. 오늘은 내 마음 우체통에 쌓인 편지들을 읽어봐야겠다.

네. 노리노도 안 아플 딸아이에게 매일매일 마음 우체국에 편지를 쓰는 아버지네요. 네, 이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슬픈 날도 아픈 날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로서로가 옆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셨군요. 최진옥의 곱돌 그릇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곱돌 그릇 최진옥. 오늘 아침에는 곱돌 그릇에 가지밥을 지었다. 전기 밥가마로 지은 밥이 입맛에 지겨울 때면 나는 때때로 곱돌 그릇에 밥을 짓는다. 찹쌀과 맵쌀을 비례에 따라 씻어 곱돌에 앉히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듬뿍 넣은 콩기름에 파와 다진 돼지고기를 달달 볶다가 전날 저녁에 찬물에 푹 불려놓은 마른 가지를 함께 볶은 것을 쌀우에 얹는다. 밥물이 한참 끓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액화가스불을 꺼버린다. 곱돌 그릇은 내열성이 뛰어나고 열 전도성이 매우 좋기에 자체 열기로도 밥이 지어진다. 아침밥을 퍼내고 나머지 밥이 있으면 곱돌 그릇 덮개를 꼭 닫아놓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곱돌 그릇 덮개를 열어보면 그때까지도 밥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곱돌은 쉽게 식지 않고 따뜻한 온도를 오래오래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층집에서 살 때에는 평평한 가마에 큰 곱돌 그릇을 놓고 밥하기를 즐겼다. 곱돌 그릇에 지은 밥의 맛이 전기 밥가마로 지은 밥보다 훨씬 고소하고 깔끔해 입맛을 당긴다. 밥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마전으로 슬쩍 옮겨놔야 한다. 가열했을 때의 열은 곱돌 표면에 전체에 고르게 확산돼 전도되기 때문에 열을 더디게 전파해 끓어오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디지만 뭉근한 열을 받게 되면 밥물이 넘치지 않고 누룽지도 두텁게 눌러붙지 않아서 밥이 맛있게 잘 된다. 층집으로 이사한 후 곱돌로 밥을 짓는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밑굽이 두터운 곱돌 그릇에 열을 올리는 시간이 무척 길어지면서 액화가스 사용량이 엄청 늘어난 것이 부담스러워서이다. 곱돌은 광택이 있고 매끈매끈하며 재질이 아주 무르다. 주방용구로 사용하려면 먼저 돼지 비계를 안팎으로 골고루 바르고 불에 천천히 달궈야 한다. 돼지 비계 기름이 열을 받아 뿌지직뿌지직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곱돌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 불에 달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비계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불이 너무 세면 달구기 전에 저절로 금이 가면서 동강이 나고 불이 너무 약하면 잘 달구어지지 않는다. 불 조절이 어찌 보면 곱돌을 잘 달구어내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열을 식힐 때도 천천히 식혀야 한다. 곱돌을 달구고 식히는 과정을 우리는 곱돌을 길들인다라고 한다. 잘 길들여진 곱돌은 원래 푸르스름한 색깔의 흰 부분을 뒤집어 썼던 모습으로부터 새까만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원래 무르던 재질이 단단한 재질로 변한다. 또 사용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하면서도 늘 조심해야 한다. 열이 채 식지 않은 곱돌을 설거지한다고 찬물에 넣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만다. 고중을 다닐 때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통학하게 되는데 집 일이나 생산 때 일에 바삐 보내는 올케 일손을 돕는다고 저녁이면 내가 설거지를 담당하게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곱돌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던 나는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곱돌 장사귀를 설거지 물에 넣었다. 순간 두 조각으로 쩍 갈라지고 말았다. 올케가 애지중지하던 곱돌 장사귀를 느닷없이 깨고 나서 너무 민망하던 일이 4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결혼하고 내 살림을 꾸리면서 나는 시장에서 자그마한 곱돌 그릇을 사왔다. 처음으로 사온 곱돌은 금방 기름을 바르고 길들이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불이 너무 셌던 모양이다. 두 번째로 사들인 곱돌은 이미 경험이 있던 차라 돼지고기 비계를 정성스럽게 바르고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천천히 천천히 길들이기 시작했다. 부지직 부지직 열을 받으면서 비계가 곱돌에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도 이슥하게 지났으니 이제는 됐다 싶어서 식히기 시작했다. 기름을 한껏 먹은 곱돌은 말 그대로 반짝반짝 까만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이튿날 새로 길들인 곱돌에 감자장을 끓여서 밥상으로 들고 온다는 것이 그만 미꾸비 폴랑 내려앉았다. 곱돌은 두쪽 나고 보글보글 끓던 감자장이 산지사방에 튀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곱돌 장사귀를 들고 있던 나뿐만이 아니라 밥상에 마주앉아 곱돌장이 오기를 기다리던 남편까지도 두 눈이 휘둥그레시고 말았다. 그 다음 사들인 곱돌에는 기름칠을 하면서 보니 이미 금이 간 것이었다. 누군가 끓는 물에 끓이면 쉽게 길들일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 말한 대로 한다는 것이 물에서 꺼내서 식히는 도중에 무슨 영문인지 저절로 깨지고 말았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나는 곱돌 그릇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사지면 또 사들이면서 몇 번째 만에 끝내는 지금의 곱돌 그릇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게 됐다. 우리 집에는 크고 작은 곱돌 그릇이 두 개 있다. 작은 곱돌 그릇으로는 장이나 국을 끓이면 맞춤하다. 감자를 깎아서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넣고 돼지고기 몇 점 넣고 끓이거나 시래기 국을 끓여도 맛있고 감자를 넣고 끓이다가 두부를 함께 넣고 끓여도 별맛이다. 산의 진미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그 투박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호박을 별반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제철에 호박을 썰어넣고 풋내기까지 넣어 함께 푹 끓이다가 파와 풋고추를 양념으로 썰어넣고 밥상에 올려주면 몇 끼는 아주 맛있게 잡수고 난다. 곱돌 그릇에 음식을 끓이면 쉽게 식지 않는다. 한 끼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곱돌 그릇은 추운 겨울에 사용하기 더 적합하다. 하지만 계절과는 상관없이 나는 1년 4계절 곱돌 그릇을 쓰기 좋아한다. 감자장이든 시래기 국이든 똑같은 장을 풀어넣고 똑같은 양념을 넣어도 냄비에 끓이기보다는 곱돌 그릇에 끓이면 훨씬 맛있고 맨쌀밥이든 잡곡밥이든 채소밥이든 전기 밭가마에 하는 밥보다 더 구수하다는 것이 우리 세 식구의 공통의 관점이다. 곱돌 그릇에서 밥을 퍼내고 밑에 누러붙은 누룽지에 온기 있는 물을 보면 열기에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숭늉이 만들어진다. 그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코끝을 간지럽히면서 폐부를 파고들 때면 목젖이 저도 모르게 방아를 찢는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 한 모금 마시면 입안이 상큼하고 가슴까지 시원하다.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아 속이 시원하다는 감탄을 저절로 연발한다.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언어 사용법에 맞는지 의심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커피를 선호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같이 시골에서 나서 자라 잔뼈를 굳힌 사람들한테는 비싼 커피보다는 그래도 값싼 숭늉이 훨씬 더 환영을 받는다. 곱돌 그릇을 쓸 때면 무의식간에 내 눈앞에는 한 청년이 떠오른다.
10여 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나는 그 청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청년은 어느 날인가 문득 나와 한 부서의 직원으로 만나게 됐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헌데 가속하게도 소문이 좋지 않은 청년이라고 곁에서 귀띔해 줬다. 몇 마디 건네보니 소문과는 조금 달리 마음이 훨씬 여린 청년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이 술을 마시고 나를 찾아왔다. 맑은 정신으로는 도무지 나와 대화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기운을 빌어 나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매일 누구와 싸우고 다른 사람과 손찌검을 밥 먹듯 했다고 한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잦아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이유를 듣고 나서 나는 그를 남자답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긍정해줬다. 25을 먹도록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고 긍정을 받았다고 털어놓는 그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됐다. 나의 칭찬과 긍정 한마디에 좀처럼 누구한테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고독하게 지내던 그가 결국은 나한테 속심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잘못한 것은 조용히 지적을 해줬다. 일을 하면서 한 절차가 끝나고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일 때면 가만히 귀뜸해주고 사업에서 부딪힌 애로도 많이 해결해줬다. 틈틈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도 차근차근 일깨워줬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고 이끌어줬더니 그 후로 그는 눈에 띄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를 향한 나의 관심과 지지는 곱돌을 달구는 뭉근한 불처럼 천천히 집혀올랐고 천천히 달아오르는 곱돌처럼 그한테서도 차츰차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전도꾸러기 취급을 받던 때로부터 배움의 열정이 끌어넘치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나한테 제일 첫사람으로 결혼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힘은 생각 밖으로 커질 때가 있는 듯 싶다. 지금도 나는 사업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느 때든 식지 않기를 속으로 늘 응원해주고 있다. 곱돌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도 곱돌 그릇처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된다. 몸도 마음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종일관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쉽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도 일단 받아들이면 따뜻한 가슴을 열어주는 사람. 기로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인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냄비보다는 천천히 끓어오르고 천천히 식어가는 곱돌이 우리 인생에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시종일관 드팀없이 내 길을 가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가슴을 오래오래 덮여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글보글 밥물이 끓든 장이 끓든 천천히 달아오르면서 그 뜨거움을 자체 열기로 품어서 익혀내는 곱돌 그릇처럼 또 그 열기를 오래오래 보존하는 곱돌 그릇처럼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을 품은 사람을 사귀고 싶다. 아니,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야 하겠다.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겠지.

네, 확 타올랐다가 확 식는 양은 냄비도 장단점이 있지만은요, 천천히 끓지만은요, 오래오래 그 열기를 이어나가는 곱돌 그릇 같은 사람도 참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현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 침례

예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그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5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자면 원래 5,610원이죠.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립니다.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약을 쌀 때에는. 예. 그 외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더 드리고 눈에 떨궈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옌예르의 쇠뱅사리를 드리는데 이 쇠뱅사리면은 석 달 동안은 눈에다 떨궈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곽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이나 감해드립니다. 예. 현금을 감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 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대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330원짜리 원약에 이 본약 세 곽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그 전화해서 약을 사겠다고 하시는 이런 분들 이 약을 세 곽 더 드리는 게 이번 우리 활동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심뇌혈관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이 막혔다거나 뇌혈관이 터졌다거나 이래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심뇌혈관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에서는 우리 몸에다 심장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심장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예. 심장근육세포하고 영양물질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경상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초조해나면서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예. 피로할 때는 심정구의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로 해서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느껴지죠. 예.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죠. 예. 식사를 한 후에도 팽창감이 나타난다거나 식은땀이 많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있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상약 신유방을 쓴 지 85살 됩니다.
0: 예.
2: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첫째 혈압이 높고 혈압이 언동제자고 파도가 심한다.
0: 예.
2: 그리고 예,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경동맥이 목에 빵칼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당뇨 신유방을 쓰기 시작한 게 예, 확실히 이야기 다른 약보고 확실히 용따합대다. 용약 예. 효과가 용빠릅대다.
0: 예. 예.
2: 저기 그저께 예, 병원에 가 검사를 하는데 예, 목에 빵칼이 있던 게 두 개 있던 게 한 내 없어지고 한 내 조그맣게 있단다.
0: 예. 어, 이제 또 예, 이제 예. 다섯 달 드신 게 그만이 없어졌으면은 이제 조금 드시면은 짝현이 것도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약을 썼길래 이렇게 이제 저기 빵칼이 없어서는가 물어봤대다. 그래 그 약을 쓸까? 그 약이 정말 좋은 약이라 합대다. 예.
0: 아, 예.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도 저는 하루에 두 번씩 두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이 파도가 심해서.
0: 어, 예.
2: 예, 그러던 게, 예, 아침에는 알리디피 먹고, 오후에는 심리사탄 먹었는데, 예, 지금 알리디피를 안 먹고, 오후에 2시쯤 심리사탄만 한 가지 먹어도 혈압이 지금 언정되고 있습니다.
0: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5달밖에 안 썼다니까나, 우리 이 약은, 예, 8달, 9달, 어떤 분들은 10달 쓰고, 예, 지금 혈압약을 끊고 이 약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이 약은 하루에 3번씩 드시면서 그냥 그 서약처럼 효과를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로티핑 것은 안 잡수고 지금 오후에 이게 티미사타만 잡수는다, 지금까지. 예, 요거도 예, 에, 그, 조금씩,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렇게 잡숴보셔, 이제부터는. 그리고 예, 네, 네. 한 8달, 9달, 이래, 그때 되면은, 그걸 서서히, 그것 떼면서, 이 짝에, 에, 우리 장약심리방만 드셔도 됩니다. 예? 그거에, 에, 계속 잡숫기만 하면은 못 뗍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 잡숴야만이 이거 뗄 수 있는가, 이렇게, 혈압, 약을 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 티미산탄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요렇게 잡숨에, 우리 이 장약심리방 하루에 세 번씩 잡숫잼까. 그러니까나, 그거 그렇게 잡숨면서리, 그, 티미산탄도 떼보셔,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입니다. 예, 먼저, 예.
2: 예. 이래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명료나는 빵칼이 있어서 항상 이 어느 때 막히겠는가 군침이 되다는데 이렇게 없어질까 정말 기쁩니다.
0: 하,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예. 연세도 우선 있지 않습니까?
2: 예.
0: 예. 그러니까 이 연세 이렇게 80이 넘은 이런 분이신데 이만큼 이게 아이 빵칼이 한 내 큰 게 없어지고 한 내 그 지금 한 내가 지금 있는 게 조그매졌다가 이게 그 아주 큰 그 효과를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한참 거서에 쓰십시오. 그러면 네. 그 이 짝이 조그매한 지금 빵칼도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예. 조금 약이 있는 것도 예. 이거 저는 예. 혈압약하고 이거 저기 계속 약을 써서 이 혈압약도 언동되고 어서 혈압약도 먹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리 저기 오늘이 구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 아 신보이 나왔다는 뜻이죠. 예,
2: 예 신보이 나왔습니다. 걔 내리 예약해서 내리 받자고 그랬다.
0: 그래요. 오늘이 심포에 나왔으면 내일 받아도 되고 오늘 받아도 되고 다 됩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241-7979번.
0: 예, 12시에 하시오. 예? 예. 12시에. 예?
2: 예, 선생님 이런 좋은 약을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혈압이 높아서 많이 고생한 사람인데
0: 예.
3: 혈압이 한 20년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오랜 환자인데
0: 아.
3: 그 예, 혈압 조절이 잘해야 돼가지고 약 세 가지를 먹으면서 예, 제법 버텼습니다.
0: 아.
3: 그리고 마음이 그저 조마조마하며 살았는데
0: 네.
3: 이 내가 예, 선생님 강의를 예, 명심해 들었는데 이게 저기 장약이가 서장에서 났지 서장이라 하기다 보니 예, 고산지대에 뭔가 세계
0: 지중해
3: 뭔가 예,
0: 네, 그렇죠.
3: 아주 해발이 높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에서의
0: 예, 그 산소가 희박합니다. 거기는
3: 예, 거기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세계적으로

0: 청정 지역으로 불린단 말입니다. 서장님.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 오염이 없고, 예. 예. 산소 함유량이 많고, 예. 그런 데서 자란 이렇게 야상약재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약이라 하니까, 예. 아, 이게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서 이거 썼는데, 생각과 같이 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높은 곳이 야생약재였다나 어쨌든 오염이 예, 없다 예. 말입니다.
0: 오염이 없고, 예. 깨끗하고, 예, 천연적이고, 예.
1: 예, 그렇죠.
0: 그렇게 해발이 높고, 높은 지역에서 자란,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걸 먹기는 예, 1년 두 달 먹었습니다.
1: 예.
0: 그래 먹다가, 예, 차차 이렇게 혈압이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야, 두 달 봐야 되니까, 예, 혈압, 이렇게 약을 세 가지를 다 끊고, 지금은, 예, 거기서 이 장약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예, 예.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예. 심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가슴이 돌때기 누르는 것 같고, 예, 답답하고, 예, 맨 안에 그 무슨 놀란 것처럼 후두둑 가슴이 떨리고, 예, 어떨 때는 가슴도 질그는 것처럼 아프고, 집사람들도 캥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이렇게 숨이 차고,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1: 이게 관심병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게.
0: 예, 그러니까, 예, 가슴이 편안하니까 용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숨이 시원하게 나오고, 예. 예, 그리고 또 위 좋지 않습니다. 이거, 예,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먹으니까, 예, 위장 많이, 내장 많이 상했단 말입니다. 위도 상하고, 이렇게 간도 상하고, 콩팥이도 상하고, 예. 위축성 위염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 밥을 잘못 먹었습니다. 밥도 안 되고, 예.
1: 예.
0: 그냥 배 붓고, 식은물이 올라오고, 예, 용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떼왔습니다. 나가게 되면 약하고, 힘이 없고, 이랬는데, 위 좋아져가지고, 지금 밥맛도 있고, 이렇게 식은물이 올라오고, 위 아프고, 고상하던 게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예, 모더나가 뭐 부드럽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기분이 좋지 듣기
1: 그렇죠,
0: 좋은 소리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깜짝 이벤트 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1: 맞습니다 이번에 예, 예. 정말 5년 어선 넘어 강의 드리면서 5년 한 달 어선 넘었습니다 예?
0: 예.
1: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 방송에 참가해서 지금 그 환자분처럼 이 방송에 참가하면은 분향하고 이 약을 그 선택하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예? 이런 예. 분들한테 본약 세 곽이나 더 줍니다
0: 아, 예,
1: 용도 네, 얼마 줬습니까? 예, 처음으로 예, 그렇게 합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이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예.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고저진상 야심 예방치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저는 혈압 조절 안 돼서 예, 정말 이렇게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당연히 심해방 먹으면서부터 이게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1: 예.
3: 야, 혈압이 온정되니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지금.
1: 얼마나 예. 예, 혈압 때문에 바쁩니까?
3: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다반사님에게 세 번 나오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했는데 이 심해방 먹으면서부터 예, 혈압이 잘, 조절이 잘 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어떤 영 미약하게 나온다 지금.
1: 아 예.
3: 네, 제가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야 그래 나니까 사람이 머리 맑아진가 사람 사는 게 정말 정신이 나온다 정말.
1: 그렇죠.
3: 예. 네,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나는 관절이 나빠서 예 평소에도 얼마 못 걸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관절이 좋아지니까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1: 예, 얼마 좋습니까?
3: 예, 그러니까 이 약은 정말 서장약이고 해발이 높은 곳에 오염 없는 야생 약재돼서 예, 한 먹어보니 확실히 여러 모래 효과를 보니까 우리 부부는 이 약 먹으면서 앞으로도 건강 챙기길래 해서 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지금 혈인 연수가 배달받자 그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활동이 우선 오라잼 끝이 납니다. 이제 며칠 안에 남았습니다. 예.
3: 예,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2시에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4: 예방이 이 진통 환자가 우선은 4년 동안 우선은 많은 약 썼지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하루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서장약은 정말 고산지부 약재고 세계에서도 다 알아봐서는 이런 서장이 4,500m 이상 되는 약이고 이런
1: 예.
4: 황금으로 되어 있는 약이 또 4가지가 들어갔다 했지 그 말입니까
1: 맞습니다 4가지가 예. 들어갔습니다
4: 그래 거기 또

0: 평균선은 5,400m 이상.
1: 예, 이 그렇습니다.
0: 우리 들어도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이런 약을 쓴다면은 예, 우리 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예, 16년 지명은 정말 이만한 약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쓰기인데 썼는데 벌써 10달이란 거지. 시간이 어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래서 예. 10달을 썼는데 결함약을 딱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은 예, 아무래도 예, 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률이 또 1대 40개씩 됐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바쁘죠. 1대 40개씩 됐습니다. 예. 예,
0: 자기는 어떤 죽은 길밖에 없다고 어떤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없다. 한번 죽기 마련인데 본인이 그 장거리에 눈물이 그렇다며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거 보겠지 뭐 무슨 거 정말 어디면 무슨
1: 마음이 아프죠.
0: 뭐, 예, 다투게 예. 했으면 일어났으면 그런 게 이제 약이 없다 말인가 무슨 약이 그랬거나
1: 최대방이
0: 약 쓴데 정말 혈압약이 됐지 심률이 또 140개 그게 낫지 그러니까 얼굴이 뻘긋뻘긋 난 게 그게 아주 열이 내렸다 말인가 그러니까 어느 약이 열이 내리게 하겠습니까 홍경천이 항산화 작용 세게 하고 면역력이 크게 높으니까 그 다음에 병은 물러가 두 번째 중풍 맞지 않았다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네 가지 항문을 한 가지
1: 중풍이 안 오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딱 그 약이 한 가지 돼서 그렇게 중풍이 아예 온 거는 아닙니다 예,
0: 예.
1: 예 그렇습니다
0: 예, 길을 도와서는 황기들 같이, 예. 아, 누구나 다 잘하는 길을 도면 또 그 당기들 같이.
1: 맞습니다. 예.
0: 아, 이런 좋은 이야기들한 게 기운을 보충할까, 그 사람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깨거나 보세요. 예. 이제 앞에 분이 맨 앞에서 얘기한 군 의사분도 그렇지만, 그분이 수탄약 쓴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85년에.
1: 80에 친다, 그분이.
0: 예. 그런데 84세라 내 듣긴 누른데 어디서 예. 그런데 이분도 약을 세게 쓴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군에 이 약을 쓰고 그 빵칼이 없었다는 건 예.
1: 빵칼이 원래 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큰 게 있고 하나는 예. 중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없어지고 지금 이 하나도 있는 게 영 조금의 졌다면서리 한 달나 그래서 뭐 이 약을 드시면은 그저기 다 없어질 게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0: 예, 그에 관하여 우리 그런 이렇게 진정한 목소리 이렇게 정말 마음이 우러난 목소리를 들을 때문에 다 제 엄마 같고 다 제 언니 같고 얼마나 정말 앵겨라 구분이 존재해 구분이 재직비디에 오늘 나온 건 난 다른 사람이 다 한 5천을 나온답다.
1: 4천 얼마랍니다. 그분이 4천 얼마라고 말합니다.
0: 예, 내가. 그래. 그 이분이 글쎄, 예. 아이, 이하고 이런 좋은 약을 쓰고, 아이, 100세 시대에 이랬거나, 아이, 이제 80세니까나, 아, 100세까지 자기 노력하는 건 옳지 않구만.
1: 그렇지.
0: 없어졌을까. 다 그게 좋은 일이지 않구만입니까. 다,
1: 맞습니다.
0: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노력도 있고, 약도 좋은 것도 있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점점 더 잘하지 않구만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교를 듣고, 이런 네. 우리들의 두 번째 불이익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정말 그 심리방에 감사드리고 선생님께도 정말 확실하게 감사드립니다.
1: 그렇게 좋은 약제가 예.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원래.
0: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약수 우리 삼촌이도 전문화를 쌓았는데 우리 이웃집에 또 사촌집에 또 아줌마의 한 분이 그렇게 고른 아이 아픈데 혈압이 자꾸 높다는데 그래서 이 약을 쓰더라까나 쓰겠답니다. 아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1: 아, 혈압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 예. 예, 우리에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예.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다섯 가지 이 원인 가운데 한 가지 이 원인도 안 빠뜨리고 다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고 결국 우리 이 약은 이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간 다섯 가지 원인도 해결해 주지만은 또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서 모두 어떤 분들은 8달, 9달, 10달까지 드시고 혈압약을 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0: 아,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 예. 오늘 맥과하고 먼저 싸겠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2417979번으로 예.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제 혈압이 엄정돼서 항상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심리방

0: 항상 근심스러워 살다 갖고 근심스러워 있었는데 이 넉다 밥 먹고 가서 검사를 하니까 갱동원에 빵카리에게 싼 거 녹아 나갔을 때다.
1: 예. 아, 예, 빨리 녹는다. 예.
0: 예, 야, 이 정말 큰 것이 들었습니다. 나 이래. 그리고도 예, 심장이 아주 한가해. 무슨 가슴이 후두 떨리지, 숨 차고, 예, 돌로 지도고는 거다.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이해 보고부터, 예, 아, 일정자 싹 사라지고, 예, 특히, 이전에는 집으로 돌아와도 고기 기타 막혀서 문화 열고 있었는데, 조금 이런 정사에 없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예, 이야기만 보면서, 예, 가슴이 편안하고, 숨이 활라하고, 아, 어제 그 뿐이니까 나는 또 전립선 비대해서, 소변이 몇 번씩 보다는 다음 자전 못하니 아침이면 어저께 나고, 이래, 아이, 고생했는데, 이야, 먹으면 또, 예, 소변 차수가, 예, 한번 소변 내기 말해주면 소변 차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꾸.
1: 예.
0: 그러니까 아침에, 참, 제달다는 아침 정신 나고 머리 맞고, 해 사람 정신 납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이 약, 써본 이 약이 서당 약이고 또 해발 높은 데서 자란 오해 없는 약재들 그런지 확실합니다, 효과네, 먹어보니.
1: 그렇죠. 약재가 좋지 않습니까? 약이 레원이 좋은데. 예.
0: 예. 그리고, 예, 이좀 아예 효과에 좋을 때, 난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걸 확실히 참고해 또 다단, 좀 받아갑니다.
1: 예, 배달 예 받으십시오. 예, 12시에 전화하시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해발이 높은 이적이나 황금 약재를 제설한 이야기 예술말이 우리에게도 딱 맞습니다. 내가 중풍이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다가 쓰리 선생님 강의 듣고 쓰리 입을 썼는데 동네 해답이 나서 따놓고 따놓고 쓰리 엉덩아리 돼가지고 노공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공이 걸린 후에는 아니 또 무슨 파키스탄까지 팔이 떨고 손을 떨고 입이 떨고 이래고 손발이 차고 밤에 꿈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전입소에 심해가지고 그래고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밤잠 잘 못 자고 밥은 위나빠 밥도 잘 못 먹고 한 년만 가니까 다 연휴만 가져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경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방송 간 것도 듣고 이거 예 쓰기 시작했는데 예. 석달 넘자 다섯 달간에 예. 밥을 예 드시기 조금씩 예. 시작하고 결국 예. 정신 상태가 좀 차차나서지는 게 아득달 될까 혈압약을 혈압 안 좋으니까 혈압약을 안 먹게 됐더라.
1: 예.
3: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도 좋아하는 게 밥도 잘 먹고 그다음에 잠도 잘 자고 그다음 변비도 없고 상해되면 변비도 없고 하나도 나사질라부터 갖다 다 연따라 좋아하십니다.
1: 그렇죠. 원래 그런 부분이.
3: 예. 예. 그래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좋게 변해서요. 지금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온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1: 예, 좋은 일이죠. 예.
3: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1: 예, 그렇죠. 예.
3: 그래서 예, 나도 또 같이 먹었습니다. 나도 이거 이런 그런 적이나서 아다시시발을 하면 나도 좀 나이 있고 이래고 또 자꾸 일도 많이 하고 망고상도 하고 이래서 예, 신경이 또 예, 영민해가지고 저리 반짝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이랬댔습니다.
1: 네.
3: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예, 심장이 또 숨이 차고 어떤 때는 예, 심장이 매상줄이 난 다음에 바로 자지도 못하고 온 밤에 예, 이렇게 한동안 왔다는 러빙 이 짝으로 전화는 꽂혀서 그래도 밤잠 못 자고 병기 구해 지금은 어째 그런지 그 약은 후에는 밥도 밥만 씻습니다. 밥도 잘 먹고 정신 상태가 똘똘해져서 지금은 또 똘똘해졌습니다.
1: 심장이랑 좋아지면서 더구나 이 마음이 안정을 찾으면 또 더 좋아지는 게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어선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게 없을까요? 어느 정도 생활하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1: 예.
3: 그래, 이 약 왜 계속 이렇게 먹어요? 이 약 되게 우선은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다. 우리 양주가 이런 마음 먹었거나, 예, 정말 마음에서 막 한참 예, 편안해진다. 예.
1: 예, 그렇죠. 예.
3: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이나, 뭐인가면 이적이나, 또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이 약을 떨고 마니까 다른 약은 먹는 게 없습니다. 다른 약은 다 내팽지고, 약이란 약은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1: 예.
3: 다른 약은 다 먹어도 무슨 그 상상이 그 세입니다. 예. 별로 나 신경 끄거든요. 마음 불안하고 병이 안 났으니까 나 신경
1: 쓰고. 약이 효력이 강합니다, 원래. 예. 세상 약이래놨어. 예.
3: 그래서 예, 그쪽이나, 오늘 뒤에 소리에 수가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장만하고 소리 먹겠습니다. 예.
1: 그렇게 하세요.
3: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0: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감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하고 온당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예, 기름 넣고 살 수 있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감사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예, 심장 혈관이 막혔다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이 이걸 지금 저희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대해서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중인데, 예, 그리고 이게 예, 이 심장 혈관이 막혔다 할 때 신체의 일부 부위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진다. 예. 정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예, 격동된거나 혹시 또 쉽게 왼쪽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짜릿해나면서 아픈다. 예. 그러면서 심률문란도 나타나죠. 예.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쇼상관요를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심장병이 아주 중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판단을 하셔야 되죠. 예. 에, 이럴 때 에, 그 음중하면은 그 심장이 지자껏이 넣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예, 심장병이 너무 음중해지면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에, 심장병 중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그 이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예. 그런 그 장약 심리방을 써보시면은 그 이 심혈관 질병으로 일어나서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에, 치료작용이 좋죠. 예. 그리고 이 혈관이 막혔다 할 때 또 이 예, 예,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예. 어떤 구조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가죠. 예.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 예, 물건을 만질 때 이렇게 느낌이 없죠. 예. 물이 온도를 또 잘 모른다. 예.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죠. 예. 이런 분들이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예. 언어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꿈이 많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죠. 이런 분들이 그럴 때 또 다리가 뻣뻣해나면서 강직이 올 때도 있고 자주 넘어집니다. 예. 그리고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또 슬플 때도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합니다. 예. 그리고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죠. 예. 에, 이렇게 심장 혈관하고 뇌 혈관이 막힌다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여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 여기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그런 핵심 성분인데 그런 파핵용지효소입니다. 예. 이런 핵심 성분인 파핵용지효소를 가지고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용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방법. 용해시켜준다는 게 이게 녹여준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용해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심근세포를 격화시켜준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조직됐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소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0: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위원 회사는 국내외 중대 영리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 자세로 2, 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운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 통계국,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 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주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고정 자산 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틀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운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 4분기는 대상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 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보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건설 대상을 주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함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새 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련의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동하는 한편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0: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시승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기업이 리온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 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들여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분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경제, 소형가게경제, 로점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소진, 도시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 장백산 몽환 빙설세계, 룡정 양심객점, 훈춘 마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 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수의 다원화 통상국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월 27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8진 군중 신소 신고사건 도합 8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훈춘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룡정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0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주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토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정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풀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체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길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의 관심하는 민생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민족
2: 단결.
1: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찰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법치 사유, 법치 리념을 민족 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족 단결 리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 방위에 립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 사업 전개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 종교 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교양을 심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할 것입니다.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에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선전 교양 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에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요구를 문화 관광 경영 모식에 융합해 세 가지 지침 문건을 제정하고 14개 주제 로선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을 펼쳐 여러 민족의 폭넓은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동합니다. 동시에 지역을 뛰어넘는 여러 민족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국 6개 지역과 연계해 2천여 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클라우드에서 고전을 함께 읽어 지역을 뛰어넘는 청소년 왕래 교류 융합을 깊이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인설로 방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용 담채를 풍부히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의 다리를 놓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야곱집단주식위원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산업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근일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 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영리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 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 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3위에 들었고 연변 산지는 세계 인삼 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오동 브랜드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래 길림 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0: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예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 현대화 인삼 산업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 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기능성 식품 등 전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은편, 중약 조제 과립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 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약업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오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 공업단지 산업 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1: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그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 웬그리아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웬그리아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샨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웬그리아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웬그리아 두 곳의 문화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

문제를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보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돼

0: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사람 냄새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는 그 길, 귀향길입니다.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귀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이왕이면 오늘도 내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리헌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노래한 가요.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장백산의 그 웅장한 자태와 맑은 물결은 수많은 노래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류원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박소연 가수가 부른 장백산 천가를 전해드립니다. 장백산의 눈 덮인 봉우리, 울창한 숲, 그리고 맑게 흐르는 물줄기, 그 모든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이 노래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더 힘을 냅니다. 정선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서승헌 가정을 노래한 가요죠.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둥 동의 가성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시는

0: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남경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3곽, 코엔자임 Q10 3곽 드리고요.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남경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 드립니다. 18곽 사시면 23곽을 드리고요. 남경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2통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에 국화 선물 세트 2세트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이번 우대 활동은 예,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남경동인당에서 생산한 영양 보충제를 더 드리고 또 이 미네랄 단백분하고 국화를 또 더 드리기 때문에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하고 함께 드신다 할 때에는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우대 활동은 30까지 바로 두 날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옆황소라 할 때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 항산화 작용도 있고 미세 순환도 개선시키고 눈 피로를 완화시키면서 망막 환방부의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예, 이 눈 조직이 노화도 늦춰주고 눈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심장 영양 보충제입니다. 바로 심장도 보호해주고 심장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예, 우리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차소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2: 큰 분이 와서 예, 말을 못하던 게 지금
1: 예.
0: 여보세요?
2: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예.
2: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더니 이제는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 자살하는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점수기 돼갔어요. 소변이 다듬어던 게 소변 다듬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예.
2: 그리고 피곤하고 맥이었더니 지금 맥이 납니다.
1: 맞습니다. 맥이 납니다. 예.
2: 예. 선일기 효과 좋으니까

0: 오늘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나?
1: 예, 지금 또 활동이 좋습니다. 예, 열야득하게 23과거 드리면서 옆방서 교십 담백분 그리고 국화 예, 다 드립니다. 예, 열야득각 사는 분들에게는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해서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부부가는 예, 이 약을 먹고 예,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참 좋은 약입니다. 이전에 예, 면역력이 약해서 예, 시름시름 예,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많은 약을 써봤지만은 예, 그때 뿌리고 예, 그 후에는 또 아프고 그럽대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예, 열심히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하여서 예, 먹기 시작했는데 예, 먹어보니까 예, 음양 조절이 예, 잘 되고 예, 오장 그 육부가 예,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래서 예, 약은 예, 정말 최고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래, 오늘 예, 예, 전번에, 아홉 각시 예, 두 번 샀습니다.
1: 네.
3: 오늘 예, 얘기하는 건 우리 이모가 예, 네. 아이, 이번 특대 활동이 그렇게 좋다는데 자기도 이 약을 사겠다고 예, 전화가 왔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예, 오늘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이모는 예, 심장이 아주 나빴습니다.
1: 네.
3: 그리고 신경이 나쁘고 해서 예, 제 머리를 떨고 손을 떨고 예, 이래서 많은 약을 써봤지만 예, 쓸데없고 해서 예, 내가 근도해서 동충하초 발효본 후에 어제는 많이 먹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예, 제 머리를 떠던 게 예, 지금 예, 떨지 않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손을 떨던 것도 예, 예전보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혈압이 좀 높아서 예, 얼굴이 벌겋고 머리 아프고 이랬는데 예, 그것도 예, 정상으로 됐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이래서 예, 정말 일어서기도 곤란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뭐 집에서 마음대로 일어나서 예, 가사도 돌보고 예, 아주 예, 정말 예, 정상으로 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우리 이모가 말하는 게 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이번 특대할 때 예, 열야득각을 사겠답니다.
1: 예, 열야득각에는 또 23과거 드립니다.
3: 예.
1: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또 다 드립니다. 예.
3: 예, 예,
1: 활동이 예. 이제 두 날밖에 없습니다.
3: 예, 예, 예. 오늘 전화하겠습니다. 예,
1: 2830666번에 전화하십시오. 예.
3: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동성가토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소염이 고위궤양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지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저쯤 쓰리든 놀라던 게 놀라지 않고 얼리심이 올라오지 않던 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네.
4: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을 되고 코안이 헌지 몇 년 됐습니다. 양자 코다. 그래 예, 많이 약을 쓰고 반약 반약의 헛값인지 약에서의 헛값을 쓰죠. 싹 안 물었습니다.
1: 네.
4: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밀차를 밀고 다니는 게 지금 뭐 밀차를 밀지 않고도 영살 걸어댕깁니다.
1: 네.
4: 선생님 이 약을 써보면 어느 배나 다 나사집니다. 예.
1: 맞습니다. 배려력을 높여주는 이 강장제이기 때문에 이 자연치유력 이 선천적 이 면역력하고 후천 면역력을 다 증가시켜준다. 예.
4: 예. 우리 언니도 쓰고 있는데 아 여러 가지 배나 사세는 전에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중풍이 와서 예, 이 한치는 잘 쓰지 못했습니다.
1: 예.
4: 그러던 게 지금 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심장에서 잘 세게 넣었습니다.
1: 예.
4: 매대가 또 예, 가슴이 펴고 숨이 차는데 이전에 가슴이 펴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예.
4: 예, 우리 언니 이 약 쓰기 때문에 다시 예, 중풍이 오지 않았고 이, 저, 심장의 불사를 다시 알려왔다고 우린 생각합니다.
1: 네.
4: 예. 쓰면 쓸수록 효과가 나니까, 야, 쓰면 용점이 쓴다, 선생님.
1: 예. 굳이 오래 쓸수록 좋습니다.
4: 예. 예.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쓰든지 다 좋아지잖아요.
1: 네.
4: 제가 어제 우리 언니 많이 배달 받았는데, 제 어머니 아가 쌌습니다.

0: 예, 귀가에 약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줍니다.
1: 예.
0: 방송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많이 더 줍니다.
1: 더 줍니까? 예.
0: 그래, 지나서 와서 나니, 후에 아홉 과가 더 싸게 했는지, 이제 우리 할때 치료지 않구만.
1: 두 날이 남았습니다.
0: 예. 예. 열여덟 가구 싼 걸로 해줍니까? 지금 아까 더 싸게.
1: 예, 예. 예, 레지 해준다. 예.
0: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합니까?
1: 맞습니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선생님, 나도 예, 동성합석 쓰고 영조습니다.
1: 예.
3: 혈압이 초점 일없어졌지. 심달 그 다음에 또 일없어졌지.
1: 예.
3: 무릎이 아프던 것도 무릎이 아프대서 예, 우리 집이 6층인데 예, 한 번만 쉬고 그도 쑥 올라옵니다.
1: 예.
3: 그 다음에 선생님 밥을 잘 먹어놓고 전체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3: 네, 예, 작년에는 태권도 말랑말랑 한 게 올해는 일백공 다섯구나. 전체 올랐어.
1: 예.
3: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3: 그래, 활동도 예, 오라지 않지. 우리 동생 왔다 맘다 한국에서. 그래서 예, 말 싸겠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한국도 같이 가지?
1: 예, 다 보내드립니다.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1: 네.
2: 말씀 주시죠.
1: 에, 그래서 우리 이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서장의 고산자연약재입니다. 에, 때문에 아주 희귀한 이런 약초로서 아주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에, 몸을 건강하게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전통적인 강장제입니다. 예, 기력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각종 만성질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 해발이 4,000m 이상이 서장고원하고 히말리아 산맥지대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이런 곤충기생균입니다. 예, 때문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처럼 돋아나는 아주 독특한 생태 때문에 동충하초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15세기 서장과 우리나라에서 강장하고 보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동충하초 우리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원래는 예, 정말 그 아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정말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는 다른 사람들이 없나 너무 많은 축이 아니니까 중풍 맞으면 알겠다고 치매와도 알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많이 썼는데 아무리 좋다고 써도 예, 어째 낫지를 않습니다. 저는 예, 원래 이렇게 노공이 걸린지도 좀 거의 10년 많이 넘었습니다.
1: 네.
4: 예, 저기 어쨌든 예, 머리부터 바꿔서 병이 걸린 다 같은 것 같습니다.
1: 네.
4: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를 놓고 봐도 예, 아버지, 엄마, 형제가 다 이렇게 중풍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무서워서 예, 좀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아이 됐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남편에게 다른 약 쓰지 말고 좀 동충하초 써보자 이랬더라. 그래서 정말 예, 이 방송을 민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는데 정말 이 저기 쓰기 싶어서 썼는데 지금은 정말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한 반 정도 썼는데 예, 지금은 이런 항상 머리가 아팠습니다.
1: 네.
4: 머리가 아프고 예, 힝 하고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잠을 잘 못 자고 예, 소변 자주 보고 여기 관절이도 아프고 예, 뭐 꼬지 어디나 꼬지는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머리 아프답니다. 예.
1: 네.
4: 머리 아프니까 살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난다 말입니다. 예,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머리나 아프지 말았으면 왜 좋겠는가 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았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침대 항상 부글부글 하고 예,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항상 이런 고민이 고민에 빠지고 이랬던데, 그 심장 이롭을까, 예, 마음이 편안하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저기, 그런 항상 이렇게 밥 먹으면, 예, 잘 내리끼지 못하고, 예, 밥을 고소,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해도 같이 가면은 그게 날라 꺼지지 않고 뭐 지가고 이랬던데, 지금 소화도 잘 된다.
1: 네.
4: 밥도 잘 자고, 예. 밥도 잘 자고, 그 다음에 저는 변비가 심해가지고, 정말, 변비도 10년이 넘습니다, 나는. 변비 있은지. 그래서, 뭐이나 이렇게 사는 게 막 같지 않고 이랬다는데, 지금 이 모든 게 다

0: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1: 예.
0: 정말 이 동충하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래 또, 지금 가만히 보면 예, 이렇게, 나 우리도 이렇게 방송 많이 듣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이럴까, 어디에 좋은 약이 있는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듣느라고 방송 많이 듣는데, 다 이렇게 좋다고 방송을 하는데, 먹어본 것도 그렇더란 말입니다. 근데 동충하초만은 먹어볼까, 금방 효과 나고, 예. 아, 이게 정말 내게 맞는구나. 그 다음 정신 차리고 이거 먹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또 할 때 며칠 안에 남았다까요. 또 예, 이게 정말 발효를 한 게니까 예, 30배 효과도 좋지. 약에 약을 더 주지.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예, 그 방송, 할 때 며칠 안에 남았다가 또 사다고 또 전화했습니다.
1: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아, 네, 전화는 꼴습니다. 예, 예. 아버지 전화, 전화 드리겠군요.
1: 예.
3: 예. 나도 이 동충하초 발효견부 먹고, 예, 먹고 효과 많이 본 사람입니다.
1: 예.
3: 먹은 지는 그렇게 아이월하지만, 예, 이때까지 이 약을 쓴 것을 안 먹어도 효과 못 보던 게, 이 약을 안 먹고서 이렇게 많은 효과가 볼까, 예. 예. 나는 그런, 저희 맞습니다. 나 있을까이나 관절도 아프고 심장도 나쁘고 예. 그런 게 다 하나하나 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도 뭐 효과가 없더라.
1: 네.
3: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좋다가 예. 아무래도 더 저장해 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활동할 때마다 쌈은 또 저렴합니다. 예. 예.
3: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예.
3: 나도
1: 예.
3: 예.
1: 선물도 또 좋습니다. 이번에는 예. 남경 남경 동인당에서 생산한 이 여팡소하고 규십 그 위에도 또 단백분 국화 이렇게 또 드립니다.
3: 예,
1: 예.
3: 예. 아, 예. 수요되는 게 좀 같아요.
1: 그렇죠. 이 같이 예. 있으면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그렇죠.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15세기부터 서장과 우리나라에서 강장제하고 보양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희소한 약재이기 때문에 지금 산속이 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전통 이학적으로 알려진 허효능에는 피로 회복하고 체력 강화가 아주 첫 번째로 되는 효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아주 특수하고 노인분들이 이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이 강장작용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90세 이상을 넘긴 명인들이 이 무병장수의 비결이가 동충하초로 섭취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하고 지구력을

0: 향상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 이학에서는 예, 우리 몸이 활력을 높이고 장수와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최고의 강장제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 과학연구에서는 항피로 작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로지연 예, 기능성을 높여줍니다. 예,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쉽게 피곤하지 않다. 혹은 예, 어떤 분들은 항상 맥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 예, 꾸준하게 지금 동충 하초를 드시고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고 맥이 난다.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혈액 중에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부정맥을 완화시키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혈압까지 온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에서는 예, 아주 긍정적인 작용이 있으면서 혈당을 조절해서 면역 기능도 강화하고 노화 방지에서도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염증,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한 관절염도 좋아졌고 또 전립선염이 있거나 이런 만성 무긴성 염증이 있던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는 예, 이런 항염증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예, 우리 노년이 지금 기능이 떨어지고 예,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세포에서 산생하는 이런 나쁜 물질들을 산화시켜서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포의 재생이 늦으면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런 현대 이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은 항산화 작용이 아주 예, 뚜렷하기 때문에 이 세포의 활성화를 시켜서 인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면서 이 항종양 효과도 있고 정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지금 전통 이런 약제에 비한다 할 때에는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 약효가 30배나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서장의 전통 이학하고 현대 과학이 결합이 된 이런 황금 분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각종 만성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런 명기한 약품입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유리한 점이라 할 때에는 꾸준하게 섭취하시면은 현대인들이 일상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도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가 가장 유일한 이런 방법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노화도 방지하면서 질병이 발생도 또 예방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시켜줍니다. 즉 일상 건강 관리에서는 특히 예, 가장 적합한 이런 약품이고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관리에서는 예, 아주 놀라운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 과학하고 생명공학으로 발효시킨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는 풍부한 영양소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가 예,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추출률이가 유효 성분의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에 도달합니다. 예, 때문에 동충 하초에 예, 포함된 이런 성분들은 예, 더 발효시켜서 그 효과가 예, 아주 이 놀라운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많은 분들이 예,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죠.
1: 네.
0: 바로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는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도 향상시켜주고 불면증 치료에서도 효과가 좋으면서 또 이 일상생활에서 예, 이 학습 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생활력이 많이 강해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어제는 음식하기도 딱 설소 이런 분

0: 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시고 또 집 청소도 잘할 수 있고 또 음식 하는데도 많이 이점마 좋아졌다 이런 실제로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하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서 피로 회복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매겹다는 얘기를 또 경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결국 어디나 아예 아픈 데 없다. 이런 분들은 이런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로 회복이라든가 힘이 없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많은 미네랄 성분들을 보면은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 대사 효소를 많이 촉진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면역력도 높여주면서 또 인체의 NK세포 활성화를 시켜줘서 많은 이런 병들이 또 예방도 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면서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병 관리를 하는 데서는 아주 또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혈당이 온정 안 됐는데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쓰시면서 혈당약도 좀 크게 먹지도 않는데 많이 온정됐다 이런 효과도 봅니다.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효과적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는 이 중초산이가 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제거해서 이 혈액을 맑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혈압 조절에서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절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바로 관절 건강도 유지시키고 증상도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으면서 간 건강에도 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는 여러 가지 이런 대사 효소라든가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간의 독소를 빨리 해독시켜주면서 전반적인 간 건강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로 간 기능도 촉진시키고 간세포를 보호하면서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속 고향을 그리는 가요입니다. 안충만 작사, 최연숙 작곡의 타양의 달밤,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길동무가 있어서 우리 삶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더 다채롭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에 창작된 김철 작사 죄산명 작곡의 저곡은 어디 가나 살뜰하였네 준비했습니다. 따사로운 저곡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가요입니다.

우정을 그리는가요죠. 곁에 머문 소중한 우정을 생각해보면서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림송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북경 시간으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입니다. 이름 없이 피워지는 들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아름다움을 지키는 삶, 그 작은 존재의 벅찬 향기를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홍련 작사, 백희남 작곡의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이 주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 노래는 김상곤 작사 리태화 작곡의 김치맛 자랑일쇠입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 그 맛 하나로 다산 정과 인심이 느껴집니다. 임성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송률 작사 작곡의 그림으로 남은 당신입니다. 살아생전 다하지 못한 말과 많은 아쉬움. 아버지는 이제 그림으로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곡은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그리운 처갓집입니다. 지푸러 이은 지붕, 흙으로 쌓은 남장, 굴뚝이 피어오르는 전의연기, 아리랑 옛집이 정의 눈물겹도록 그리운 노래입니다. 기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그대는 예쁜 달님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를 비추는 달빛처럼 사랑하는 당신은 내 삶이 가장 예쁜 달빛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동연 작곡의 사랑스러운 연변입니다. 연변에 대한 애틋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불러봅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무튼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닌가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시

0: 대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활동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가격에서 직접적으로 빼줄 수 있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만 할 수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특히 건네 보시화는 우리 옛날부터 이름 있고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천룡황제, 건중황제라고 말하죠. 옛날 황제들 중 안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입니다. 옛날에 89세 거정 살았으면 오래 산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63년 동안 이 황제 자리에 있었고, 이래서 이분이 이런 그 건강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이런 상황, 자식들도 아들들을 17명 뒀습니다. 자식이 올해 이 황제 자리에 있었고, 무슨 덕인가, 이분은 일찍이 이미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1771년도 이게 자료문건이 다 나옵니다. 의식불명 정도로 혼미 상태에 있을 정도로 아팠을 때 내려진 처방이가 근신탕이란 처방입니다. 이래서 후에 주 이 건중황제가 이 처방에 따라 이 약을 쓰면서 또 그 황제 그 황궁에서 다 쓰면서, 이전에는 언제로 백성들이 이런 걸 쓸 기회가 없었죠. 처방도 없었고 약재도 없었고 이래서,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우리 이런 좋은 것들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는 된다 해서 우리 이런 건중황제가 쓰던 건신탕이가 오늘날 건네 보신완으로 되어 있고, 보신탕으로 나왔다가 또 보신완 먹기 쉽게, 물약 같은 거는 사실 어디 가서 당기기도 불편하고 먹기도 그렇고 해서 또 쉽게 변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환으로 됐습니다.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화를 조그맣게 해놓은 겁니다. 편리하고 호수가 잘 되고 농숙되게끔 해놓은 것이 건네 보신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효과가 다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신면증이 심하다,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다, 심률문란이 있다, 고가병이 있다, 신경쇠약으로 고생한다, 그 다음에 특히는 우리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이 초기 치료를 한다 할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런 고혈압 환자라거나 심장병 환자라거나 이런 병들 오래 두게 되면은 뇌조직 위축이 더 빨리 옵니다. 때문에 우리 건네 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골고루 도와주면서 콩팥이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람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이 건네 보신환 이 약의 저는 이제 그 며칠째 가서 들었습니다. 그 저희 건강은 지금 어떻는가 뭐예, 그런 혈압이 높지 않는데 근황이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2: 그리고 이 밤에 잠도에 그래도 그리 너무 못 자는 추계입니다. 혹시 그 밤에 한번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또 자고 해서 한 5시간은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이런지
1: 5시간 자면 괜찮지 않습니다.
2: 이게 웬일인지 어지럼증이 나는 게 낫지 않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날 때거나 돌아눕을 때거나 어지럼증이 없습니까? 일어날 때 바쁩니까?
2: 아니, 일어날 때 아이 바쁜데 그래도 배로 하면서 이렇게 엎지 됩니까?
1: 예.
2: 일어나면 그래서 어지럽고
1: 알만합니다. 혈압은 아이 높고 우리 어지럼증이 좀 심하다. 실면증도 너무 심하지는 않고 이렇고
2: 예.
1: 이 의회에서 누워있을 때 돌아눕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습니까? 물어보는가 하면은 어지럽다는 예. 때는 우리 매뉴얼 중어증이라

0: 말한다든가 예, 얼수증이라든가 예. 귀에 돌이 있는 거 말한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예. 하고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은 들어보니까 혈압 문제도 아니고 주로 기혈 부족이 심각합니다. 기혈 부족이 때문에 어지러운 겁니다. 예.
1: 예.
0: 예. 기혈 부족으로 예. 어지러울 예. 때는 건네 보신환을 쓰면은 병하고 약이 딱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혈압약은 못 쓴다.
0: 예. 혈압약은 드시는 분이고 예.
1: 예. 예. 먹는데 보면 혈압 재보면 어지러울 때 혈압 재보면 그렇게 쓴다. 그 혹시나 네. 그때
0: 180에 90이고
1: 그다음에
0: 네.
1: 어떤 때는 또
0: 그
1: 아래로 돌고
0: 별로
1: 너무 높지 않는데
0: 예, 혈압이 높거나 낮아서 오는 오지름증이 같지 않습니다. 기혈 부족입니다. 예,
1: 예.
0: 예. 기혈 부족이
1: 심각해.
0: 예,
1: 이 약이 저한테 맞습니까?
0: 아주 환자분에는 딱 맞고 쓰면은 효과를 빨리 볼 뿐입니다. 에, 이 무슨 병이 있다 할 때는 꼭 진단이 중요합니다. 에, 환자분 네. 증상 보면은 혈압약 쓴다 해도 그만할 정도 140 잡으면 다 그 온정되고 있는 겁니다. 에, 그것 때문에 네. 어지러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다른 증상 보면은 얼수증, 맹혈증후군 다 없고 기혈 부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약 쓰면은 바로 해결될 병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0: 네, 꼭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 특히 여기서 우리 진인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25가지 약재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그 음양 평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막 허혈이 나서 나는 무슨 약 쓰기만 하면 목이 캐 하고, 칼칼해 나고, 마른 기침이 나고, 뭐 이 코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른다, 이런 분들, 여기에 진인화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진인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름 같죠, 예? 근데 이 약은 학명으로는, 인동입니다. 인동.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3: 예, 건네 보시오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오빠가 어느순지에 한 40일 된다. 그래.
0: 네.
3: 이 약은 당대 명조고 소변 밤에 5~6번 넣는 게 그게 한 달 쓰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력이 확 나빴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 한 얘기도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이러면서 전화 속을 네. 속에 어째 정신 없지 않나 이러면 어째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기억력이 확 좋아진답니다. 선생님 이 약 쓴 게.
0: 맞습니다. 네. 이 약 쓰면 기억력이 돌아서는 거는 금방 알깁니다. 벌써.
3: 네.
0: 효과가 알게야 되죠.
3: 예, 그것도 한 달 썼는데, 그, 모두 합해 40일 썼지. 이게, 야, 경력이 이렇게 좋아진 약을 처음 봤다며, 소변한 게, 그것도 5~6번 넣는 게, 그것도 2번 내지 만에 또 3번 넣고, 아주 더 숙이다며, 이게 뭐, 성사에 한 번이나 2번 보겠다면서, 그래. 나를 쓰는 게, 내 쓴 게 이제 한 20일 썼는데, 나도 얘 정신 많아가지고, 이 골이 무겁던 게, 헷갈아지고, 예. 그래서, 네.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돌을 쥐는 거 놓고, 저래. 자꾸 숨이 네. 차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만 앉아있으면 이러면 움직이면 자꾸 숨이 차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약을 이제 숨이 날았는데, 먹기도 좋습니다, 선생님. 단으로 된 게 돼서, 예.
0: 예, 단으로 된 약이 되나서, 그 15살이란 게 무슨 조그마죠, 예.
3: 조그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약이 많으면 또 먹이 또 골치 때리 있습니다, 나는 어째.
0: 그렇게 이제 음악에는 그 약을 잡아먹다 개끼고, 예. 큰일 나죠, 예. 그 약을 먹기 싫습니다.
3: 때까다 넘어가고 물는 거, 내 약 먹기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 가슴이 막 돌을 뒤는 거 놓고 저리 먹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약간 집안이 무슨 풍수하자리 숨이 차다만다, 어제 벌써.
0: 예.
3: 그래.
0: 예.
3: 이제 그 숨이 찬 게 좀 나서졌습니다. 약간 나서진 게 아닙니다.
0: 심장 문제입니다. 심장하고 예. 피가 기능이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면 숨이 찬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지어 세수를 해도 숨 찬 분들 이 약 잡수 거 다 이렇습니다.
3: 그렇군. 네. 근데 숨 넓은 게, 아, 숨이 찬 게, 많이 나서도, 이게 낫구나, 이런 감이 좀 더 청소해보면,
0: 네.
3: 때문에 없이
0: 숨이 찬 사람도 이 약 써보시오. 금방 나사집니다.
3: 예, 네, 숨이 찬, 엄만 이렇게 없대는데도 자꾸 이렇게 쏟아지는 거, 앞으로 무슨 거리, 무슨 힘인도 여린도 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앉아서, 네. 모두 앉아서, 예. 이 양반 다리 해가지고 거리 앉아 이랬다고 또 둘로 또 이렇게 앉아서 이랬다고 꼭 뛰면 거리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아. 나만다 무슨 여린지.
0: 네.
3: 이게 굴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풍성하기도 몸이 가볍고 헐타만다 게 우리 학동이 즐겁다 이제 그 오늘이 우리 오빠는 정말 이제 살았으면 게 나도 없이 어쨌든 이제 도가 살다 그랬나 오늘
0: 보조금이 나갈 때 우리 학동 잠깐 해야
3: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자기 인사기 그거 하죠.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아, 우리 25가지 약재에 대해서 골고루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란 약재는 몸에 허혈이 있고 또 그 허혈로 인해서 염증이 올 때 또 그 허혈로 인해서 심장열, 폐열, 머리에 다 열이 올라간다 할 때는 이제 분처럼 조금만 고르 수그래도 막 안에 물 꼴뚝 찬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4: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시초돼서 이약 얻은 후에 한 달 썼습니다. 그런 게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어딘가 하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라든지 요즘 들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바깥을 자꾸 나가 꾸미를 하더니 얻은 그게 좀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약 효과가 잘 오니까 필요합니다.
0: 네.
4: 용 좋지. 그러면 네. 한 가지 자문할 거는 우리 어머니 지금 어떤 전화인가 하면, 요, 어른 누이가 얘 자꾸 꺼지면 눈곱이, 딴, 누이란 괜찮은데 눈곱이 자꾸 나온답니다. 그건 어째 그랬을까?
0: 눈곱이 나온다는 건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 결막염이. 아. 그거는 그 병원에 갔었던 약국에 갔었더니, 그 눈약이 소염제로 있습니다. 이런 소염제로 된 눈약을 달라면, 그 눈약을 좀 여시오. 눈곱이 나오는 건 염증입니다.
4: 아, 그렇습니까?
0: 예, 아니, 예 결막염이 있습니다.
4: 그래서 예. 예, 이거 저기 약을 쓰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조금, 이거 아마 경상적으로 쓰게 오늘은 활동이 좋을 때 많이 써야답니다. 그래.
0: 이 약을 오늘... 경상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우리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의 생기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돼서, 여러 가지로 효과 보고, 그 다음에 치매 초기가 지금 증상이 명확한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함도해야지 달라지 않습니다. 예. 꼭 이런 약을 써줘야, 이제 큰일을 비면할 수 있습니다.
4: 오늘 배달 받아야지.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제 같은 분들 우리 이런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이용한달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열 해독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진화라는 약은 좀 찬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진화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음양 평형을 잡아줘야 되죠.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좋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5: 예. 예, 제가 건네보시면서 두 줄 거의 먹었습니다.
0: 예.
5: 그런 게 좀 느낌이 영 좋습니다.
0: 네.
5: 나는 옛날 꿈에 부두가 심해가지고 주름증이 세게 나고 그래서 이 경력도 없고 잠은 그냥 못 잤습니다.
0: 네.
5: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잠 좀 깨도 좀 잔단 말입니다.
0: 네.
5: 잠이 미네 자지 못하고 이렇게 또다 소중하게 조금 전 제자를 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잠 바꿔주셨습니다. 깨던 게 이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무부득에 조금 잔단 말입니다.
0: 어쨌든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이 약, 저 약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힘들죠. 예? 치료도 아예 되고 이런 분들 꼭 이 약 써보기 바랍니다. 이 약처럼 실면증을 치료하는 데 좋은 약제 산조인 들어보셨죠? 예? 사인, 그다음에 우리 룡골, 룡이라는 룡이다 그 뼈를 말합니다. 이 중약제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이 원지 이런 전문 실면증 치료를 하는 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실면증 치료에는 아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좋은 효과 봅니다.
5: 예. 그런 지가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좀 이전보고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5: 예. 그리고 저기 소변도 예쁘다. 자사가지고 소리가 아무것도 들었는데 소변 자수도 좀 줄어듭니다.
0: 네. 불순하는 약이니까 콩팥이 신염, 뭐 소변에 피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이런 분들 효과 잘 봅니다.
5: 네. 겨우 경력도 조금 이전보고 얼른 나 순간이 난단 말입니다.

0: 이따가 먹어보고 예, 영 저기 진심이 간단 말입니다.
1: 진심이 가죠. 벌써 이 몸에 맞는 약은 예, 써보면 몇 번 안 먹어봐도 감각이 악입니다.
0: 아니 그래 놓고 별로 내 몸에 맞는 것 같고 예, 영 저기 뭐 첫째가 이제 영짜리 했다 이런 감각이 든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지금 약이 하도 내 몸에 맞는 것 같게 좀 계속 쓰려고 쓰니 적당히 많이 애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을 더 닮았자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던 약을 지금 이게 근종 황제가 쓰던 약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약은 누구나 더 늦기 전에 써보는 게 좋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백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백세거든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영지.

0: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학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노년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나는 염기관 캐슬슨 환자입니다. 네. 나는 예그 암이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염기관 구별 복용 환자가요. 자,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 암의 수치가 감소한 결과에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0: 네.
2: 이게 그 소변에도 뭐 이전에 이제 단백이나 홍세포나 견디 그것도 다 정상이고 선생님 정말 이 약이 수치가 빠르고 정말 특혜약입니다. 이 정말 약 중에서
0: 많이 수고합니다.
2: 이야 정말 효과가 또 끝냈네. 모두 기뻤는데 오늘도 뭐 선생님께 이제 전화드립니다. 이.
0: 네.
2: 예, 그래서 남이 뭐 당뇨병 환자는 23년째 이렇던지 요즘은 오라니까 종합증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 약을 쓰는 게 효과가 빠르니까 정말 혈압도 지금 높지 않고 그 당검사인데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의 어떤 산이고 식후에게 굳건 조금 오실 때다. 예.
0: 영지가 발레 혈당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자지석을 쓰다 보면은 혈당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2: 예, 그래서 이 그 쓴 다음부터 당 조절이 식후에 원래 다 높을 때 근데 그것도 조절 잘 되고 그래서 네.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0: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2: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약을 광고를 하니까, 예. 난 정말 실신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네.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문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속,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아픈간도 있고 하면서 그냥 늘상 먹였고 밥을 조금씩 먹고 많이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냥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 조금씩 먹는 것은 변비 생겨서 변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감정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막 혈압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냉기 입간 구배하고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0: 네.
3: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0: 네.
3: 그러니까 맥도 나고 뭔가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그게 막 어떤 정상이 됐단다.
0: 네,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추위도 신체도 약하다니까 추위도 많이 탄다.

0: 나쁜 놈 같아. 아, 남이는 웃어. 어느 한 번씩 아이폰만 한 대 사면은 뭐 돈을 벌러 꼬들댕긴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미랬대다. 그러니 요즘에 이거 못 가라. 이 사변 다시 많이 줄어들었단다.
1: 예.
0: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 것은 아랫배 급분하다 미랬대다.
1: 예.
0: 이 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상이 있었는가 하면서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입이 마르다 가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1: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예.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예.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0: 예, 그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예.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더 좋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더 계속 더 먹자고 더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된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용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그, 용지 약재, 용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 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 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합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조 경제 운행 분석 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수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 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2: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는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주 경제 운행 분석 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 자세로 2, 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운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조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고정자산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틀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운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 4분기는 대상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도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 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 건설 대상을 추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 에너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 산업 단지, 도문 광락 중함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등 새 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련의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동하는 한편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리온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 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들여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번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경제, 소형가게경제, 로점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소진, 도시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 장백산 몽환 빙설세계, 룡정 양심객점, 훈춘 마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 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0: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수의 다원화 통상국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월 27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8진 군중 신소 신고사건 도합 8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3건, 훈춘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룡정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0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주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도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정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풀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체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길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관심하는 민생 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 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2: 민족 관계.
1: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철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법치 사유, 법치 리념을 민족 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족 단결 기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 방위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사업 전개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종교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교양을 심화

강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에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주 선전 교양 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에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요구를 문화 관광 경영 모식에 융합해 세 가지 지침 문건을 제정하고 14개 주제 로선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을 펼쳐 여러 민족의 폭넓은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동합니다. 동시에 지역을 뛰어넘는 여러 민족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국 6개 지역과 연계해 2천여 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클라우드에서 고전을 함께 읽어 지역을 뛰어넘는 청소년 왕래 교류 융합을 깊이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인설로 방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용 담채를 풍부히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의 다리를 놓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야곱집단주식위원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근일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 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영리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 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 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 인삼 기업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래 길림 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회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 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 현대화 인삼 산업 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 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기능성 식품 등 전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은편, 중약 조제 과랩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 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야곱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 오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 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 공업단지 산업 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담.

0: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1: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그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 웬그리아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 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웬그리아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샨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웬그리아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 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웬그리아 두 곳의 문화 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 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

시험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선풍금,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알뜰하고 깨끗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용정입니다. 연락번호 1394470-9386번 1394470-9386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천신 아파트에 61평방미터 되는 집을 팝니다. 네, 북쪽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라 네,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중간집인데 네, 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네, 수돗물은 샘물이라고 합니다. 네, 깨끗하고 아주 공기가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에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출퇴근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활동실에 밥하는 일자리 그리고 가사 도우미 일자리도 괜찮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4433-2559번 136-4433-2559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래요.
0: 네.
1: 그 위치는 그 하남 시발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네. 70평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다만 저는 예, 북대 고성화원의 집인데
0: 네.
1: 7층 집에 1층이고 면적은 50평입니다.
0: 네.
1: 한 15만 아예 봤다고 그럽니다.
0: 네.
1: 연락처는 여빠빠
0: 네.
1: 4473
0: 네.
1: 3898입니다.
0: 3898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짓을 지읍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오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집안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변 1종 부근에 있는 1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42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3-4433-6479번 153-4433-6479번입니다. 네, 연결시 법원 부근에 있는 가정집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할머니께서 반자립이 가능하시고요. 네, 가사 도우미께서는 숙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는데요. 네,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을 팔거나 세우려 합니다.
0: 네. 위치는요?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 다시 연락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이제 들립니다. 혹시 신호가 안 좋습니까? 네, 지금 들립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집을 팔거나 시를 들여 합니다.
0: 네.
1: 위치는 대오화원이고,
0: 네.
1: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0: 네.
1: 집은 햇광이 좋고 깨끗합니다.
0: 네.
1: 연계 전화는 139-4339.
0: 네.
1: 4745번입니다.
0: 네, 층수는 몇 층이죠? 몇 층입니까? 4층이에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3: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4: 덕분에 행복합니다.
3: 덕분에 잘 됐습니다.
4: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3: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4: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연길시 중관천 사적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말씀 주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0: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1: 네.
0: 직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1: 네.
0: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0: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0: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0: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1: 네.
0: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지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0: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1: 네.
0: 구유 터지어서 냉이 병냉이 능이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네, 지구 판정벌레라고 합니다.
1: 말씀 주세요.
2: 예, 네, 위치는 천남 펜시숍 집이고요.
1: 네.
2: 예, 네,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1: 네.
2: 양수의 2층이 남북집입니다.
1: 네.
2: 예, 네,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1: 네.
2: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1: 네.
2: 전기 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1: 네, 층수는요? 몇 층입니까?
2: 네, 3층입니다.
1: 3층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참여 고맙고요.

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하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0: 청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구간 건설 현장은 전력 공급 및 배전 조정 등 건설 작업으로 분망이 보냅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구간은 삼꽃거리에서 광진거리까지 이어지고 총 길이가 2.75km에 달하며 주요 건설 내용에는 BRT 전용 차로 및 정류장 건설, 도로 확장, 인도 승격 개조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도로 조명, 전력 공급 및 배전 공사, 녹화 공사 등을 실시해 통행 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대상 건설이 3월 15일에 정식으로 재개된 이래 시공팀은 과학적으로 총괄하고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해 뚜렷한 건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각 정류장의 기반 및 철골 구조 시공을 모두 완료하고 정류장 지붕 방수 및 지면 타일 포장 작업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5월에 정류장 전력 공급 및 배전 조정, 장식, 도로 아스팔트 보장 등 작업을 완료하고 6월에 시스템 통합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설 계획이며 7월 20일 전에 준공하고 연중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도시 공공교통 체계를 최적화하고 도로 통행 능률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종의 빈혈은 지종의 연안 국가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상염색체 유전자 결함으로 인한 유전성 영혈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일반 빈혈, 레하면 철분결핍성 빈혈은 주로 철결핍 등으로 인해 헤모글로빈 합성이 감소하는 영양성 빈혈이며 두 가지는 발병 기제가 다릅니다. 림상에서 지종해 빈혈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간형과 중증 세 가지 류형으로 나뉩니다. 경증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빈혈, 쉬운 피로 등 증상만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형 환자는 유소하기에 빈혈, 간비종대, 황달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증은 대다수 생후 3개월 내지 6개월에 발병하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수혈이 필요합니다.

과체 중인 사람이 몸무게의 약 5%만 빼도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중을 줄이는 목적은 젊을 때의 몸매를 유지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몇 킬로그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상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체 중인 사람의 몸무게의 5%만 줄이면 우리 몸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령 체중이 60kg인 여성이 약 3kg을 감량하거나 80kg인 남성이 4kg을 줄였을 때를 말합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였을 때 일어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당뇨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최소한 당뇨가 오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의 5%를 줄이면 대략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도 몸무게를 감량하면 약을 복용하는 빈도를 줄이거나 혈당 조절이 좀 더 원활해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체중이 약 4.5kg 늘어나면 무릎을 비롯한 몸의 각 관절로 가해지는 압박은 약 18kg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쉽게 마모되고 손상을 입습니다. 체중 증가로 늘어난 체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 손상을 거둡니다. 이런 현상들은 체중을 약간 줄이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낮아집니다. 네, 세 번째로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식습관 조절과 약물 복용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지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상대적으로 수치 교정이 어렵습니다. 운동과 체지방 감량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더 리상적인 수치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질환 위험률은 낮아집니다. 체중을 줄이면 잠을 잘 때 호흡이 보다 안정화되면서 다음날 피곤하고 졸린 현상이 줄어들고 심장질환의 위험률도 낮아집니다. 체중을 5% 이상 줄인 사람은 수면 시간이 평균 22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우울한 기분 상태도 함께 개선됩니다.

0: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0-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견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

0: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럭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3: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기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사지 원액,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괴로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돈을 주고 써야 하는데 돈을 적게 쓰고 혜택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병치료한다면 이것이 저희들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공장 측과 협상에서 나온 새로운 정책인데요.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인데 60가게 70가 첫째 우대활동, 두 번째 우대활동 원금에서 상품권 1,500원을 빼주게 돼 있으니까 총액에서 1,500원을 빼주는, 지금까지는 1,000원 이상 빼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1,500원을 빼주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우대정책은 손목시계와 같은 레이저 치료기, 심장과 뇌혈관을 아주 잘 치료해주는 우수한 이런 레이저 치료기가 지광치료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우대활동 가운데서는 주요한 우대활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기는 이거는 아주 우수한 이러 기계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 때문에 뭐 아주 급하게 노령의 뭐 건강에 이상을 가져오는 분들이 계시고 있어서 이거 딱 끼고 있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30분, 오전에 30분 중간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혈액은 한 대 엉키지 않습니다. 계속 레이저 빛이 거기에 딱 거기에 투과되면서 로드만이라고 손목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딱 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면 혈액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명서방은 첫째 15가게 한 가게 598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1,500 현금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또 레이저 치료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물건을 제외하고 순 돈으로만 계산해도 2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 원액은 한 가게 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늘 우수한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번약을 만나게끔 기회를 주게 되었으니까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 원액 어떤에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이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예,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던 게 지금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어림지도 나지 않고 아주 몸이 편안합니다.
1: 사지 원액이 좋습니다. 삼고의 해결 좋습니다.
2: 예. 그리고 저기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그저 먹음에 말매 했는데 어전에 소화 너무 잘 돼서 밥이 다 영 잘 먹습니다. 그리고 난 딴 거보다 잠을 자지 못해. 어제 무슨 약을 쓰나 아이들인데 이번에 이 사지 원액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잠이 아주 잘 잔다. 그래 내 지금 이 명서랑 같이 쓰는데 나는 대문에다 있어서 수술하랍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선생님

0: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거 쓰는 석 달 썼는데 그렇게 눈이 부었던 증상이 어떤 완전히 이렇고 그의 눈물이 나던 것도 어떤 완전히 이로 쓴다. 이 눈약도 써보고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러네 이 두 가지에 쓰니까 몸이 더더욱 같습니다. 편안하고 몸이 잘했고 예. 예. 영 좋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들으려 활동이 영 좋은데 누가 그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배달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배달 전화받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번에 전화하세요. 이분이 예. 귀입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거 내경상 우측으로 머리 아프고 어지럽증이 자주 나고 특히 이래 가슴이 답답함에 자주 식은 땀 났습니다, 나는. 그리고 귀에서도 자꾸 소리 나지 이러다가 저는 반년 좀 더 먹었는데 이거 사지오나 이래 먹으니까 혈압이 오는데 머리 아픈 거 어지럼증이 조금 많이 납니다.
1: 아, 예, 혈관 관리에서는 사지원액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 그렇게 가슴 답답하고 예, 자주 식은 땀 나던 게 이 식은 땀으로도 완전 걷었습니다 이게.
1: 그렇죠.
3: 그래 이 약은 원액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 빠르고 예. 여기 효과 좋습니다 나는. 근데 이거 저 명세바 문의합시다. 우리 예. 집사람이 항상 당나대에서 눈이 깔깔하고 자주 올 때 눈이 피해집니다.
1: 예. 예. 각막 출혈됩니다.
3: 예, 눈물 자주 나지. 그래 명세바 방서 두고 이거 좀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 그렇죠. 눈물이 자주 나고 그리고 각막 출혈이 있고 그리고 백내장이 있어서 눈이 보얗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데는 이 제품 명세방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백내장이 보얗게 보이는 게 보통 약으로는 서약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눈에 들고 있는 약이 있지만 해도 그거는 거저 기본으로서 뭐 0.0 몇 퍼센트나 해결되겠는지 말겠는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약으로서 해결한다는 게 그게 큰 효과인데요. 바로 명세방을 드셔서 많은 분들이 바닥에 모래끼도 보여야 해서 눈이 보얗게 보여서 보이지 않는 게 지금 환하게 보인다고 바닥에 문지도 보일 정도고 이러니까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들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세방을 선택하는 게 길인 것 같습니다. 예.
3: 예, 그럼 이번 홀드 대단해 줬는데 이번 홀드 참고해서 받아봤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아, 지금 사지원이하고 어떤 녹달 먹었습니다.
1: 예.
4: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어찌 그런지 전화기름이 하필이 자꾸 납니다.
1: 예.
4: 이게 그러던 게 하품이 나던 게 싹 없어졌어.
1: 아, 산소부족입니다. 예. 심장 혈의 산소부족. 예.
4: 그리고 또 예, 저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리고 예, 이 골이 항상 딱 무거운 것 같던 게 그것도 골이 헷갈고.
1: 그렇죠.
4: 골이 그저 예, 어떤지 그저 이래 찬물에 머리 감은 것처럼 시원한 이런 감이 난다.
1: 예.
4: 그리고 이게 나는 이런 거는 생각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시원액인데 어째 밥이 맛있습니까?
1: 소화가 다 됩니다. 이 제품 자체 예, 심장 공격이 좋아지면 따라서
4: 예.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예.
4: 아, 이 사시원액 그래 이 밥을 잘 먹으니까 이거 예, 맥이 나고 다리 해갖고 예, 영 정신 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내 예, 명석방도 씁니다. 그런데
1: 예.
4: 나는 이렇게 눈이 좀 피 잘 진다. 그랬다도 예. 어디 맞힌 것처럼 빨갛게 되고 또 그다음에 눈곱이 자꾸 나온다.
1: 예.
4: 그랬던데 이 명소방 썼는데 피지는 일도 없고 어전에 눈곱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예. 눈곱이 생기는 게 좀 창피사합니다. 자기들로 알리지 않는다.
1: 눈에 일종 염증을 말합니다. 예, 예.
4: 아, 그렇습니까?
1: 예. 분비물이 너무 그래, 많아진다는 거는. 예.
4: 아, 그래 이 두 가지 너무 좋으니까 나의 네, 이번에 이 저기 사지원액하고 명세방 두 가지를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4: 그래서 예, 오늘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명세방 약을 지금 어제는 한 몇 달째 썼습니다.
1: 예.
5: 예, 저는 이 백내장으로 지금 진단받아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통하다 그때 수술해라.
1: 그래. 어, 예.
5: 예. 그런 거네, 수술 안 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수술한 부위 많은데, 한 후에 보니까 나 2년 지나간 다 안 좋다고 그랬더라.

0: 있잖아.
1: 예.
0: 예, 그래서 난 저기 어쨌든 약으로 좀 치료해 보겠다고 이래가지고서 수술 안 하고 이번에서 뭐입니까 이 냉처방염약을 지금 우선은 몇 달째 갖다 썼는데 참 좋아요. 이게 봐서 예, 쓰니까 얼마 해야 될까 봐서 눈이 예, 잘 배우는 것도 여전히 완전히 배우는 게 영달 아깁니다. 원래는 이 부호연계 안 깨진 것처럼 쨈게 예, 그랬댔습니다.
1: 예,
0: 예, 10m 안에 잘 안 되었습니다. 뭔데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예, 한 먼데 거다 한 뭐 2, 30m 쭉 봐도 예, 그리야 그 차 험하고 그냥 잘 알기고요.
1: 대단하죠. 예, 예. 예.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0: 예, 그저께 낮에 야, 이번에 이거 약 선택 잘했구나. 이거보다 지금 수술했더라면 이게 또 뭐.
1: 그렇죠. 아예, 어, 2차, 3차로서 또 수술 받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쓴다면 지금, 야 그리고 원래는 자꾸 지금 아무 예, 눈물이 자꾸만 하고 이렇게 눈 비비게 되고 예, 자꾸만 눈곱이도 많이 나가는 게 이런 증상이 완전했습니다. 지금 내재물로 거울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 눈 안구가 많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나
1: 장전로 달리죠. 예예.
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배우는 게 뭐 이렇게 말끔하게 잘 배우니까나 그러니까 내 야, 이 약에서는 떨고도 말고 꾸도 이 약 써야 되겠다. 이 약 쓰게 되면 시력도 이제 완전히 더 올라가고 완전히 백내장에도 완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치?
1: 그리고 이게 다른 후유증이 없습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치료해 주되 상초, 중초, 하초 여기에도 지금 이게 간단습열 그리고 상초열을 쳐주는 이런 차원에서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하초녹용이 콤파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눈에 좋차 하게 되면 오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놓고 써도 다른 부작용 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0: 예, 그럼 오늘 저녁 15시까지 그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사지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항상 혈압이 높고, 그래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래서 소화방면이가 지금 잘 안 된다만.
1: 예.
3: 이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약을 쓰게 되는데, 야, 정말 이 약이 명약입니다. 써서 얼마 안 돼서 벌써 예, 이 머리가 심하다 증세가 어렵고, 혈압도 좀 이제 얻은 온정태, 그래서 혈압을 얻은 내 쓰기 관해서인데, 혈압은 온정됐다만.
1: 아, 그게 보통 약으로서는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3: 약은 많이 쓰면 내려왔다만.
1: 그렇겠죠.
3: 그러면서 이 위도 예, 지금 대단히 편안하게 그러니까 내가 쓰는 원인가 나섭니까 약 쓴다만 한다.
1: 그렇죠. 예, 예.
3: 나섭니까 안 쓴다만.
1: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벌써 한 달 쓰니까 이렇게 소식 빠르더라만 그래서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능약은 오랜 백내다라고 한다.
1: 예.
3: 근데 내 이 약은 계속 쓰면 내려오다가 꽃은 안 내려왔는데 이건 명성황에서 뚜렷하게 왜 항상 눈이 보였던 게 여기 부서지더라만 한다.
1: 예.
3: 그래서 잠에 붙인 게 어딘데 이 여전히 한 약 달 넘었었는데 어디는 완전히 후원 증세 없다만 한다.
1: 예.
3: 그래서 사람들 어디는 옛날에는 그저 무슨 아마소 듣고 하던 게 어디는 그래 어딘가는 열매를 안에 사람을 볼 수 있다만 한다.
1: 그 외에 시력이 보통 예. 지금 정도로 보증하는 것만 해도 효과인데 시력이 그만 올라갔다는 게 대단한 예. 약 효과입니다.
3: 예. 보면 예. 차다운 게 이게 정말 한다. 이게
1: 그렇죠.
3: 살 같다만.
1: 예.
3: 예, 이렇게, 이게, 어쨌든, 이 약은 두 가지 다, 이게, 이 귀한 약인데, 내게는. 이게 맞으니까, 우리 두 가지 다 같이 쓴다만.
1: 그렇죠. 내간이 예세가 비슷하게 올라가시니까, 예.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예. 함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3: 이러면 이렇게 활동을 좋은 것도 좋은 건데.
1: 그렇죠.
3: 항상, 이런 거 때마다 싸다니까, 약하시를 전음하고, 이건 좋다만.
1: 그렇죠.
3: 네. 그래서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이 사지원액을 여드름 먹은 지 저는 7달 됩니다.
1: 예.
4: 예, 처음에는 우리 신의 그래서 먹다 볼까에 신의 마가 같이 정말 좋습니다.
1: 예.
4: 이거 먹기 전에는 그런 그냥 혈압이 약 먹어도 전설 아이 되고 그러더랄까 이 혈압이 나쁠 땐 어지럼증이 막 나지 그 다음에 위 아파서 그런 다

0: 아무도 그저 먹고 말말 어째서는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겼고 이 또 거기다가 또 소변도 닦고 이 어째서나 이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하고 이 그렇게 일곱 달 동안 먹고 볼까 이 지금 모든 면이 다 좋아졌어요.
1: 아, 일곱 달 쓰셨으면 잘 쓰셨는데 예. 일곱 달 더 쓰셔도 됩니다. 그만큼 더 쓰셔도 예. 이제 품 자체는 안전하니까. 예.
0: 예. 처음에 밥이 맛있고 예. 그러면 또 소변 통수가 줄어들까 밤을 잘 잘까 예. 어지럽히고 혼나서 영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1: 예.
0: 움직이기도 바쁘고 예. 그래야 어지럽혀서는 간 좋은 데 없습니다.
1: 예.
0: 영, 예, 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예.
0: 혈압이, 그런 혈압약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어떤 데는 혈압이 오후에도 이래던 게 지금은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먹으면 혈압이 그냥 140에서 올라이 가고 예, 90에서 올라이 갑니다.
1: 이게 삼고에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으니까 시름 넣고 쓰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진짜 예, 어떤 지금 예, 별로 내내 예, 힘들게 살던 게 별로 사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
1: 그럼요.
0: 힘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영 떴을 때가 예.
1: 축소합니다. 그래, 예.
0: 그래 더 먹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명소방은 우리 집에 그 아바 있습니다.
1: 예.
0: 말아야 했던 게 이제 첫 달을 잡숴보고 어여 그 이야기 정말 예.
2: 네. 네,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3: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2: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만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콘서트는 불안하더니 결국 취소가 되고 어쩐지 하루 종일 허탕을 친 것만 같은 느낌,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허전한 마음. 그녀의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좋은 날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와인 한 병을 꺼내는데요. 한 잔을 천천히 홀짝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나아지더래요. 확실히 와인 맛은 좀 망한 날이 더 좋다니까요. 소금기 가득한 하루는 좋은 안주가 되고 고단한 마음은 그 맛을 더해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마무리 아닌가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아름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조선적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허명운의 수필 텃밭 가꾸기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1.7m 되는 넓은 텃밭부터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풀 한 포기 없이 알뜰하게 가꾼 텃밭은 간밤에 내린 단비로 푸성귀들이 한층 더 자라고 푸름과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들어가 내가 직접 심고 가꾼 상추와 배추, 참치, 마늘과 풋고추를 하얀 입살밥에 얼큰한 고추장을 곁들여 쌈을 싸먹거나 그냥 고추장에다 찍어 먹을 때에 그 싱싱하고 아삭한 맛은 말 그대로 행복 자체이다.

오늘 새벽도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풀 한 폭이 없는 텃밭에서 갖가지 채소가 푸르싱싱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밭의 겸허함과 참을성, 인간의 노력에 정직하게 응답해주는 성실성, 늘 열렸고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누워있는 밭이다.

만약 정성을 쏟지 않고 건성으로 다룬다면 내가 나의 땅거죽을 얼리면 나는 너의 뼈가죽을 얼린다는 속담처럼 같은 가을에 적게 내어주거나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그런대로 죽어있지만 해마다 밭에 밑거름을 주고 봄에 많은 씨앗을 뿌리고 땀과 정성을 쏟으면 같은 가을에 주는 것에 린색하지 않고 뿌린 것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도 더 돌려준다.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의 새로운 텃밭 하나 만들어 살고 싶다. 밭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야겠다. 요즘 나에게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거리가 두 개 생겼다. 하나는 내 마음의 밭에 나도 모르게 혹시 어떤 나쁜 잡초의 씨앗이 숨어서 싹트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신경을 쓰는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좋은 씨앗을 더 많이 심을까 하는 고민이다.

나의 마음의 밭에 내게도 남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싸늘한 눈빛, 차가운 마음, 가시돋친 말과 나태한 습관과 거친 행동 등 나쁜 씨앗들을 가차없이 뽑아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고 대신 부드러운 눈빛, 아름다운 말씨, 따뜻한 마음, 좋은 습관과 친절한 행동 등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열심히 가꿀 것이다. 그리고 부정의 씨앗을 긍정의 씨앗으로, 불평의 씨앗에서 만족의 씨앗으로, 질투의 씨앗에서 용서의 씨앗으로, 미움의 씨앗에서 사랑의 씨앗으로, 악의 씨앗에서 선의 씨앗으로, 낡은 관념의 씨앗에서 새로운 관념의 씨앗으로, 아집의 씨앗에서 경청의 씨앗을 골라 심는다면 내 마음의 밭도 더 좋은 밭으로 되고 내 삶의 내 삶도 질적인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 보다 깨어있고 성숙되고 무게 있는 삶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홍영훈의 수필 텃밭 가꾸기 보내드렸습니다. 텃밭을 일구며 얻는 기쁨과 보람을 생생하게 그려낸 수필이었는데요. 텃밭을 가꾸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밭을 가꾸는 비유로 이어지는데 나쁜 씨앗을 뽑고 좋은 씨앗을 심겠다는 다짐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마음,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심겠다는 고백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를 넘어 인간 성장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웃과 나누는 정, 땀 흘려 일군 보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겸허함까지 작은 이야기로 깊은 사색을 하게 만드는 수필이었습니다.

후삿바람이 누렇게 녹슨 혓바닥을 휘두르면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어디로 가는 거냐? 내 앞에 길은 없다. 깜짝 놀란 새끼 락타의 방울소리가 멈췄습니다. 희망봉을 찾아간다. 길은 내 발밑에 있다. 요 놈이 엄마를 잃은 새끼 낙타 아니야? 요 놈은 아빠를 찾는 새끼 낙타일 거야. 엄마 황사가 아빠 황사 곁에서 힛던 소리를 했습니다.

밑을 건드리는 황사들을 차버리며 새끼 락타는 한 발자국씩 힘있게 내디뎠습니다. 감사나운 황사바람을 헤치면서 길잡이를 서던 아빠 낙타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황사들에게는 술소프로 울바자를 두른 병풍보다 더 무서운 장벽은 없었습니다. 불벼락이 떨어진 듯 놀란 아빠 황사의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얘들아, 지푸른 방풍림이다. 뒤돌아 꼬리를 빼자. 아연실색한 엄마 황사가 새끼 황사들을 다 잡아 이끌고 신누른 치맛자락을 펄럭이면서 허둥지둥 아빠 황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끼락타는 씩씩한 네 발로 황산 꼭대기를 딛고 섰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산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 길에서 지친 새끼락타는 모래밭에 앞무릎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굳잠이 들 때마다 낙타들이 보여주는 가장 편한 자세였죠. 새끼락타는 꿈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깨비령을 싹쓸이 하면서 영상 60도 넘는 날씨로 뜨겁게 달아오는 황사바람들이 새끼 낙타에게 덮쳐들었습니다. 까만 깃털 마냥 예쁘장한 새끼 낙타의 속눈썹이 눈망울을 가리고 꽃 같은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토끼락타의 꿈을 점찍던 아빠 황사가 느닷없이 사시나무 떨듯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을 되찾은 아빠 황사가 새끼 황사들과 함께 꼬리를 빼고 있었고, 엄마 황사는 황사들의 꼬리 그림자를 치마폭에 주워 담으면서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황사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청이 후들후들 떨렸죠. 새끼 락타의 까맣고

속눈썹 가시가 꿈틀거리는 거 봤어? 우리네 황사들의 눈을 콱콱 찔러서 강물같이 신누런 피를 보려고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새끼 락타는 긴 속눈썹을 내리쓸면서 꿈을 깼습니다. 이때 우중충한 악마의 산을 밀어젖히던 차디찬 황사바람이 영하 날씨를 등에 덜치없고 얼음가루를 흩뿌리면서 달려왔습니다. 흰 서리발이 낀 투구를 거꾸로 쓰고 번뜩거리는 살얼음 창과 살얼음 칼을 쥔 새끼 황사들이 쑥쑥 앞을 찌르면서 떠들며 왔습니다. 찰나 천성적인 부드러움을 흘리던 새끼 락타의 몸가죽 털이 분통을 터지면서 서리발쳤죠. 잔등의 쌍봉에서 먹을거리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만난 영양지방이 온몸으로 핏줄마냥 뻗치며 벅찬 기운을 뿜어냈죠. 새끼 락타의 맵잔 부르짖음이 터졌습니다. 새끼 황사들아, 내 놈들이 날 이길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새끼 황사들이 악을 쓰면서 새끼 낙타를 얼음창으로 찌르고 얼음칼로 찢어버리려고 덤볐습니다. 아빠와 엄마 낙타를 똑대 닮은 맵시로 티없는 순진함을 지켜온 새끼 낙타는 남을 떠받치는 뿔 한 가닥 없었고 남을 물어젖히는 야성의 이빨 한 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사들의 살얼음창은 새끼 낙타의 살가죽에 부딪히자 철철 녹아서 끝이 무뎌지고 살얼음 칼자루는 비지땀을 뚝뚝 떨구면서 맥을 잃고 있었습니다.

앞길을 막아서는 사막의 불바람과 찬바람을 헤쳐나가는 싸움에서 새끼 락타는 창칼로도 뚫을 수 없이 다져진 몸짱이었고 꼬마 용사였던 것입니다. 새끼 락타는 다시금 모래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타버린 에너지로 인해 쌍봉이 김빠진 공처럼 홀쭉하게 야위었던 것이죠. 이때 새끼 락타의 눈앞에는 목숨을 걸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내던 아빠와 엄마 락타의 빛나는 모습이 비춰왔습니다. 어디선가 축축한 물기를 풍기면서 사막의 오아시스가 코끝을 간질거렸습니다. 새끼 락타는 앞으로 걸었고 끝내 엄마 락타 마냥 품어준 사막의 젖가슴을 찾아 입뿌리를 대고 정답게 부비면서 어리광을 부렸죠. 새끼 락타의 몸으로 철철 흘러든 오아시스의 생명수는 황사 무리들을 물리치는 기적의 힘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새끼 락타의 잔등에서 쌍봉이 흰돈 마냥 부풀었습니다. 엄마 락타와 아빠 락타가 금방울과 은방울을 흔드는 음향이 저 멀리서 힘찬 소리로 메아리 채워오고 있었습니다. 새끼 락타는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면서 쌍봉을 도폭처럼 활짝 펼치고 희망봉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막의 작은 배는 황사바다와 싸워 이기고 있었습니다.

정문준의 아동소설 사막의 작은 배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막의 작은 낙타가 황사바람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봉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동화였는데요. 작품은 황사바람을 의인화된 악당으로, 낙타를 씩씩한 작은 영웅으로 설정해 선악대결의 서사구조를 분명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건 낙타의 무기가 뿔이나 이빨 같은 공격적인 수단이 아니라 불과 얼음도 뚫지 못하는 털가죽과 인내라는 점인데요. 작은 낙타는 싸우지 않고도 황사 가족의 창과 칼을 녹이고 부수며 승리합니다. 이는 약함 속의 강함, 저항하지 않는 힘이라는 동화적인 지혜를 잘 보여주죠. 또 엄마와 아빠 낙타의 기억이 작은 낙타의 버팀목이 되는 대목은 이 가족과 전통의 힘을 은근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도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용기란 때로는 부드러움을 지키는 거라는 메시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와 도골대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테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오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허 허가, 전리 허가 있는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한각에 3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우대 활동이 특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20각을 싸면 원래는 100% 물으러 줘서 2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20각에 25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은 양천원에 치더 물으러 현금권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각의 가격은 1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이번에는 우수한 가격으로 나가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한각의 가격이 490원인데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또 5각을 물으러 드리게 되어 있으면 5원 25해서 거의 2,500원이치 현금권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한각의 가격은 쑥 절반은 그 이상으로 떨어져서 그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일단 관절통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여러 가지 관절 제품을 쓰시다가 돌고 돌고 여기 돌아와서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한각의 구복에게 외용약 한각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으러 따라갑니다.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관절 치료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보는 데는 거의 국가에서 보증하다시피 당신이 관절을 치료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절 치료는 한 개 치료 과정이 100일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개로 정도 이 정도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관절통으로 너무 힘든 문제는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고 제때 이용하시되 501-77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두골테스는 한 달이 완전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어떠세요?
2: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한,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진짜 한 100날 그때는 당시에는 이래 이러도 못 났댔습니다.
1: 심각하게 예, 상했네요. 예.
2: 돌아눕기도 힘들고, 진짜 돌아눕을 때는 그것도 막 소리 막 나가고, 예,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2: 이런 앉지도 못하고, 앉을 때면 녹이 부축해져도 개구개구 일어나고 이래서 영 힘들게 고생이 됐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약을 써가지고, 예, 좀 이래 해결받아서 조금 이래 나가 활동하기는 했댔습니다.
1: 예.
2: 예,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 그게

0: 다시 또 떼나죠. 그렇죠.
1: 예, 떼져가지고 이 허리 무릎이 나가 활동하자면 대단히 힘들고 이 계단을 오를 때라면 진짜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0: 그럼요.
1: 예, 장가는 직구설이 오르고 내리고 이래 이고 나가 이래 활동하고 약간씩 좀 움직이고 이래 되는데 이 방송 북구설 이 두고 태란 거 있어봤는데 진짜 이거 쓰니까 이 허리하고 무릎이 대단히 도와줬습니다.
0: 그렇죠. 드시고 예, 바르고 마사지 해주면 이런 약이 드물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많은 관절 제품 제가 접촉해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외형 구복 이렇게 결합된 약이 적습니다. 예.
1: 이래 이 왼쪽 무릎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때면 딱 그도 풍 맞은 환자처럼 다리를
0: 줄줄 끌고 예,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 옆구리에 빙빙 돌미 구석됐단 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예, 여기서 그저 한 대미다 걸른 것도 나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개구 걸다가서 지금 이하고 먹고서리 걸음걸이라면 온전하지 나가 활동하지 않을까 뭐 이래 친구들이 물어본다 제 무수고 먹고 그렇게 힘들던 다리가 그렇게 좋아졌는가
0: 지금 몇 메다 걸을 수 있습니까 대략
1: 지금 몇 메다란 게 뭐니까
0: 없습니까 몇 메다란 게
1: 예, 마음대로.
0: 와, 다섬에밖에 못 걸었던 게 마음대로 예, 걸린다는 대단하죠.
1: 예, 다섬에다도 예, 걸른 게 진짜 예, 거짓말 못해서 무슨 한 예, 5분도 넘어 걸었을 겁니다. 근데 예, 지금은 예, 예, 마음대로 나가 활동한단 말이에요.
0: 그래요? 대단하죠.
1: 예, 친구들이 예, 예. 물어본다. 제 모습을 쓰고 그렇게 힘든 다리가 지금은 아무런 모병도 없이 걸어 댕기는 거야. 네트워크 해줬었다고. 그러니까, 아, 그런가 이랬나 말입니다.
0: 예. 예 대단하죠. 예, 그 놀랄 만한 예, 효과입니다. 이 제품이 예, 그런 예, 효과를 봅니다.
1: 예, 예. 이 약이 이게 이렇게 낸 데는 이게 허리 무릎 피가 너무 좋고 나가 활동하기도 무서 아직은 아무런 이렇게 뭐 거치장스러운 것도 없고
0: 하니까 그래요.
1: 예, 예. 계속 먹으려고 이번에 좀 배달 받기시오.
0: 예, 연세가 대략 어떻게 됐어요? 어느 계단입니까? 50, 60?
1: 아, 70, 언제 70 넘었습니다.
0: 아, 70대 넘었는데, 이 정도까지 예. 회복 가져오셨다. 대단하죠. 예, 이 제품이 됐다. 그렇게 국가에서 당신이 관절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 바로 툭을 댑니다.
1: 예. 예, 한 50 전에 내 사고 났다 말입니다.
0: 그래요? 예.
1: 예,
0: 예.
1: 예, 그래서 이 이야기 하도 너무 좋으니까, 이 좀 배달받아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니까 501-7755번에 전화하세요.
1: 501-7755번.
0: 예, 그럼요.
1: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쓴 사람입니다. 저는 넉달 썼는데,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은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그러고 혈압도 들이받아야 되고, 예, 그 이발 쓰고 땀은 맥이 없고, 그리고 누워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령장수 약이 되고 그런지, 예, 그거 먹을까 며칠 아이 돼서 2차 그 효과를 하나.
0: 그걸 알리기 시작하죠.
3: 예. 예. 아이, 특히, 그런, 혈압도 덜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요. 아침에 그렇게 붓기가 그러더니 싹 내려가가지고 이 암 붓기도 없습니다.
0: 그러고
3: 활동하고 그리고 이 두골 팬도 정지 없이 그저 사적이 아파서 그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던 게 그거 바르고 먹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위탈이 없어놓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뭐 그렇죠.
3: 마사지하고 할까 몸이 예. 할도 없던 게 이제 막 활동하고 달아 들어왔어요.
0: 아 그래요.
3: 얼마 좋습니까. 정신은 그래도 문제 생명을 찾았으니까
0: 예.
3: 그 얼마 기쁜가 기쁨이 또 이 두 가지를 다 배달해 좀 시간 길게 써볼까 하네.
0: 그래. 그렇게 하셔. 이 관절 제품이라는 투골대가 알아주는 제품이고 장수 제품이라는 백자방이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아무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늘 시들시들하면 남이 손에 이뜨리고 기저귀 차고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걸 넘어서서 내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 투골대 백자방입니다. 그렇죠.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백자방 구복하고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아.

0: 아, 예.
1: 만약에 얘 잘 때 딱 한 번만 먹으면 잠이 서로 잘 온다.
0: 어, 그게 큰 효과죠.
1: 예. 다른 게 약, 뭐, 다른 중약, 뭐, 하루에 두세 번 먹기만 이게 얼마 더 좋습니다.
0: 한 번 드시는 게 두세 번 넘어나는 효과를 보신다. 그럴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밤에 잠이 다를까. 이튿날 아침에는 정신하고. 내 원래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2시 만에 깨나면 못 잤습니다. 그랬다가 그래도 한 4시면 또 일어나고, 예, 하루에 한 것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0: 예.
1: 잘 자야, 그래서, 예. 그런 게 참 잘 자서 좋고, 그리고, 예, 머리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집에 음식에 자꾸 들어간 게 다 내 머리끼라. 그런 게,
0: 예.
1: 이거 먹은 다음에 머리 아이 빠진다.
0: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역할하는 성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애니 아무래도 좀 70은 넘어 먹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있으니까
0: 그렇죠.
1: 위도 나쁘고 콩팥도 나쁜데 고루고루 다 치료해준다.
0: 그렇죠.
1: 겁이 있었던 것도 어선 예, 한날 밤이고도 잘 일어나면 두 번이고 한 번이면 됩니다.
0: 아이고 너무 정상입니다.
1: 예, 예, 그리고 위도 나쁩니다. 내 위축성 미염이 있어서 예, 좀 약 써도 잘 말아야 들었는데 밥이 맛있습니다.
0: 예, 이게 비위를 도와주는 황성이나 성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1: 아, 그래 놓을까? 예. 예. 밥도 맛있고 그전에는 또 담낭약을 그냥 먹었댔습니다.
0: 예.
1: 그 리담 펠에다가 쓰리 그냥 먹었댔는데 그거랑 다 떼도 잃었고 예. 아, 이 백다강 구벅액이 영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우리 아저씨가 둘이 다 어서는 다 어선 70이 넘었으니까 예. 이거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이번에 우리 할도이 좋을 때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501-775번.
0: 선택에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1: 소개했어서 감사합니다.
0: 아하, 네. 건강 장수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너도 백자왕 구백약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전문가 슬금리에서 예, 사변이 용자주 봤습니다.
0: 아, 예.
3: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섭외 매었다면 막 나가고.
0: 아, 그렇죠.
3: 물소리 나도 막 섭외 나갔습니다.
0: 그럼, 예.
3: 이쁘게 미뤘습니다, 약순우에.
0: 예, 예,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예. 예. 그리고 또 빙과리에서 예, 땀에 없던 게 지금 정사가 되었습니다.
0: 아, 이 제품이 부간선 해주는 데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예. 이것도 눈이 부옇게 보였댔습니다. 예. 빛나지는 감이 납니다.
0: 아, 그렇죠.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3: 예, 이 댄스의 밑에 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던 게 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0: 어, 큰 효과죠. 그게 큰 효과입니다. 예.
3: 그 귀에 또 소리 나면서 잘 안 들리던 게 지금 귀에 소리 나지 않고 용 잘 들립니다.
0: 어, 콩팥이 든든하니까. 예, 예.
3: 이게 또 혈당 조절이도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3: 계속 좀 잘 되는데 혈당 계속 정상입니다.
0: 그렇죠. 혈압, 혈당 조절에 모두 좋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또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후두둑 떨리며 누군데 떨린 것도 후두둑 떨리던 게 떨리지 않고 숨이 똥막는 것 같던 게 숨이 안 막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또 흰머리만 하는데 살 오는 게 지금 검은머리로 되어 올라옵니다.
0: 아, 여기 바로 제하소라는 성분. 보통 하소 아닙니다. 제하소입니다. 이 성분 자체가 머리를 검게 하고 수염도 검게 하고 전체적으로서 머리가 슬 빠지는 이런 좋은 성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3: 이제 선생님 나는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는 선택하면 바로 와 내가 맨발을 선택했구나 그런 감은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3: 네.
2: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집에 남편분이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심장 다 이렇고
0: 예.
4: 또 기관지도 나빠 기침 자꾸 기고 그렇습니다.
0: 예.
4: 그래서 이 백자당 구보기 도트에서 그거 지금 드시고 있는데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어 그렇죠.
4: 예, 깨거나 혈압 조절도 좀 낮아지고 예.
0: 예.
4: 그리고 이 당뇨를 해서 맥이 없고 감기 자주 걸리고 하면 이 맥이 나고 밥을 다 식사 잘합니다.
0: 그렇죠. 모든 대사를 평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예. 이래 식사 잘해서 맥이 나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관지도 좋아지고 기침이 자꾸 가려 성하고 기침 기침은 감기 걸리면 기침 달고 살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하겠죠.
0: 예.

0: 저희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 한 투수도 대행성 관절이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거기 투월 혈압약이 또이 관절에 좋답니다. 이게
1: 예.
0: 어떻게 지금 활동합니까?
1: 활동합니다. 특수한 활동. 지금 백자방구복외과, 투골테 이두 가지 모두 특수한 이런 우대 활동을 진행하는데, 이제 대행성 관절에, 무릎에, 허리에 이렇게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투골테를 시도하는 게 기본 해결 방법인데,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전리허가 있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쓰시겠다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적거나 없을 겁니다. 501-775번에 전화하면 무료 문자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1: 7755.
0: 예, 7755,
1: 예. 예, 그래요.
0: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무릎이 진이 아파서 지금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지팽이 짚고 지금 걸어가는데 열매 걸지 못한다.
1: 예.
3: 전설 배달을 하는데 무릎이 따고 씻고다 마운다고 그래. 따박따박 걸어가면서 그래.
1: 예.
3: 그래, 투골테를 지금 무슨 좀 썼습니다, 저는.
1: 예.
3: 그러니까 오늘 지팽이를 끼지 않고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1: 바로 그럴 겁니다. 예.
3: 예. 아, 생리학이 효과가 오니까 또 써서 쓰라고 그랬나.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이미 발병 특허를 받을 때는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효과성은 모두 실사구시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100년 장수 제품이라서 손색이 없는데요. 그 원인 무엇 때문에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이 아주 강한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백초의 왕으로 불리우는 황정이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황정도 제황정으로 되어 있는 제가 붙었을 때는 익혀서 다시 말려와서 약으로서 만들어진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우리가 문제로 놓고 말하겠다면 단순 한 곳만 아프면 그것만 치료하면 씩씩해질 것 같은데 나이가 드시면서 많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기관이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고 불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런 걸 해결해주는 약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제기하는 백자방 구복액이 100년 장수 제품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천년 약재를 100근을 농축에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 성분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 기본으로서 상초, 그러니까 심장과 폐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중초로서는 소화, 부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중이라는 것은 비장, 위장, 간장, 담낭 이걸 도와주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초로 놓고만

그리고 이제 중처에 있어서는 그 특히 그 소화계 등을 모두 위장을 포함해서 잘 도와주는 부중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그 중초를 부중한다고 이렇게 말하겠음. 중초를 도와주는 걸 부중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중리학설에서는 부중이라는 게 이게 큰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초에 있어서는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백초의 그 신성한 그 성분에 속한 바이처즈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초로 놓고 말하면 주약의 비뇨계통 포함해서 콩팥을 위주로 한 비뇨계통을 아주 그 쉽게 소변이 통하고, 전열선, 남성들이 전열선은 강하게 이 콩팥이 강한 역할을 하게 되면 전열선은 자연적으로서 물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쪼그하면 소변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뇨, 혈뇨, 어떤 분들은 혈뇨를 대수롭지 않게, 단백뇨를 대수롭지 않게 화음 수치에 나와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특히 어디에 혈이 비친다 하면 그거는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쉽게 너무 후들먹을 것도 없지만 해도 악성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게 되는 그런 기초적인 질병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콩팥이 많이 허하게 되며 노독증 위험까지 빠진다면 콩팥은 버리고 새로운 콩팥을 이식하죠. 콩팥이 어디 그렇게 딱 맞는 콩팥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도 내 것보다 못하니까 이런데 대회해서 보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 우리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일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는 백자반 구보객을 시도해보는 게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특징으로 놓고 말하면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노인성 질병이라면 제가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여러 개 기관이 골고루 문제가 생겨서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약을 쓰고 어느 약을 쓰지 않겠는가. 약을 쓰면 위를 상하고, 약을 쓰면 간을 상하고, 어느 약을 쓰면 콩팥을 상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해주게 되어 있고, 맥이 나고 소변이 잘 통하고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백자반 구박액은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인데,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장수시대에 들어서서 주약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장수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이거 충분하게 연구하고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복액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무시기 직전에 딱 액체로 된, 무엇 때문에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라 하게 되었는가,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용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시게 되면 3, 40분간의 흡수가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드시게 되면 바로 소변이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 제품 자체는 금방 드시게 되면 금방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3, 40분 전에 한번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이겨내는 큰 힘을 실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복액에 속합니다. 특히 여기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감각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검은 머리가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인양화란 성분 자체 역시 우리 모든 공룡 가운데서 콩팥은 선천이 지본이라,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콩팥은 선천이 지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 뱃속으로부터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검사해보게 되면 그 선지수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콩팥에 물이, 그게 원래는 그게 뭘로나 양수에 액이 오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선에 콩팥에 적수가 생기, 물이 차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선천이 지본이라는 게 콩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 인양화라는 것은 콩팥의 양을 도왔습니다. 콩팥의 양이 충족해야만이 콩팥이 자신으로서의 공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귀가 잘 들리고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0: 아프지 않고 애들은 골격 발육이 잘 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면서 풍한 습을 몰아내는 역할까지 하는 게 인양호에 속합니다. 그리고 황계란 성분 자체를 새로운 세포가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황계입니다. 토창성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지통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락이 잘 수통돼야만이 모든 功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백자반 구복액이 무엇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이고,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11시부터 1시에 간에서 담낭을 담즙을 만들고 1시부터 3시 사이에 간주 장렬화되는 모든 효과는 여기에서 많이 누리게 되실 겁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회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자신감과 용기, 희망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꿀벌의 역할과 꿀의 비밀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영민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꽃도 웃고 나도 웃고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용기 내서 노래하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못에 작은 개구리가 살았어요. 개구리는 아주 예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늘 혼자서만 노래를 불렀어요. 연못 친구들이 매년 여름 노래 대회를 열지만 개구리는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죠. 어느 날 연못에 사는 작은 물고기들이 아프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개구리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부드러운 노래소리를 들은 물고기들은 점차 기분이 나아지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개구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 노래대회에도 당당히 참가한 개구리는 많은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개구리로 성장했답니다.

네,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죠. 누구나 처음은 부끄럽고 어렵지만 용기 내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자신 안에 숨겨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길가의 느티나무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꿀벌의 역할과 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즐겨 먹는 달콤한 꿀이 누가 만들어 주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작은 꿀벌들이랍니다. 꿀벌들은 꽃술에서 꿀을 모아와 벌집 안에서 여러 번 썩고 물기를 날려서 꿀로 만듭니다. 작은 한 스푼의 꿀을 만들려면 수많은 꿀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꿀벌들은 꿀을 모으면서 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으로 옮겨주는데 그것을 수분이라고 하죠. 이 덕분에 식물들은 씨앗을 맺고 열매와 과일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꿀벌은 무리끼리 서로 돕고 규칙적으로 일하는 아주 협동심이 강한 곤충입니다. 만약 꿀벌이 사라진다면 꽃도 줄어들고 과일 채소도 줄어들어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꿀벌과 꽃을 소중히 보호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꽃의 꿀을 모아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주는 곤충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우리 모두 꿀벌처럼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꽃의 꿀을 모아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주는 곤충은 바로 꿀벌입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영민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영민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주 바빠서 같이 놀 시간이 적어요. 가끔 너무 외롭고 슬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영민 친구. 이 부모님이 바쁘다 보면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 별이 언니가 따뜻한 방법 알려줄게요. 먼저 마음속 이야기를 일기나 그림으로 적어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하면 즐거움이 생겨요.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음악 듣기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도 사라지고 하루가 즐겁고 알차게 채워질 거예요. 부모님도 영민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걱정한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꽃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영민 친구,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곁에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금열쇠를 들려드립니다.

0: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개구리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왜 개구리들은 겨울에 땅속에 숨어서 겨울잠을 잘까요?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서 몸속 온도가 바깥 날씨에 따라서 바뀐답니다. 겨울의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몸 움직임이 둔해지고 먹이도 찾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땅속이나 진흙 속에 숨어서 겨울잠을 자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면 춥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죠.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깨어나서 연못에서 노래 부르며 활동한답니다. 네, 꼬마 탐정 친구들, 봄에 개구리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또 한 번은 양복 바지 한 벌이었는데 박매는 입어보라고 권했다. 보통 양복 바지는 바지 밑단을 꿰매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지만 이 바지는 바지 밑단이 모두 꿰매어 있고 명백히 다림질한 흔적이 있었다. 박매는 이 가게는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꼭 맞춤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도는 이건 다른 사람이 남긴 사이즈인데 자신이 입어보니 딱 맞아 그냥 샀다고 둘러댔다. 박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금과 함께 식사한 후 도도는 소금에게 다시 물건을 주면 박매가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금은 웃으며 그럼 선물하는 건 그만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소금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도도는 꼭 함께 갔다. 령자는 도도를 보면 태도가 꽤 차갑지만 령자와 소금은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령자가 있을 때 도도는 훨씬 본분을 지키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식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령자도 이런 도도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박매는 아이를 데리고 무속의 친척을 방문하러 가면서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도도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소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소금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돈이 아까우니 령자의 가게에서 먹는 게 좋지 않냐고 망설이며 말했다. 도도는 소금이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활기차길 바라네.

하며 마음이 지치지 않냐고 물었고 그저 두 사람만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금은 생각 끝에 저녁 8시에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도도는 왜 그렇게 늦는지 물었고 소금은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답했다. 도도는 좋다고 하며 좋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중얼거렸다. 소금은 8시로 정하고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은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도도는 저녁 7시 45분에 식당에 도착했고 식당 문 앞에는 이미 휴업 표지판이 걸려있고 불빛도 어두웠다. 식당 안에는 오직 점원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비어있는 식탁 몇 개와 식지 않은 화덕 하나만 남아있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도는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점원은 일어나 소금을 불렀다. 점원은 두 사람에게 밥을 드셨냐고 물었고 소금은 조리된 음식을 사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먹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점원은 비가 오고 있으니 여기서 드시라고 권하며 옆집에 가서 밥 두 그릇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잠시 멈춘 뒤 모두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점원은 이미 식사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소금은 오늘 치킨과 파인애플 파이를 사왔으니 점원이 먼저 먹고 자신은 부엌에 가서 채소 요리 하나를 볶고 국수를 끓이겠다고 말했다. 점원은 도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웃었다. 도도는 일어서며 소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체면에 맞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고 소금의 연기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큰 그릇에 담긴 치킨과 작은 그릇에 담긴 생강조림 양념, 황주 한 병, 젓가락 세 쌍이 식탁에 놓였다. 도도와 소금은 계속 점원에게 함께 먹으라고 권했지만 점원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닭고기 몇 조각을 집어먹고 파인애플 파이 하나를 든 뒤 다시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 식당 안에서 점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졌다. 도도와 소금은 점원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떠났고 문을 열자 가는 핏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해덕이 상예로 돌아왔다. 밤에 소모가 두 번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운봉의 방에서는 한 줄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해덕의 구두와 좁힌 인쇄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소모가 3층 방문을 밀고 들어가 불을 켜니 식탁에 외국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소모가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9시였다. 소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왕 선생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운봉과 해덕이 쌀죽을 먹고 있었고 식탁에는 튀김 가래떡, 장조림 두부, 무 말린 것, 콩나물 볶음이 놓여 있었다. 해덕은 소모를 보자마자

같이 먹자고 권했다. 소모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은봉은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혜덕은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가서 노란색 철상사를 열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두 조각이 튀어나왔다. 혜덕은 한 조각에 버터를 발라 소모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 조각도 은봉 앞에 놓았지만 은봉은 꼼짝하지 않았다. 소모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 기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혜덕은 토스트기라고 답하며 중고로 샀다고 설명했다. 은봉은 차가운 목소리로 산 것인지 주워온 것인지 물었다. 혜덕은 외국인들은 이 기계로 빵을 먹기 때문에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소모는 웃으며 또 다른 신기한 물건은 없느냐고 물었고 혜덕은 오래된 화보 몇 권뿐이라고 답했다. 소모는 빵을 먹으며 화보를 펼쳐보았고 은봉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혜덕은 쌀죽을 다 먹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사고 날 뻔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소모는 혜덕을 쳐다보았다. 혜덕은 327 해역까지 갔을 때 선장이 육안으로 다른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항로는 동남쪽이었고 흰 등불 3개와 빨간 등이 켜져 있었으며 거리는 약 4해리였다. 선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해도 상대방은 항로와 속도를 바꾸지 않았고 두 해리까지 다가왔다. 이대로는 교차로에서 충돌할 위험이 컸다. 선장은 세 번 짧은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상대방 배는 여전히 다가왔다. 밤 안개가 짙었고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선장은 급히 왼쪽으로 조타했다. 상대 배는 오른쪽에서 50m 거리로 지나갔고 갑판에 매달린 강철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모두 식은 땀을 흘렸다. 만약 파도가 심했다면 배가 기울어지고 전복될 수도 있었고 자신은 상해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혜덕은 말했다. 그러자 은봉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굳이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혜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쌀죽을 먹었다. 소모는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혜덕은 잠시 앉아 수다를 떨라고 권했지만 소모는 다음에 보자고 답하고 방에서 나왔다. 오후가 되어 소모는 집 뒷문에서 은봉과 마주쳤다. 소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은봉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이 변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서 아보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수요일에는 아보가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건물 1층이었고 방문은 바로 길가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탁자에는 잘라놓은 호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는 그물 가방에서 조림 두 봉지를 꺼냈고 철제 도시락에는 냉면 두 그릇이 들어있었다. 고모는 돈을 아끼라고 타일렀지만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구석에서 모서리가 깨진 다리미 상자를 발견했다.

사이 남로에서 옮겨온 물건으로 벽돌로 받쳐 위에 옷과 베개를 쌓고 비닐천으로 덮어두었다. 할아버지는 가공조에서 월급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고 아버는 15원이라고 답했다. 고모는 가장 싼 구두도 7원인데 아버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고모가 산 중고품이었다. 탁자는 벽에 기대어놓고 밤에는 천막 침대를 펴서 사용했고 여름에는 매우 더워서 고모는 길가에 나와 잠을 자곤 했다. 할아버지는 예전 공장에서는 실습 월급이 16원, 정식 취업하면 27원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모는 호생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부모가 군대 간부이고 월급을 36원 이상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모는 다음 달 아버에게 구두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구두를 신어야 멋지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자신은 잘 나가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답했다. 고모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었고 아버는 길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다. 고모가 부엌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아버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고 물었고 고모가 마음이 안 좋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니 위로해 주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때가 되어 아버는 박 의자에 앉았다. 길가에는 바람을 쐬는 주민들로 가득했고 슬리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는 고모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이 답답했다.

소모 어머니가 이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왜 가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길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밥을 먹고 모자는 서강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어머니는 소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소모는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는 반항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7시 반에 춘향을 만나기로 정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양주라고 하면은요, 뭔가 고급스럽고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자리에서 마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양주를요, 누구한테 선물할까요? 먼저, 김점순의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 김점순. 양주 한 병이 생겼다. 더불어 행복한 고민도 생겼다. 양주는 누군가한테 생색을 내며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다. 웬일인지 양주는 품이 있는 사람한테 어울려 보인다. 양주는 흔히 소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술자석에 내놓으며 체면을 세우기 안성맞춤이다. 한 병의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 양주를 선물할 만큼 품이 있는 그 남자를 떠올려 본다. 품이 있는 남자라면 아무래도 동창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라는 이름의 중학교 동창회가 있다. 우리 동창회에는 기쁜 일, 굳은 일 모두 함께 나누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새해 맞이, 38절 경축, 교사절 축하 등등 모임도 있고 몇 년 만에 혹은 몇십 년 만에 외지에서 동창생이 올 때면 어김없이 모이곤 한다. 그런데 동창생들한테는 이미 오랫동안 입맛을 들여온 맥주가 더 인기 있다. 립스틱 찍어 바르듯 홀짝거리는 양주가 그런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양주를 별 생각 없이 누군가한테 막 주기에는 아깝다. 친구한테 고민을 터놨더니 보름달을 바라보며 혼자 술잔을 들고 상념에 잠겨보란다. 시가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밤하늘에 두둥실 걸려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창가에 기대어 서서 자그마한 잔에 담긴 양주의 향기를 음미하는 것도 낭만인 것 같기도 하다. 갑자기 한 수필가에 오늘 밤 그대의 신랑이고 싶다는 수필 제목이 떠오른다. 그럼 오늘 밤 나는 달님의 달달한 신부가 돼볼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누가 선물 받은 거라고 자랑하며 옷섭에 양주를 감춰 갖고 왔다. 그날 모두 흥분했지만 나는 혀 끝으로 살짝 맛을 보고는 너무 써서 도로 술잔을 내려놨다. 생각하던 끝에 나는 언젠가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양주를 드리려고 잠시 보관해 두기로 했다. 우리 집 베란다에는 박스 하나가 놓여져 있다.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을 담아두거나 포장을 뜯었지만 잠시 쓰지 않는 물건을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면 꺼내 쓰곤 한다. 나는 양주병을 넣어두려고 박스를 열었다. 그 찰나 흩어진 커피 봉지들이 눈에 띄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네 집으로 갈 때 짐 속에 커피 봉지를 쑤셔놓고 가려고 이렇게 상자 안에 보관해두곤 했다. 한 번은 아버지한테 커피를 마시느냐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마신다고 대답하셨다. 그때 내가 80대 노인도 다 커피를 마시는가요? 하며 크게 웃었다. 80대 시골 노인한테는 바가지로 물독에 냉수를 떠마시거나 숭늉을 마시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 아버지가 커피를 마신다는 걸 확인한 후 아버지가 마실 커피 공급은 내가 도맡았다. 내가 직접 커피를 산 적은 없었다. 그냥 이미 개봉한 커피 박스에서 그것도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커피를 몇 줌 꺼내가지고 가서는 빨리 마셔야 한다고 재촉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양주를 선물할 사람을 떠올릴 때 아버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나한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아버지가 술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이 아니다. 아버지가 술을 못 마시는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술 심부름을 시킨 적이라곤 한 번도 없다. 딸 셋을 시집 보내면서 매번 술을 겨우 마셨다. 어쩌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품이라는 단어를 연계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는 린색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는 아낌이 없었다. 이번 설에도 증손자, 증손녀들에게 세뱃돈을 줬을 뿐만 아니라 류학을 하고 있는 나의 딸에게도 용돈을 줬다. 그것도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딸애가 류학하는 동안 시종 주소가 적혀있는 낡은 편지 봉투 안에 1,000원씩 넣어주고 있다. 그래서 딸애는 할아버지의 지갑이 낡은 봉투인 줄로 안다. 어느 땐가 우리 집에 들어선 아버지의 손에 어딘가 눈에 익은 듯한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은 언젠가 내가 면세점에서 양주를 살 때 공짜로 가진 것이었다. 당시 양주는 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빈 가방만 아버지에게 줬었다. 나는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고 고민하면서도 유독 아버지만은 빼놓았다. 그냥 권력가들이나 낭만의 상대들을 떠올렸을 뿐이다. 사실 아버지가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가장 낭만적이고 품이 있는 신사처럼 양주 한 잔을 마시기를 꿈꾼다.

네, 양주를 항상 가족보다는 품이 있는 선물로 남을 주곤 했는데요. 사실 아버지에게도 품이 있는 신사의 꿈과 낭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나요? 가끔 양주 한 병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려보는 것도 색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춘하 씨의 딸 바보의 하루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딸 바보의 하루 전춘하. 남편이 변했다. 연애할 때도 쉽게 보여주지 않던 혀 짧은 정체불명의 애교가 매일 난무하고 의상은 가출을 했는지 그네만 보면은 빙구처럼 해실해실 웃는 게 분명히 사랑에 빠진 남자 얼굴이다. 남편은 그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한다. 출근을 한 점심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와 그네가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잘 놀고 있는지 묻는다.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상대는 이제 두돌이 된 딸아이다. 가끔은 장난 반 질투 반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남편은 다른 사랑이라고 한다. 감히 우위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둘 중 하나가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하면은 별 따라 하늘에 닿기 위해 사닥다리를 평생 만들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는데 어찌 더 비교할까 싶어 웃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면은 남편은 딸아이의 이름부터 부른다. 하루 종일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으며 고단하게 일한 사람 같지 않게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에는 환한 보름달이 두둥실 걸려 있는 듯하다. 딸아이가 아빠 부르면서 놀던 장난감을 내려놓고 쭈루루 달려와 안기면 좋을 텐데 현실은 시크하게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놀이에 빠져 더 이상 살가운 반응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편이 포기할까? 신발을 후닥닥 벗고 올라와 기어코 딸아이를 끌어안고 아빠가 왔다니까 우리 딸 랑구 보고 싶었구나 하면서 볼을 부비부비 뽀뽀 쪽 세기의 연인 못지않은 걸쭉한 스킨십을 연달아 퍼붓는다. 어떻게든 남편 품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거리는 딸아이와 죽고 못살 듯 붙잡고 놓지 않는 남편의 한판 성분은 우리 집 일상으로 됐다.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 더 먹고 딸아이 얼굴을 한번 쳐다본다. 웃어도 울어도 하품을 하거나 찡그려도 표정 하나하나가 마냥 신기하고 사랑스럽단다. 밖에 나가면은 안고 다니는 건 기본이요. 목마를 태우는 건 옵션이라 딸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을 틈이 없다. 놀이터에서도 행여 누군가가 밀쳤는지 엎어진 딸아이가 으앙 울음을 터뜨리면 금세 호랑이 같은 얼굴로 뛰어간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 재밌기도 하고 내심 감탄하기도 하면서 괜한 노파심으로 물은 적이 있었다. 사춘기 고민은 딸들은 방문 잠그고 아빠랑 말 안 한다더라. 초등학생만 돼도 용돈 더 받는 거지만 관심 갖는다던데. 남편의 표정이 비장하다. 이미 각오가 된 듯 결의에 찬 저 표정은 뭘까? 자기도 아빠한테 그랬다고 했었지. 지금도 그래? 지금이야 어른이 되니 그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이지. 그거야 섭섭한 순간도 마음 아픈 순간도 딸이니까 다 소중할 거야. 우리 딸랑구도 사랑받은 어른이 되면은 결국 내 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남편이 그날따라 멋져 보인다. 그래서 농담삼아 한술 더 떴다. 딸내미가 시집가면 시집? 시집 말도 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딸아이를 넌지시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이 나라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해진다. 딸아이가 시집갈 생각을 하니 벌써 심장이 싸르르 아파오나 보다. 뭐 간다면 보내야지. 시무룩한 남편의 얼굴이 귀여워 하하하 웃었다. 남편은 오늘도 딸아이의 마음 우체통에 정성 다해 사랑의 편지를 써서 넣는다. 딸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인지 우주에서 최강 귀요미의 기꺼이 흑기사를 차창할 만큼 어여쁜 공주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다정한 눈빛과 봄날 같은 말투와 변치 않은 듬직한 몸짓으로 표현한다.
딸아이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사랑의 편지는 먼지가 쌓이는 슬픈 날도 있고 잊혀지는 무감각한 세월도 감내를 하며 언젠가는 어른이 된 딸아이에게 큰 인생 선물로 와닿을 날이 오겠지. 생각을 해보니 가족은 그렇더라. 슬픈 날도 아픈 날도 감내를 하며 언젠가는 그 마음을 읽어줄 거란 믿음으로 매일 사랑의 편지를 상대방의 마음 우체통에 넣어주게 된다. 오늘은 내 마음 우체통에 쌓인 편지들을 읽어봐야겠다.

네. 누리누도 아나풀 딸아이에게 매일매일 마음 우체국에 편지를 쓰는 아버지네요. 네, 이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슬픈 날도 아픈 날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로서로가 옆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곡으로 최진옥의 곱돌 그릇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곱돌 그릇 최진옥. 오늘 아침에는 곱돌 그릇에 가지밥을 지었다. 전기 밥가마로 지은 밥이 입맛에 지겨울 때면 나는 때때로 곱돌 그릇에 밥을 짓는다. 찹쌀과 맵쌀을 비례에 따라 씻어 곱돌에 앉히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듬뿍 넣은 콩기름에 파와 다진 돼지고기를 달달 볶다가 전날 저녁에 찬물에 푹 불려놓은 마른 가지를 함께 볶은 것을 쌀우에 얹는다. 밥물이 한참 끓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액화가스불을 꺼버린다. 곱돌 그릇은 내열성이 뛰어나고 열 전도성이 매우 좋기에 자체 열기로도 밥이 지어진다. 아침밥을 퍼내고 나머지 밥이 있으면 곱돌 그릇 덮개를 꼭 닫아놓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곱돌 그릇 덮개를 열어보면 그때까지도 밥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곱돌은 쉽게 식지 않고 따뜻한 온도

을 오래오래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층 집에서 살 때에는 평평한 가마에 큰 곱돌 그릇을 놓고 밥하기를 즐겼다. 곱돌 그릇에 지은 밥의 맛이 전기 밥가마로 지은 밥보다 훨씬 고소하고 깔끔해 입맛을 당긴다. 밥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마 전으로 슬쩍 옮겨놔야 한다. 가열했을 때의 열은 곱돌 표면의 전체에 고르게 확산돼 전도되기 때문에 열을 더디게 전파해 끓어오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디지만 뭉근한 열을 받게 되면 밥물이 넘치지 않고 누룽지도 두텁게 눌러붙지 않아서 밥이 맛있게 잘 된다. 층집으로 이사한 후 곱돌로 밥을 짓는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굽이 두터운 곱돌 그릇에 열을 올리는 시간이 무척 길어지면서 액화가스 사용량이 엄청 늘어난 것이 부담스러워서이다. 곱돌은 광택이 있고 매끈매끈하며 재질이 아주 무르다. 주방용구로 사용하려면 먼저 돼지 비계를 안팎으로 골고루 바르고 불에 천천히 달궈야 한다. 돼지 비계 기름이 열을 받아 뿌지직뿌지직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곱돌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 불에 달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비계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불이 너무 세면 달구기 전에 저절로 금이 가면서 동강이 나고 불이 너무 약하면 잘 달구어지지 않는다. 불 조절이 어찌 보면 곱돌을 잘 달구어내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열을 식힐 때도 천천히 식혀야 한다. 곱돌을 달구고 식히는 과정을 우리는 곱돌을 길들인다라고 한다. 잘 길들여진 곱돌은 원래 푸르스름한 색깔의 흰 부분을 뒤집어 썼던 모습으로부터 새까만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원래 무르던 재질이 단단한 재질로 변한다. 또 사용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하면서도 늘 조심해야 한다. 열이 채 식지 않은 곱돌을 설거지한다고 찬물에 넣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만다. 고중을 다닐 때에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통학하게 되는데 집일이나 생산대일에 바삐 보내는 올케이 일손을 돕는다고 저녁이면 내가 설거지를 담당하게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곱돌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던 나는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곱돌 장사귀를 설거지 물에 넣었다. 순간 두 조각으로 쩍 갈라지고 말았다. 올케가 애지중지하던 곱돌 장사귀를 느닷없이 깨고 나서 너무 민망하던 일이 4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결혼하고 내 살림을 꾸리면서 나는 시장에서 자그마한 곱돌 그릇을 사왔다. 처음으로 사온 곱돌은 금방 기름을 바르고 길들이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불이 너무 셌던 모양이다. 두 번째로 사들인 곱돌은 이미 경험이 있던 차라 돼지고기 비계를 정성스럽게 바르고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천천히 천천히 길들이기 시작했다. 부지직 부지직 열을 받으면서 비계가 곱돌에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도 익숙하게 지났으니 이제는 됐다 싶어서 식히기 시작했다. 기름을 한껏 먹은 곱돌은 말 그대로 반짝반짝 까만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이튿날 새로 길들인 곱돌에 감자장을 끓여서 밥상으로 들고 온다는 것이 그만 밑굽이 폴랑 내려앉았다. 곱돌은 두쪽 나고 보글보글 끓던 감자장이 산지사방에 튀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곱돌 장사귀를 들고 있던 나뿐만이 아니라 밥상에 마주앉아 곱돌장이 오기를 기다리던 남편까지도 두 눈이 휘둥그레시고 말았다. 그 다음 사들인 곱돌에는 기름칠을 하면서 보니 이미 금이 간 것이었다. 누군가 끓는 물에 끓이면 쉽게 길들일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 말한 대로 한다는 것이 물에서 꺼내서 식히는 도중에 무슨 영문인지 저절로 깨지고 말았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나는 곱돌 그릇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사지면 또 사들이면서 몇 번째 만에 끝내는 지금의 곱돌 그릇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게 됐다. 우리 집에는 크고 작은 곱돌 그릇이 두 개 있다.
작은 곱돌 그릇으로는 장이나 국을 끓이며

면 맞춤하다. 감자를 깎아서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넣고 돼지고기 몇 점 넣고 끓이거나 시래기 국을 끓여도 맛있고 감자를 넣고 끓이다가 두부를 함께 넣고 끓여도 별맛이다. 산의 진미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그 투박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호박을 별반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제철에 호박을 썰어넣고 풋내기까지 넣어 함께 푹 끓이다가 파와 풋고추를 양념으로 썰어넣고 밥상에 올려주면 몇 끼는 아주 맛있게 잡수고 난다. 곱돌 그릇에 음식을 끓이면 쉽게 식지 않는다. 한 끼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곱돌 그릇은 추운 겨울에 사용하기 더 적합하다. 하지만 계절과는 상관없이 나는 1년 4계절 곱돌 그릇을 쓰기 좋아한다. 감자장이든 시래기국이든 똑같은 장을 풀어넣고 똑같은 양념을 넣어도 냄비에 끓이기보다는 곱돌 그릇에 끓이면 훨씬 맛있고 맨쌀밥이든 잡곡밥이든 채소밥이든 전기 밥가마에 하는 밥보다 더 고소하다는 것이 우리 세 식구의 공통의 관점이다. 곱돌 그릇에서 밥을 퍼내고 밑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온기 있는 물을 보면 열기에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숭늉이 만들어진다. 그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코끝을 간지럽히면서 폐부를 파고들 때면 목젖이 저도 모르게 방아를 찢는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 한 모금 마시면 입안이 상큼하고 가슴까지 시원하다.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아 속이 시원하다는 감탄을 저절로 연발한다.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언어 사용법에 맞는지 의심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커피를 선호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같이 시골에서 나서 자라 잔뼈를 굳힌 사람들한테는 비싼 커피보다는 그래도 값싼 숭늉이 훨씬 더 환영을 받는다. 곱돌 그릇을 쓸 때면 무의식간에 내 눈앞에는 한 청년이 떠오른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그 청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청년은 어느 날인가 문득 나와 한 부서의 직원으로 만나게 됐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헌데 가속하게도 소문이 좋지 않은 청년이라고 곁에서 귀띔에 섰다. 몇 마디 건네보니 소문과는 조금 달리 마음이 훨씬 여린 청년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이 술을 마시고 나를 찾아왔다. 맑은 정신으로는 도무지 나와 대화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기운을 빌어 나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매일 누구와 싸우고 다른 사람과 손찌검을 밥 먹듯 했다고 한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잦아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이유를 듣고 나서 나는 그를 남자답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긍정해줬다. 25을 먹도록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고 긍정을 받았다고 털어놓는 그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됐다. 나의 칭찬과 긍정 한마디에 좀처럼 누구한테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고독하게 지내던 그가 결국은 나한테 속심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잘못한 것은 조용히 지적을 해줬다. 일을 하면서 한 절차가 끝나고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일 때면 가만히 귀뜸해주고 사업에서 부딪힌 애로도 많이 해결해줬다. 틈틈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도 차근차근 일깨워줬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고 이끌어줬더니 그 후로 그는 눈에 띄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를 향한 나의 관심과 지지는 곱돌을 달구는 뭉근한 불처럼 천천히 지펴올랐고 천천히 달아오르는 곱돌처럼 그 한테서도 차츰차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전도꾸러기 취급을 받던 때로부터 배움의 열정이 끌어넘치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나한테 제일 첫사람으로 결혼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힘은 생각 밖으로 커질 때가 있는 듯 싶다. 지금도 나는 사업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느 때든 식지 않기를 속으로 늘 응원해주고 있다.
곱돌 그릇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도 곱돌 그릇처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된다. 몸도 마음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종일관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쉽게 다른 사람의 호의

대견스러운 일인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냄비보다는 천천히 끓어오르고 천천히 식어가는 곱돌이 우리 인생에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시종일관 드팀없이 내 길을 가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가슴을 오래오래 덮여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글보글 밥물이 끓든 장이 끓든 천천히 달아오르면서 그 뜨거움을 자체 열기로 품어서 익혀내는 곱돌 그릇처럼 또 그 열기를 오래오래 보존하는 곱돌 그릇처럼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따뜻한 사랑을 품은 사람을 사귀고 싶다. 아니,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야 하겠다.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겠지.

네, 확 타올랐다가 확 식는 양은 냄비도 장단점이 있지만은요, 천천히 끓지만은요, 오래오래 그 열기를 이어나가는 곱돌 그릇 같은 사람도 참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현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군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산업 흥변, 산업 부민을 핵심으로 특색 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 관광 융합, 전자상 거래 발전에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게 했습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년 도원 소목이버섯실업연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은 전통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지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어떤 변강지역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년래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변경지역 우세, 생태자원과 민족특색에 립각해 산업흥변, 산업부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특색농업, 정밀 심층가공, 농업관광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에 다원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게 했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량성경이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두 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 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용실, 사료 저장 가공실, 돌봄실, 계사 등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가 993만 원인 산지 양계 대상은 남산촌의 중요한 기둥산업으로 준공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이끌고 촌민 1인당 수입 4만여 원 올릴 수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산지 양계 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닭을 2만 4천 마리에서 6만 마리로 늘리고 암탉 1만 마리 사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고기닭 판매액 8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고 취업을 이끌게 되는데 작업장 6명, 장기 일꾼 5명, 림시 일꾼 20여 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남산촌은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의 또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과리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액은 32만 원 정도인데 향후 고추와 도마도 두 가지 품종을 대량 생산한다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림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호들의 제품을 받아 통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 거래 봉사 중심, 인터넷 방송인과 서부 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입살, 귀버섯, 잣,

0: 달걀 등 특산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천주제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로계로 근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판매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려금항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생방송실을 실내에서 밥머리로 옮기고 오프라인 벼재배 체험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 상품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 산업 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산업체계는 이 변경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려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지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1: 5월 28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 사건 1건, 영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내용에는 BRT 전용 차도와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로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작업입니다. 이 대상은 올해 3월 15일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류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산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길 시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해 주민들의 출행 교류를 1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귀버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포에 뿌리박고 개척 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10인을 내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정현 도원 서목이버섯실업유한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입니다. 이른 아침 손영방은 기술인원을 이끌고 각 진흥재배 온실에서 귀버섯 자람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온도, 습도와 통풍 등 환경을 검사합니다. 이 모습은 선영방이 단일의 변함없이 견제해온 사업 일상입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왕청 현지인입니다. 중국 검정귀버섯의 고향이란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원료를 판매하고 날씨에만 의거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스레 일해도 수입을 별로 올리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2017년에 저는 4억여 원을 투자해 귀향 창업했는데 귀버섯을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민들이 이 흙토지에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데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전국 첫 검정귀버섯 4.0판 진흥 공장을 설전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이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 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이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영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귀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귀버섯 은행, 귀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소를 견제하면서 귀버섯 산업 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0: 5월 30일과 31일 연변주 연결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증으로 연결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길 조영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 요리 증정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폐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 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 기간 각 시험 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 관광 정책 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 장소와 주변 안전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원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시 교육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입학예비등록 통지를 발부해 2026년 중소학교 입학예비등록 사업이

0: 6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고 전 과정 온라인 등록 방식을 취한다고 명확했습니다. 통지는 또 등록 입구, 학교 구역 검색 경로와 관련 주의사항을 공포해 정령계 학생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등록은 컴퓨터와 휴대폰 두 가지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연결 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입학봉사 플랫폼에 등록해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위챗에서 연결교육 공식 계정을 주목하고 봉사, 학생 모집, 입학 등록 입구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 등록 단계는 정보 저장만 할 수 있고 정식 등록 시에 교부 심사 버튼이 나타납니다. 등록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연결 시 2026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 조작 안내 및 부대 영상 해설을 참고해 조작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엄격히 호구부, 부동산 소유권증, 출생증명 등 유효증명 서류에 따라 학생과 후견인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시간과 학생 모집 정책, 모집 결과 등 정보는 연결교육 위챗 공식 계정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됩니다.
1: 성급 전문가팀이 일전 훈춘에서 과학기술로 향촌 지능 조력 전문가 봉사 활동을 펼쳐 지방 향촌 산업 질 제고와 민생 봉사 효율 향상이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유구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현장 기술 양성과 지도를 했으며 소사양에서의 비곡물 사료 활용, 유구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치료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의료 전문가팀은 훈춘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을 찾아 무료 진찰 봉사를 펼쳐 노인들의 흔한 만성 질환, 관절 질환, 일상 건강 관리 등을 둘러싸고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 지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들은 여러 소사양장을 방문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사양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기술 난제,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활용 등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개선 방안과 최적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훈춘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의 동력을 보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성급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연계해 전문기술을 지탱으로 특색산업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초 민생봉사를 개선함으로써 향촌지능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융암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홍수방지 사업을 자르고자 27일 조인민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는 통지를 발부해 전조 주요 강하천, 대중형 저수지, 홍수방지 도시 급물막이 행정책임자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통지는 각 현세에서 실제와 결부해 강하천, 저수공사, 홍수방지 도시의 큰 물막이 행정책임자를 단계별로 확정하는 한편 현지 주요 매체를 통해 사회 공포하고 사회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 화룡시에서는 근일 2026년 상품주택 판매 촉진 정책을 공포했는데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신축 상품주택 구입 시 1평방미터당 100원 기준 보조금 지급, 부동산 등기 비용 삭감, 세금 환급, 주택공제금 혜민 정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0: 연변박물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폐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폐관입니다.
1: 안도현에서는 도시구역 화훼 재식 작업을 전면 가동했는데 명월로 명안거리 테랄광장, 동쪽 출구 고속도로 연선, 노혁명 근거지 풍경석 주변 등 중점구역을 피복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6월 중순까지 화훼 30여만 포기를 재식해 도시 녹화 질을 1층 높이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녹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이 피나무 꿀처리 대비한 양봉 관련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중국 사과 산업 발전 보고에서는 생산 규모와 생산 소비 총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미래 10대 발전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특색 생산지 배치가 가속화되고 전통적으로 우수한 생장지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기능형, 경량형,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분자 육종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여러 질병의 저항력을 구비한 키나지, 자생, 접목, 사과나무가 집약화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키나지 접목 사과나무의 밀식 모식이 생산 능률 향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재반 과수 재배 과정이 기계화 지능화 업그레이드로 기계로 인력 대체 모식이 인력 결핍난을 해결하고 생태 재배가 중시를 받게 되며 친환경 예방 통제 시스템이 점차 성숙해질 것입니다. 브랜드 구축이 점차 완벽해지고 지역 브랜드에서 기업 브랜드, 품종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수확 후의 선별이 더욱 세밀해지고 스마트화돼 우수한 과일에 좋은 가격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 가공이 영양 건강 젊은 층과 기타 분야와의 융합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며 단일한 기술 지도에서 재반 산업 과정의 디지털 봉사로 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최근 전국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 및 구획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해 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지능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편조사 및 구획사업은 보편조사와 구획 응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견지해 농업기후자원의 기본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농업의 재배 한계 및 기상재해 변화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농업구조를 조정하는 데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해 새로운 라운드 농업자원 구획 실시의 경험을 탐색하게 됩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를 거의 완수하고 2029년까지 농업기후의 구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해 응용할 방침입니다. 2029년까지 전국적으로 새롭고 정밀하며 정확한 지능적인 특징을 갖춘 농업기후 구획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성시현 4개 단계의 정밀화된 종합농업 재배제도 축산업 시설농업 등 5대 종류의 기후구획과 25가지 주요 농작물의 기후구획지도를 완성하며 농업기후의 구획지표체계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체화한 보편조사 및 구획종합봉사 플랫폼을 구축하며 일련의 보편조사 및 구획성과와의 응용시나리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2026년 사업 요점을 같은 보조로 명확히 했는데요. 이 성급 농업기후 구획 사업을 갈증 심화하고 국가급 기술의 버팀목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국가급 농업기후 구획의 기술 체계를 완벽히 하고 데이터 버팀목 능력 건설을 강화해 전국적인 기술 양성을 조직 실시하고 위성 원격 탐사 자료의 활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산업집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륜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진적인 지능화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일용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1시간당에 1000통에 달하고 전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시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톱부터 500ml 병 생수 생산 라인이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사의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은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생산 이 지능화 생산 라인이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7년 도무실 양수진 하수촌에 터를 잡은 길림성 도망강 제약유한회사는 주로 가공 중약재, 중약 농축액, 인삼 및 홍삼 제품,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성급 농업 산업화 중점 선도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60만 원 순환 자금 플러스 애벌 가공 재위탁이라는 협력 모식을 만들어 양수촌, 룡호촌, 하수촌 등 세계 변경마을에 62 가구가 종약재 재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종자 공급, 기술 지도, 기준가, 수매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며 농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덕분에 종약재의 헥타르당 수확료는 3,000원에서 2.1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는 마을 주민 23명을 정규적으로 채용하고 60여 개의 림시 일자리를 제공해 천민들이 인당 매년 7,000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생산 라인 자동화를 더 한층 추진하고 문화박람원을 건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문화를 알도록 하며 마을 사람들이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치부의 기회를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양봉업 하게 되면 효과성이 좋은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부터는 이 피나무 꿀을 뜨기 위한 준비를 다 그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줄을 보게 되면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해 질 좋은 피나무 꿀을 뜰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피나무 이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양봉어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피나무 꿀 철을 맞아 양봉관리, 채밀여령, 품질관리, 이 판매팁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피나무 꿀철이 다가오면서 밀원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밀원지 선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가 우리 양봉을 하면서 우리 5월 이제 말이 다가옵니다.
0: 네.
1: 예, 많은 이제 양봉호들 4월 한 말쯤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시로 지금 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가가지고 보통 집에서 이제 분봉을 하고
0: 네.
1: 그리고 첫째 우리가 그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꿀철이 다가오면서
0: 네.
1: 우리 강분 육성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밀원지 선택
0: 네.
1: 요즘에 올라가면은 작년에 보면은 우리 어떤 지역에
0: 네.
1: 뭐 안도 우리 화룡
0: 네.
1: 군촌 왕청 용정 이 지역을 볼 때는 어떤 지역은 이제 꿀이 개화가 잘 됐고
0: 네.
1: 그리고 기후 상태가 좋으면서 잘 됐는데
0: 네.
1: 어떤 지역은 꿀이 별로 안 됐습니다.
0: 네.
1: 화룡 지역에 특별히 봤을 때는 화룡 지역에 보면은 보통 한 100분에 한 7, 80%
0: 네.
1: 우리 양봉하는 분들이 작년에 이 수확을 못했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그 수집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밀원지 선택입니다.
0: 그렇죠.
1: 이 벌을 한번 옮기자 해도 거기에 많은 이제 운반 경비에
0: 그렇죠.
1: 인력이 경비에 예,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될수록이면 우리가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고
0: 네.
1: 쓸데없는 이제 노동력을
0: 네.
1: 이제 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0: 예. 네.
1: 이 우리 이제 봄철에 들어오면은 우리 정말 양봉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0: 네.
1: 그냥 정말 정확하게 한 번에 가가지고 밀원지 선택을 이제 잘 해가지고
0: 네.
1: 정말 개화가 잘 됐는데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첫 번째로는 밀원지 선택이라면 봤을 때
0: 네.
1: 농 그

0: 농전 지역하고 예. 오염 지역을 피해야 됩니다.
1: 그렇네.
0: 요즘에 우리 이제 국가 정부에서도 네. 보면은 이제 그 굴털이 나가오면서 농약 네. 치는 데 대해 가지고 좀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어떤 충돌이 생기는가 하면은 네. 우리 림업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분들은 어떠는가 하면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1: 그렇죠.
0: 이 나무 질병이 이제 온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농약을 또 안 치면 그 뭐 살충제를 안 치면 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충돌이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은 우리 살충제를 친다 해도 보면은 통지가 내려옵니다.
1: 네.
0: 그때면은 달수록이면은 우리 벌통을
1: 네.
0: 그 지역을 이제 밀봉을 달라고 아니면은 조금 한 2, 3일 정도
1: 네.
0: 아니면은 우리가 아침에 보통 이제 농 그 약을 칠 때 그걸 시간을 피해 가지고
1: 네.
0: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1: 네.
0: 첫째 보면은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
1: 네.
0: 피해가 없는 곳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햇빛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네네. 잘 오는 남향이나 남동향
1: 네.
0: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1: 예.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채밀 그 개화 시기, 채밀 시기는 대개 집중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언제에 집중되죠?
0: 우리 보통 보면 햇빛이 잘 나오는 남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보통 6월 한 25 좋으면은
1: 네.
0: 피나무가 이제 꽃이 핍니다.
1: 네.
0: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그늘 지역에 보면은
1: 네.
0: 개화가 조금 늦게 돼요.
1: 네.
0: 7월 초나 그때 이제 되는데
1: 네.
0: 한 차이가 보통 하는 어느 정도 되나 한 7, 8일 정도
1: 네.
0: 차이가 납니다. 근데
1: 네.
0: 요즘에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 이제 개화가 잘 돼가 자꾸
1: 그렇죠.
0: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작년에는 보면은 꽃이 이제 그 잘 안 피니까
1: 네.
0: 봄철에 이제 우리 꿀벌이 양식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벌들이 이제 강군 육성이 돼야만이
1: 네.
0: 우리 정말 태풍에 꽃이 잘 폈는데
1: 네.
0: 우리 꿀벌들이 이제 강군이 안 됐을 때는 또 그것도 피해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요즘에 할 일이 어떤가 하면은 밀원 지역하고
1: 네.
0: 그리고 강군 육성
1: 네.
0: 이거를 잘 내야 됩니다. 예.
1: 네.
0: 잘 내가지고
1: 네.
0: 우리 정말 꿀철을 이제 막 그 개화철을 맞이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또 그 요즘에 보면은 우리 연변 장백산 지역에 기온
1: 네.
0: 차가 너무 낮고
1: 네, 그렇죠.
0: 밤에 기온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1: 그죠.
0: 정말 잘 봐야
1: 네.
0: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연변은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하다고 위에서도 언급됐지요.
0: 네.
1: 이 피나무 꿀이 장점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0: 우리 피나무 꿀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1: 네.
0: 꿀 향이
1: 네.
0: 아주 단일하고 향이 엄청 좋아요.
1: 네.
0: 그리고 피나무 꿀의 포도당 함량이 어느 꿀보다 더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보면은 오후 한 2시, 3시 되면은
1: 네.
0: 보통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1: 네.
0: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땠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 농촌에 일하다가 보면 기운이 없다 하면
1: 네.
0: 포도탕을 인다
1: 그렇죠.
0: 주사 맞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정말 이 포도탕 그거는 우리가 가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1: 네.
0: 약을 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우리 피나무 꿀은 피나무 꿀 속에 100분의 7, 80%가 자연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우리 뭔가면은 에너지 충전에 잘 빠르거든요.
1: 네.
0: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도 아마 선호를 하고 있는 피나무 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0: 좋죠. 피나무 꿀은 옛날에 놓고 말하면은 우리 장백산 피나무 꿀은
1: 네.
0: 꿀 종류에 놓고 말하면은 1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1: 그렇죠.
0: 특별히 우리 장백산 꿀은 옛날에 우리 이제 송나라 때나 원나라 때, 청나라 때 이거는 귀족들 드시고 우리 일반 평민들은 이제 못 드십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양봉 기술도 특별한 거 아니고 옛날에 정말 전통 양봉을 해가지고
1: 네.
0: 꿀도 채집하는 거 양이 좋고
1: 네.
0: 특별히 우리 장백산 지역은
1: 네.
0: 밀원지가 다른 피나무보다 외수도 온가면은 장백산 지역에 그 전지자선과
1: 네.
0: 화산 폭발됐잖아요.
1: 네, 네.
0: 거기 보면 화산 폭발하면서 그 안에 화산 그 후산후에 거기가 이제 우리 토양을 많이 분발했단
1: 네.
0: 말입니다. 폭포가
1: 네.
0: 돼가지고
1: 네.
0: 토양은 우리 광물질이 엄청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삼이나 우리 이 모든 밀원이 이제 나오는

0: 산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 토산물 같은 경우에 네. 다른 지역보다 질이 몇 네. 배로 높아요.
1: 네.
0: 그래,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뭐 어땠는가 하면, 후시, 네. 우리 후시 한량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우리 토양부터 이제, 이제 질이 좋기 때문에,
1: 네.
0: 여기 우리 모든 이 산물의 이제 질은 엄청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지금 이 시기에 그 벌통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왕벌이 이제
1: 네.
0: 예, 잘 되는 집에는
1: 네.
0: 어떠는가 하면은 정말 이제 강군 육성이 돼가지고 빨리 네. 대상을 올릴 준비해야 돼요.
1: 네.
0: 보면 어떤 관리하는 분들은 막 분배해가지고 막 벌들이
1: 네.
0: 그게 이제 분봉을 시키는 분봉을 못 시켜가지고
1: 네.
0: 막 거기 더위 먹는 상태도 보입대다.
1: 네.
0: 그래 이제 그 우리 개화전 보통 보면 40일 50일 전부터
1: 네.
0: 그 산란하는데 촉진하면서 이제 산란이 잘 되고 벌들이 했을 때 부지런히
1: 네.
0: 분봉하는 그걸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우리 요즘에 이 날씨가 저녁 그리고 밤 온도 차가 심한데요. 우리 이 날씨에 따른 그 관리에서 어떤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0: 그래 겨우 우리가 보면은 밤 날씨가 차고
1: 네.
0: 낮엔 갑자기 덥고 하기 때문에
1: 네.
0: 에, 밤에는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기후차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으면은
1: 네.
0: 먼저 오는 건 뭔가 하면은 굴벌인다 설사병이 와요.
1: 네.
0: 설사.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에, 여기서 보면 낮에는 막 더우니까
1: 네.
0: 거기다 이제 물이 이제 그 부족한가
1: 네.
0: 안 부족한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겨울에는 갑자기 추운데다 이제 바람이 새 들어가거나 하면은
1: 네.
0: 그 불통 관리 그걸 네. 잘 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채밀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보면은 채밀하는 시간을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던데
1: 네.
0: 저는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새벽에는 벌들인다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 네.
0: 사이로 하는 것이
1: 네.
0: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양봉 과정에 이 벌들을 강군으로 육성시켜 더 많은 꿀을 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강군 육성에서 이 단백질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0: 좋습니다. 그게 이제 단백질 사료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좋은데,
1: 네.
0: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방송 때문에 얘기하는데,
1: 네.
0: 우리 작년에 우리가 채밀할 때,
1: 네.
0: 그, 우리가 그, 그러니까 풍초를 이제 침피하는 그 꿀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1: 네.
0: 꿀로 단백질 보충하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화분하고.
1: 네.
0: 우리는 여기는 무슨 뭐, 미련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네. 화분이 또 잘 나와요.
1: 네.
0: 화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화분 나오고 작년에 징피한 거 꿀 가지고
1: 네.
0: 사료를 하면은 진짜 여기에 꿀 질량도 좋고
1: 네.
0: 벌이한테도 잘 꿀을 먹는 거가 잘 합당한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설탕이 정말 화분이나 뭐 꿀이나 이제 부족할 때면은 성분을
1: 네.
0: 낮추기 위해 가지고
1: 네. 네.
0: 설탕을 이제 다가주는데
1: 네.
0: 그래도 우리 꿀은
1: 네.
0: 우리 인류가 정말 발견해가지고 우리 인체 좋다니까 사용하는 거지
1: 네.
0: 기술 놓고 말하는 꿀벌이 양식입니다.
1: 네.
0: 걔들은 이제 자기 양식을 먹기를 좋아하지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를 정 없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포도탕도 좋고
1: 네.
0: 그걸로 이제 단백질을 이제 추가하는 거가 좋습니다.
1: 예. 네. 그렇네요. 우리 피나무 꿀철에 대비해 우리 봉근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제일 처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떤가 하면은,
1: 네.
0: 봉군 관리가 어떤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료
1: 네.
0: 공급 부족이 돼가지고,
1: 네.
0: 지금 그, 우리 번식이 잘 안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그 경험이 적은 분들이,
1: 네.
0: 이제 봉, 그 번식할 때,
1: 네.
0: 어떤가 하면은, 산란할 때, 보통 왕벌을,
1: 네.
0: 옛날처럼 한나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될수록이면 쌍왕벌을 이제 사용하세요.
1: 네.
0: 사용해가지고 산란 속도가 빠르고.
1: 쌍왕벌.
0: 예.
1: 네네네.
0: 그리고 거기에다 뭐 하는가 하면은 제가 말하시피 달촌 설탕 비면하고.
1: 네.
0: 화분하고 이제 꿀을 쓰세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이제 벌을 이제 양육하는데도 이제 그, 인자 새끼.

0: 것도 네. 옆한 시간인데 아주 빠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속도가 이제 강군 잘 처음에 와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 우리가 이제 그 산란할 때면 산란할 이럴 때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분봉이 정말 벌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산란돼가지고 정말 벌이 많다할 때는 우리 분봉을 잘 내야 돼요.
1: 네.
0: 그거 좀 게으르면 안 된다고 벌이 이제 네. 많다고 하면은 그걸 잘해가지고 빨리 이제 벌집을 이제 올려가지고 개상을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통풍도
1: 네.
0: 그거를 잘해줘야 됩니다. 예.
1: 네. 이 새 왕벌로 분봉한 봉군들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사료 관리입니다. 사료
1: 네.
0: 관리.
1: 네, 네.
0: 사료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거는 막 좀 이제 날씨가 곰팡이 낀 그 사료도 있는데
1: 네.
0: 그걸로 지금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관리 잘 내가 좀 깨끗한 사료도 뭐 어떤 집에 가 보면은
1: 네.
0: 사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1: 네.
0: 막 꿀벌들이 설사병을 막
1: 네.
0: 이제 걸려요.
1: 네.
0: 그러면은 이 어떤 보면은 또 왕벌도 있잖아요.
1: 네.
0: 건강하지 못하더라고 어떤 집에 네. 손을 좀 아낀다고 해가지고
1: 네.
0: 왕벌을 어떤 막 한 3년 된 것도 쓰더라고요.
1: 네.
0: 지금 어느 때라고는 3년 된 것도 씁니까? 안 되거든.
1: 네.
0: 탈수로우면 그 왕벌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하루에 좀 한 해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바꿔.
1: 네.
0: 그리고 꼭 인자 왕벌을 강조하고 있는 거는
1: 네.
0: 쌍왕군을 이제 써야 됩니다. 쌍왕벌을.
1: 네. 네.
0: 그래 쓰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첫째 이제 통풍이 잘 된대. 그리고
1: 네.
0: 햇빛이
1: 네.
0: 잘 된데 가가지고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산란하고
1: 네.
0: 우리가 이제 분봉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우리 계상군이 사양 관리도 있죠. 계상군 네. 우리 계상군 사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0: 우리가 계상군이라고 하면은
1: 네,
0: 첫째 이제 계상 올리는데
1: 네.
0: 보통 한 통에 짠성거예요.
1: 네,
0: 육매내지 불꽃을
1: 네.
0: 그 봉초 그 봉피라 6개 내지 8개를 이제 두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그 벌군의 상태를 보고 해야 됩니다.
1: 네.
0: 거기에서 벌군이 지금 무슨 거 뭐 한 통에 보통 보면은 한 2만 내지 3만 개 좌우되면은
1: 네.
0: 그건 강군이거든요.
1: 아.
0: 어떤 집에 보면 한 7, 8천 됐는데
1: 그렇네요.
0: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분봉한 그러면 너무 빠른 겁니다.
1: 네.
0: 보통 보면은
1: 2, 3만
0: 예, 예. 한 2, 3만 됐을 때 이제
1: 네.
0: 개상을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산란이 많다면은
1: 네.
0: 이제 영벌도 이제 그 딸립니다. 딸리기
1: 네.
0: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료,
1: 네. 예,
0: 장례 사료 같은 것도 영벌한테 잘 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소비도 이제 맞춰줘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그저 한, 지금 5월 28일이니까.
1: 네.
0: 그저 한 달 동안 열심히
1: 부지런히 그렇죠.
0: 고생하면 됩니다.
1: 네. 예. 열심히 고생하면 피나무 꿀은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0: 그렇죠.
1: 그 말씀이죠.
0: 예.
1: 정말 더 많은 질 좋은 꿀을 뜨는 것이 우리 양봉허들의 올해 뭐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해야 합니까? 준비 작업들?
0: 우리가 첫째
1: 네.
0: 준비하는 건 뭔가 하면
1: 네.
0: 우리 첫째 잘 처음에 와가지고 미런지 선택.
1: 네.
0: 네.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오염지역
1: 네.
0: 비면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꽃 우리 피나무 개화가 잘 되는
1: 네.
0: 곳을 선택해야만이
1: 네.
0: 이 개화가 잘 돼야만이 꿀도 잘 들어오잖아요.
1: 그렇죠.
0: 계속 거기에 정말 꽃이 안 피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 제가 저희 외신에 또 올렸습니다.
1: 네.
0: 유령 인자 꿀벌 농장이라고
1: 네.
0: 벌통을 거기서 몇십 개씩 막 나도 관리해야 하고 버리고 네. 간 사람들도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자 랑비이기 때문에
1: 네.
0: 첫째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런지 선택을 잘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숙성 꿀
1: 네.
0: 예, 숙성 꿀 채집에
1: 네.
0: 신경을 엄청 써요. 그리고 인자 보면은 한 80% 정도의 이제 사람들은 그 양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1: 네.
0: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미숙성
1: 네.
0: 꿀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1: 네.
0: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1: 네.
0: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0: 대개 90% 이상 사람들은 네. 어떤 그래도 숙성된 꿀을 요구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소비자에 적게 드더라도 네. 정말 소비자 요구에 맞춰가지고
1: 그렇죠.
0: 숙성 꿀을 채집하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많은 양봉호들 이제 도와가지고
1: 네.
0: 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가 꿀의 분별법에 대해서 또 몰라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영부소 소장은 꿀을 파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우리 양봉호들한테는 기술을 정말 좀 더 강조를 해가지고
1: 그렇죠.
0: 품질 좋은 꿀이나 그걸 생산하는 거를
1: 네.
0: 제가 이제 원하는 거고
1: 네.
0: 정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무엇을 하고 싶어 소비자들 꿀 분별법에 대해서 모르는 대해가지고
1: 네.
0: 거기에 대해가지고 정말 더 정말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1: 네.
0: 정말 어디 보면은 이 꿀이 인체 그렇게 좋은데
1: 네.
0: 정말 양봉호들은 좋은 꿀을 만들어가지고
1: 네.
0: 진정한 손님을 못 만났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진짜 네. 좋은 꿀을 못 만나고
1: 네.
0: 이가 우리 시장의 제일 큰 통점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요근년을 보면은
1: 네.
0: 그래도 우리 양봉하는 분들도
1: 네.
0: 많이 정말 이 기술 쪽으로나 재미를 하는데
1: 네.
0: 소질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1: 네.
0: 그래서 정말 1년에 꿀을 좀 적게 두드려도 좋은 꿀을 하기를 이제 하는데 노력하고
1: 네.
0: 그리고 진짜 이거가 어찌 되나 소비자들도 그 신뢰가 되면 꾸준하게 그 집하고 합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1: 네, 그렇죠. 네, 이 무충화 재밀군 있죠? 우리 네. 무충화 재밀군.
0: 네.
1: 어떻게 조직해야 하고 이 무충화 재밀군이라 할 때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0: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1: 네.
0: 재밀 한 약 3주 전에
1: 네.
0: 영부를 이제 가다 둬가지고 경매하거나 네. 산단을 이제 멈추게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 우리 노동벌이,
1: 네.
0: 예, 유충 돌보기에 그 에너지, 예, 그 소모가 적게 됩니다.
1: 네.
0: 예, 아니면은 에너지가 많이 뭐 소모되면 우리 노동벌이 나와가지고 굴
1: 네.
0: 채집하는데 엄청 이제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1: 예. 네.
0: 그러니까 장점이라면은 꿀 생산량이 증가하고
1: 네. 네.
0: 노동벌이 힘이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1: 네.
0: 유충의 수모 기생하는 응애나 생태를 교란시켜 방제해주고
1: 네.
0: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비나무 굴철
1: 네.
0: 단기간에 집중되는 미론에 매우 효율적인 이제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질이 좋은 번개 숙성 꿀 생산을 하려면 이 밤중에 재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0: 밤에 벌들이 대부분 이제 벌통 안으로 이제 들어와가 조용합니다.
1: 네. 네.
0: 그때 보면은 우리가 재밀 작업하는데도
1: 네.
0: 그 좀 좋다고 보는데
1: 네.
0: 근데 밤에 돼가지고 재미를 하는 거는
1: 네.
0: 어쨌든 또 벌들이 쉬는 시간 좀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달수록이면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건
1: 네.
0: 벌한테 이제 스트레스 주지 말고
1: 네.
0: 이튿날 대비해가지고
1: 네.
0: 달수록이면은 낮 시간에 아침 일찍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일찍 일어나가지고 재미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네. 밤이 아니고 낮.
0: 예, 예. 낮에 네. 하는 거가 좋습니다.
1: 네.
0: 그 어떤 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1: 네.
0: 밤에 하면은 벌들이 어차피 산만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1: 네.
0: 술결은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1: 네. 그렇네요. 네, 이 양봉업에서 진드기 퇴치가 필수지 않습니까? 진드기 퇴치가 잘 안 된 양봉호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퇴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요즘에는 양봉약들도 이제 좋은 것들 많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드기가 생기는 원인을
1: 네.
0: 우리가 약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1: 네.
0: 달수록이면은 제가 강조하는 건 항상 이제 벌통을 이제 청소만 깨끗이 잘해줘도
1: 네.
0: 진드기 퇴치를 이제 막을 수, 진드기 병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저는 보면은 진드기 병이 생기는 원인이
1: 네.
0: 이 우리 봉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게으르다고 봅니다.
1: 네.
0: 어떻게 뭐 죽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벌통을 첫째 우리가 소독을 잘해주면 그리고
1: 소독. 네.
0: 날씨가 더우면
1: 네.
0: 진드기가 많이 생겨요.
1: 네.
0: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올해 우리 굴벌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온도 차이가 많게 한 며칠 한 6월 중순부터 기온이 이제 팍 올라갈 겁니다.
1: 네.
0: 그때 가면 우리가 서늘한 이제 신턱을
1: 네.
0: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잘 차면 이제 그 우리 물이 가까운 쪽으로 네. 가야 됩니다.
1: 네.
0: 갑자기 이제 햇빛이고 고온이 됐을 때는 벌들이 우리 군세가 좋은 벌들은 네. 원래 거기 붐비고 하면은 안에 불통 안에 온도 엄청 높아져요.
1: 네.
0: 그

0: 물로 이제 태우고 네. 거기 소독수 같은 것도 채수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상 선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그거 없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많습니다. 정말 네. 우리가 중약을 단 것도 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이제 써가지고 조금씩 이제 쳐주고
1: 네.
0: 그런데 탈수록이면은 약을 피면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질 좋은 피나무 꿀이라 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피나무 꿀. 우리 보통 우리 시민들이 꿀을 산다 할 때는요?
0: 그러니까 좋다는 걸 설명하자면은
1: 네.
0: 제가 선호하는 숙성 꿀입니다. 숙성 네. 꿀이라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 네.
0: 그 꿀도 어떻게 띄워야 됩니까?
1: 네.
0: 그 숙성 띄우듯이 그게 아니고.
1: 숙성. 네.
0: 우리 과일.
1: 네.
0: 과일도 그냥 우리 달래가지고 그게 숙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사과 했다면 그 익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1: 네네네.
0: 그래 꿀도 어떻는가 하면 숙성 벌들이 우리 내건 벌은
1: 네.
0: 노동벌이 이제 채집한 온 꿀을
1: 네.
0: 부단히 자기 타에 가지고 그 수분을 뽑고 숙성을 시켜요.
1: 네.
0: 2, 3일 안으로 절대 안 되고
1: 네.
0: 그리고 날씨가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어떻는가 하면 벌들이 나가 일을 못해요.
1: 네.
0: 그러니까 안에 꿀을 채집하고 다 먹어버려 숙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대충 기후가 좋을 때는 비가 안 나오고 정말 날씨가 좋으면은 네. 꿀벌들도 진짜 숙성을 시키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펑갈이 이제 된 꿀을
1: 네.
0: 그거 보고 이제 아, 꿀벌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우리 그 벌집을 다 밀봉하면은
1: 네.
0: 간에가 이제 보관해 준다면 그 네. 꿀이 진짜 우리 인체 내 정말 좋은 꿀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지금까지 피나무 꿀철에 대비한 기술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양봉허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올해 풍년 되십시오.
1: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판소리가
1: 네.
0: 어떠셨어요? 이 금방 오신 분들한테는 판소리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네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나요?
2: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다면 말이죠.
0: 많이 어려워요. 예. 네, 많이 어려움 속에도 그 네. 재미가 있잖아요.
2: 네. 네. 그런 재미가 있어요.
0: 예. 그렇죠.
1: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이
0: 어렵죠.
1: 많이 어렵습니다.
0: 네.
3: 판소리는 네. 제가 생각하는 데는 네. 그래서 전문 예술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0: 네.
3: 서민들이 배우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0: 아. 그럼요. 워낙 그렇게 그 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문 그렇죠. 예능인들만이 그렇지. 배울 수 있는 소리다. 그래서
1: 예.
0: 제 처음에 그 어떤 분이 예. 따님을 데리고 판소리를 예.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아. 했을 때 저도 그 서면적인 그 예. 내용을 보고 아, 예. 우리는 못 배우겠다 이래가지고
1: 아.
0: 우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민요였거든요.
1: 예.
0: 먼저 민요를 배워보고 나서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아.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네. 처음에 시작한 게 민요였죠.
1: 아,
0: 민요로 네. 시작하다가 아 민요를 배우니까 이제 판소리도 괜찮겠다 싶어서
1: 아,
0: 그때 본격적으로 강신자
1: 네, 그렇죠.
0: 교수님께서
1: 네. 네,
0: 나오셔서 네. 또 판소리를 너무 어려워하실까 봐 처음에 정말로
1: 네.
0: 그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금방
1: 그렇죠.
0: 그 우유를 먹다가 그런 말을 막
1: 네.
0: 단번에 뛰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요만큼
1: 네.
0: 쉽게
1: 그렇습니다.
0: 대중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판소리를
1: 네.
0: 요만큼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1: 네.
0: 아 여기다 더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또 좀 더
1: 그렇죠.
0: 넣고
1: 아.
0: 근데 현재 와서는 이제는 좀 저희 코너가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1: 그렇죠.
0: 넘었잖아요.
1: 네.
0: 지난해 20년이니까 그래서 20년 넘으니까 이제는 판소리가 그냥 가난하기 표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1: 예, 이제 씩씩한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0: 성모 학생을 말하면 성모 학생이
1: 예,
0: 된 거죠.
1: 그렇죠.
0: 예, 가난하기가 이제는 커서
1: 예, 그렇죠.
0: 성모 학생이 된 거예요.
1: 예.
0: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배우다 보면은
1: 네 예.
0: 그렇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아니 초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뭐 1, 2, 3, 4는 참 굉장히 쉽잖아요.
1: 그렇죠.
0: 중학교 가서도 1, 2, 3, 4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 네.
0: 판소리도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배우셔야만이
1: 네.
0: 또 다른 기교를 배우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냥 간단한 것만 배우면 뭔 재능이 없잖아요. 늘지
1: 그렇죠.
0: 못하죠.
1: 네.
0: 네.
1: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또 해나갈 때 그런 또 짜릿함이 또
0: 네. 성취감. 성취감.
1: 그렇죠.
0: 네. 오늘도 함께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잘하셔요. 지난 시간에도 네. 많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소리라고 하더라도
0: 네.
1: 반드시 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정확한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렵기만 하다가 아니라 아, 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0: 네.
1: 그런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그런 좀 너무 무거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럼 충분하죠.
1: 네. 그렇죠.
0: 네. 네. 네.

0: 자, 준양모 나오는 데모?
1: 그렇습니다. 네. 안일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요, 준양모 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 싸움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뤄지니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까지가 아니리죠.
0: 네.
1: 자, 먼저 아니리부터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할까 합니다.
0: 네?
1: 자, 그때요 준양 모친은
0: 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0: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그렇죠
0: 저것들도 사랑싸움하나 보다 울음이 장착 이러니 준양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데
1: 오, 아들이가 너무 완벽한데요?
0: 그렇죠.
1: 예, 예.
0: 맛있죠.
1: 아니, 사설을 너무 잘 그려내셨어요. 이면이라 그러죠?
0: 네.
1: 준양모친이 정말 보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준양모친이 이제 잠을 금방 깨신 그 모양으로 이제 좀 모양이 없이 나오시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해볼까 합니다. 준양모친이 나온다! 자! 네.
2: 준양모친이 나온다.
1: 그렇죠.
2: 준양모친이 나온다.
1: 나온다.
2: 나온다.
1: 그렇죠. 나온다. 로 띄워주는 게 아니라 나온다.
2: 나온다.
1: 그렇죠.
2: 하! 어떤 일 일쳐놓고 상처머리 행주치마 역시 나온다.
1: 그렇죠. 하나, 둘.
2: 준양방 영창 앞에.
1: 그렇죠.
2: 가만히 놀라서.
1: 하나, 둘, 셋.
2: 길을 대고들으니 이 정명한 이별이로구나.
1: 오,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저 보세요. 정명.

0: 잠결이에 리에 잠리리을이죠. 이를 너무 강하지 않게 하면 부드럽게 해주시면 이별이가 아니라 이별이로구나자
1: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계속 이거 가겠습니다. 하나 둘.
1: 손향어치 기가 밝혀.
0: 그렇죠.
1: 어간말
2: 석쭉
1: 올라
2: 두성벽
1: 땅땅 별난데 우리 집에 별났어.
0: 잘하십니다. 어렵기는 커녕 너무 잘하시기까지 하세요. 걱정을 정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 네.
0: 여기까지가 지금 너무 좋으시거든요. 박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하면 춘향보진이 나온다 다가 어박이 되죠. 하나 둘 셋. 춘향보진이 나온다 또
3: 하나 둘 셋.
0: 또 그렇죠. 그리고 하.

0: 응답.
1: 하나, 둘, 셋.
0: 춘향방영 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자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여기까지 박자가 괜찮으신가요?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까지만 춘향 보시자. 올라 두 손뼉 땅땅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한 조상도 어려운디 제 조상이 웬 말이냐. 이렇게 나와요. 네, 춘향 붙이 기가 막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춘향.

0: 별일 났어 이거거든요. 지금 별일 났어 이렇게 해서 별일이 아주 좋은 일이 돼요.
1: 재미있는 일을 어떻게 보여요.
0: 정말 그렇죠. 우리 집에 별일 났다고 지금 울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빠른 중중몰이지만 여기를 표현할 때는 개며 들어가야 됩니다. 예, 좀 서글프신가 봐요. 이제 도령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자,
2: 우리 집에 별일 났어.
0: 그렇죠. 하나 둘
2: 한초상도 어머니 새초상이 웬 말이야.
0: 그렇죠. 다 이어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으신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괜찮으니까 좀 진도를 나가 볼까요?
1: 네. 상창문. 그, 예, 예. 저기 지난 시간에
0: 안 오신
1: 내가 일상 모르기를 말하기를 아 영정이 학생분이 예. 오늘 좀 특수 사정으로 참가 맡으셨어요.
0: 예.
1: 근데 그분은 열심히 또 복수를 많이 하시는 예. 그 노력형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
0: 너무
1: 오늘
0: 잘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뒷부분을 좀 뭐 사설을 좀 예.
1: 예.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내가 일상 예.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0: 예. 그렇죠.
1: 했죠.
0: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1: 예. 아유, 그렇죠. 쌍창문 번쩍. 예.
0: 쌍창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유년아 쑥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0: 정망 같은 짝을 치어 내 눈앞에 두는 양문.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끝납니다.
1: 아유?
0: 뭔가 막 네. 혼난 느낌이 들어야 돼. 네. 네. 갑자기 화를 내시지? 어떡하지? 이런 그런 마음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쭉 이렇게 제가 그 끝까지 한번 그냥 불러봤습니다. 그렇죠. 자, 쌍창문부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쌍창문 번쩍. 자.
2: 쌍창문 번쩍.
0: 쌍창문 번쩍. 번쩍이 정말 번쩍 이런 느낌이 들게 하셔야 돼요. 자,
2: 쌍창문 번쩍
0: 열고
2: 열고
0: 그죠? 바람 소리를 섞으면 열고
2: 열고
0: 방으로
2: 방으로
0: 방으로
2: 방으로
0: 방에서 윙받침을 너무 꽉 잡아주시면 너무 꽉 잡아주시면 뒤에 소리가 샵이 됩니다. 음정이. 그래서 방으로가 아니라 방으로 듣고만 가실게요. 자,
2: 방으로
0: 그렇죠. 뛰어흐
2: 뛰어흐
0: 뛰어흐가 아니라 뛰어흐
2: 뛰어흐
0: 들어가
2: 들어가
0: 그렇죠. 주먹쥐 하나 둘 주먹쥐요 딸 겨누며 하나 둘
2: 주먹쥐요 딸 겨누며
0: 그렇죠. 주먹 주먹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2: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야유년아 자
2: 야유년아
0: 응축하라 네가 있어 이렇게 들어야 돼. 야유년아 자
2: 야유년아

0: 야. 흥이 다 너무 좋으셔서 무엇이라고 이를 기대하시거든요.
1: 경사범인요.
0: 그렇죠? 너무 예. 통통 뛰어서 지금 슬퍼해야 될 때 자꾸 기뻐하세요. 그러면 소리 이면에 안 맞으시거든요. 네. 흥이 또 있으시니까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닫히는 각을 좀 깎아서 그냥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자.
2: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0: 후회자.
2: 후회.
0: 첫 후에, 첫 후에 그 후라는 소리를 빨리 돌리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우시면 후회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약하게. 그러면 후회자.
2: 후회.
0: 그렇죠. 되기가.
2: 되기가.
0: 높지 않게 쉽겄기에.
2: 쉽겄기에.
0: 택 똑같은 거예요. 택 아니고 택 과혼맘. 택 과혼맘. 먹지 말자.
2: 먹지 말.
0: 말 감아주세요. 마지막에
2: 말
0: 말고
2: 고
0: 멋지고. 근데 고호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고호 이렇게 가셔야 돼요.
2: 고호.
0: 그렇죠. 오, 잘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먹지 말고 자.

0: 헤알려서.
1: 헤알려서.
2: 그렇죠. 헤알려서인데, 저희들이 소리를 할 때는 새알려서, 방언으로.
0: 새알려서.
2: 새알려서. 그렇죠. 새알려서. 그렇죠.
0: 새알려서.
2: 자. 그렇죠. 지체도 너와 같고. 자.
0: 지체도 너와 같고.
2: 인물도.
0: 인물도.
2: 인물도. 가만히 남으세요.
0: 인물도.
2: 너와 같은.
0: 너와 같은
2: 튼튼 그렇죠. 봉황 같은
0: 봉황 같은
2: 얼씨구. 여기서 너무 좋은 소리가 나와서 오른쪽 귀로 지금 너무 좋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황 같은
0: 봉황 같은
2: 짝을
0: 짝을
2: 지어
0: 지어
2: 내 눈앞에
0: 내 눈앞에
2: 노는 양은
0: 노는 양은
2: 그렇죠. 더더 좋고
0: 너도 좋고
2: 나도 좋지야
0: 나도 좋지야
2: 그렇죠.
3: 아이고야
2: 그렇죠. 가만히 못 보낸다 나는.
4: 소강래서 배우는 게 이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다 한 대 모았을 때는 또 어려워요. 한 조각씩 됐는데. 예, 그렇죠.
2: 예, 거의 글자로 분리를 해서 제가 네. 저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도 네. 글자를 거의 분리할 정도로 해서 네. 퍼즐을 맞춥니다. 그 정도로 어렵기는 해요. 근데 너무 지금 네. 이제는
4: 재밌죠.
2: 예, 잘 뭐 기초를 잘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시종일관 계속 춘향 모친의 느낌을 춘향 모친이 되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예, 이렇게 할게요. 자, 쌍창문 번쩍 열고 자
0: 쌍창문 번쩍 열고
2: 좋으세요? 쌍창문 번쩍 열고가 아니라 열고 건너가셔야 돼요. 저쪽으로 열고 여기서 뛰지 마시고 열고 쌍창문 자

0: 번쩍 열고
1: 열고
0: 열고
1: 이 모양은 열고가 아니라 열고 열고
0: 열고
1: 그렇죠. 방으로
0: 방으로
1: 방으로 아니라 방으로
0: 방으로
1: 뛰어흐
0: 뛰어흐
1: 그렇죠. 뛰어흐 없대는 게 아니라 뛰어흐 더 깎아서 더 밑으로 갈게요. 뛰어흐 뛰어흐 이렇게 갈게요. 자
0: 뛰어흐
1: 들어가
0: 들어가
1: 그렇죠. 하나 둘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0: 주먹 쥐어 딸 겨누며
1: 주먹 또 흥이 나셨습니다. 주먹 쥐어 흥이 나지 않게 주먹 쥐어 자 천천히 갈게요.
0: 주먹 쥐어 딸 겨누며
1: 그렇죠. 야요년아 쑥 죽어라 자
0: 야요년아 쑥 죽어라
1: 내가 일상말 허기를 자

0: 후회되기에 후회 제일 끝 끝머리를 약하고 부드럽게 내쉬면 후회자
1: 후회.
0: 저요 지금은 후 후가 되시죠? 후 또 치셨죠? 글을 풀어서 후회
1: 후회.
0: 훨씬 대기가
1: 대기가
0: 돼에서 돼에서 드는 떼고 에만 굵게 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0: 예.
1: 쉽.
0: 그렇지요. 예. 그래서 쉽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긴 하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쉽.
1: 쉽.
0: 그렇죠. 남는 건 입만 남는 거죠. 그러면 쉽 걷기가 아니라 쉽 걷기에.
1: 쉽 걷기에.
0: 열심히 걷기에.
2: 과헌 맘.
1: 대.
2: 과헌 맘.
0: 걷지.
1: 먹지
0: 말.
1: 말.
0: 알을? 알 하면서 감아주세요. 말.

0: 네. 근데 너무 잘하죠. 정말 정말 놀랄 정도로 잘하세요. 좋습니다. 네. 먹지 말 감아주시고 먹지 말 그렇죠. 고오 그렇죠. 여멀
1: 여멀
0: 끄튼끄튼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여멀
1: 여멀
0: 세알 여섯
1: 세알 여섯
0: 그렇죠. 지체도 너와 같고 자

0: 봉황 같은 봉황 같은 짝을 치어
1: 짝을 치어
0: 지를 조금 뜸들여서 내쉬면 짝을 치어가 아니라 짝을 치어
1: 짝을 치어
0: 멋있어 내 눈앞에
1: 내 눈앞에
0: 여기도 또 뜸들이겠습니다 내 눈앞에가 아니라

0: 해자 내 눈앞에 노는 양은
1: 노는 양은
0: 더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아이씨
2: 잘하세요
0: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2: 그러니까요
0: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2: 네
0: 괜찮으실까요?
3: 재밌습니다. 네.
0: 어, 재밌어.
4: 지금 궁금한 거 한 점
0: 물어볼게요. 예, 예, 예.
4: 제가 이렇게 잠깐 하셨잖아요. 저 동물이는 지금 예술인들 하는 거 해가지고 제가 보다가 말할 거 안 보고 그저 했거든요. 여기 와서 지금 배우니까 아홉 박자에 지금 얘기하고 높이하고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4: 근데 새 타령이 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뭐 규율이 있잖아요. 1절, 2절 좀 뭐 규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판소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다르잖아요. 무슨 규율이나 아니면 이게 악불로 나가는 노래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입으로 나가는 노래인지
0: 예, 예.
4: 악보 없이 그냥
0: 구전 정승이죠 저희는 구전
4: 구전을
0: 그러니까 구두 구두 전승이라고 구두는. 해서 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아. 1674대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명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왔을 때 이미 저희는 구두 전승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 피아노로 우리가 이 악보는 있을 수 있지만 악보가 정리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악보처럼은 저희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리, 식임새, 목 가는 길, 성음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박에 대해서는 소리가 좀 클까 봐 걱정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1, 2, 3 4, 5, 6, 7, 8, 9가 꼬치 내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10, 11, 12는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소리를 할 때도 기, 경, 결, 해라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일어날 기, 경은 경과경이죠. 그리고 내려줄 결, 그 다음에 해는 풀어주는 해거든요. 그럼 소리도 중이 항보 지닌다 온다가 구박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이항 뭐 진이 나온다 또 불어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박이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옷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 막 7박에 또 들어갔다가 또 11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쉴 때도 있고 하는데 요 규율은 기경 결해로 불어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4: 그러니까 교정된 건 아니겠구나
0: 그렇죠 근데 흐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이면을 그려가시면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딱 이때는 요렇게 철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번쩍 할 때는 또 그때는 곡을 살려주셨다가 그렇죠? 이걸 딱 반드시 아홉 박에 가서 이렇게 말 내줘준다 이것보다는 가끔씩 흘려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소리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소리북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또 그 학원에 네. 박은정 선생님 네. 소리북을 잘 또 배워오셨거든요 제가 요거를 또 가지고 가서 한번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4: 이게 구구전어라는 거는 예, 지금처럼 뭐 로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4: 그냥 사람이 직접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4: 그러면 이 전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래서 쬐가 다르다고
4: 그러니까 개인이 다 자기 특색이 조금씩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나 기본 그 뼈대는
4: 비슷하게
0: 그렇죠 뼈는 비슷하게
4: 미래도 라
0: 그렇죠 뭐 굴림이나 성음이 가는 길을 살짝씩 서로 파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만정쬐 그리고 미산 박초월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김세종제 춘향가 그리고 김세종제 춘향가의 특색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별가에서 나타납니다 이별가 만정제의 이별가는 막 춘향이가 이게 헤어질 때 막 대문 밖에 나와서 막 퍼버리고 앉아 울거든요 그런데 둘이 비밀 연애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문 밖에 가서 사설이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울고 안 되거든요 근데 김세종제는 담 안에서 이별을 한다 해서 김세종제를 조금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좀 사설이나 이면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김세종제의 그 춘향가가 그렇죠 그리고 미산 박초월제의 그 선생님의 소리는 또 수군가랑 흥보가를 보면 또 소리 쓰이는 또 쓰임새가 또 다르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강산제 심청가의 강산제라 그러면 호방하고 박유전 선생님한테서 넘어온 소리거든요 그렇고 근데 그런 소리를 두루 섭렵하셔서 또 저희 선생님은 또 그거를 총개괄을 해서 또 발성 쪽으로 계량을 더 많이 하셔서 하신 것이 저희 선생님 제가 아닐까 네.
2: 저희는 강진자 쯔 반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0: 예술이 악보를 쓰잖아요. 예. 이 판소리는 정말 재수로 악보를 쓰기 너무 힘든 부분.
1: 그리고 판소리를 판소리를 악보를 달라 하시면은 그걸 내가 이걸 악보를 봐서 아 나는 악보를 볼 줄 안다 해서 판소리를 배워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0: 그렇죠.
1: 그리고 민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악보 달라잖아요. 네. 근데 그 악보를 봐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피아노 음입니다.
0: 그렇죠.
1: 어떤 부분에서 방금 우리 지금 서도 민요 배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어느 부분에 가서 시김새를 떨림 넣어야 될지 이걸 악보는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더 해요. 그 많은 소리를 딸꾹질 소리 그럼 어떻게 표기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예전에 판소리는 구전전승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노래 한마디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으셨다 뿐이지 바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선생님 정말 침방울 튕기면서
0: 그렇습니다.
1: 한마디 한마디씩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내신 게 지금 박소연 선생님 이렇게 잘 배워내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저희 그 판소리를 배우다 보시면은 아 이걸 정말 악보로 적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
0: 혼란스러우실까 봐 걱정입니다.
1: 혼란스럽기도 하고 적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라는 거는 그리고 방금 장단에 대해서 얘기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민요의 장단이랑 판소리 장단이 조금 달라요.
0: 그렇죠.
1: 예. 근데 뭐가 같냐면 구박에서 우리가 그 곡거리 장단에서도 보면은 아홉 박에 가서 강박이잖아요. 덩기다 덩
0: 그렇죠.
1: 마찬가지예요. 이 중몰이다 뿐이죠. 중몰이도 역시 아홉 박에서 강조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 장단이 민요와 판소리의 그 차이라고 하면은 정말 민요는 1절부터 3절, 4절 그냥 천만 부르면 다 잘 풀러요. 근데 판소리는 없어요. 1절, 2절이 없습니다. 만약 이걸 춘향가를 내가 춘향문 남은 대목만 지금 들으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줄인 거라고요.
0: 네. 그쵸? 정당히 줄은 거죠.
1: 긴 걸.
0: 거의 다 줄였죠.
1: 8분, 9분씩 하는 걸 선생님께서 그걸 여러분 소화해내기 쉬운 정도에서 지금 풀이해서 요만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이걸 다 이거 불러라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굉장하죠.
1: 그럼요.
0: 너무 힘들까 봐서 제가 그 앞에 부분에 재밌는 부분을 좀 따서 이렇게
1: 장단도 중요해요. 방금 잘 또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제기하는 것도 좋잖아요. 왜냐면 또 장단에 대해서도 배우고 계시고 그렇죠. 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궁금한 점이면 서로 또 이렇게 저리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0: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 좀 푸는 것도 중요하죠.
0: 더 그런 선생님한테 더 여쭤 좀 보고 제가 좀 아는 만큼 또 와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전 심수라 그래서 구입구로 해서 그 전에서 심수라에서 마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저리는 구두전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구전 심수다. 마음으로 받아야지 소리가 된다 그러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무릎제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소리를 하신 분들 무릎에 앉아서 소리를 가르치셨다 해서 무릎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정말 침을 한 동리를 먹어야지 명창이 된다라는 그런 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 장단은 그 판소리 북하고 여기서 치는 부분이 매화각이 있거든요. 매화각하고 장단에서는 이게 다르거든요. 매화각 장단은 장단에는 그 장고에는 매화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소리 북에는 중간 부분을 치는 점이 그게 또 포인트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그게 다르거든요. 아유, 시간 다 됐네요.
0: 너무 아쉽습니다.
1: 뒷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려워서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훑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잘 배우셨죠? 아유,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춘향가 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3: 토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상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토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또 한 번은 양복 바지 한 벌이었는데 박매는 입어보라고 권했다. 보통 양복 바지는 바지 밑단을 꿰매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지만 이 바지는 바지 밑단이 모두 꿰매어 있고 명백히 다림질한 흔적이 있었다. 박매는 이 가게는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꼭 맞춤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도는 이건 다른 사람이 남긴 사이즈인데 자신이 입어보니 딱 맞아 그냥 샀다고 돌려댔다. 박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금과 함께 식사한 후 도도는 소금에게 다시 물건을 주면 박매가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금은 웃으며 그럼 선물하는 건 그만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소금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도도는 꼭 함께 갔다. 령자는 도도를 보면 태도가 꽤 차가

했지만 령자와 소금은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령자가 있을 때 도도는 훨씬 본분을 지키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식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령자도 이런 도도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박매는 아이를 데리고 무속의 친척을 방문하러 가면서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도도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소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소금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돈이 아까우니 령자의 가게에서 먹는 게 좋지 않냐고 망설이며 말했다. 도도는 소금이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활기차길 바라냐며 마음이 지치지 않냐고 물었고 그저 두 사람만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금은 생각 끝에 저녁 8시에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도도는 왜 그렇게 늦는지 물었고 소금은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답했다. 도도는 좋다고 하며 좋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중얼거렸다. 소금은 8시로 정하고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은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도도는 저녁 7시 45분에 식당에 도착했고 식당 문 앞에는 이미 휴업 표지판이 걸려있고 불빛도 어두웠다. 식당 안에는 오직 점원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비어있는 식탁 몇 개와 식지 않은 화덕 하나만 남아있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도는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점원은 일어나 소금을 불렀다. 점원은 두 사람에게 밥을 드셨냐고 물었고 소금은 조리된 음식을 사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먹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점원은 비가 오고 있으니 여기서 드시라고 권하며 옆집에 가서 밥 두 그릇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잠시 멈춘 뒤 모두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점원은 이미 식사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소금은 오늘 치킨과 파인애플 파이를 사왔으니 점원이 먼저 먹고 자신은 부엌에 가서 채소 요리 하나를 볶고 국수를 끓이겠다고 말했다. 점원은 도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웃었다. 도도는 일어서며 소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체면에 맞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고 소금의 연기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큰 그릇에 담긴 치킨과 작은 그릇에 담긴 생강조림 양념, 황주 한 병, 젓가락 세 쌍이 식탁에 놓였다. 도도와 소금은 계속 점원에게 함께 먹으라고 권했지만 점원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닭고기 몇 조각을 집어먹고 파인애플 파이 하나를 든 뒤 다시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 식당 안에서 점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졌다. 도도와 소금은 점원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떠났고 문을 열자 가는 핏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해덕이 상예로 돌아왔다. 밤에 소모가 두 번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은봉의 방에서는 한 줄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해덕의 구두와 접힌 인쇄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소모가 3층 방문을 밀고 들어가 불을 켜니 식탁에 외국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소모가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9시였다. 소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왕 선생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은봉과 해덕이 쌀죽을 먹고 있었고 식탁에는 튀김 가래떡, 장조림 두부, 무 말린 것, 콩나물 볶음이 놓여 있었다. 해덕은 소모를 보자마자 같이 먹자고 권했다. 소모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은봉은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해덕은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가서 노란색 철상자를 열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두 조각이 튀어나왔다. 해덕은 한 조각에 버터를 발라 소모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 조각도 은봉 앞에 놓았지만 은봉은 꼼짝하지 않았다. 소모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 기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토스트기라고 답하며 중고로 샀다고 설명했다. 은봉은 차가운 목소리로 산 것인지 주워온 것인지 물었다. 해덕은 외국인들은 이 기계로 빵을 먹기 때문에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소모는 웃으며 또 다른 신기한 물건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덕은 오래된 화보 몇 권뿐이라고 답했다. 소모는 빵을 먹으며 화보를 펼쳐보았고 은봉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해덕은 쌀죽을 다 먹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사고 날 뻔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소모는 해덕을 쳐다보았다. 해덕은 327 해역까지 갔을 때 선장이 육안으로 다른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항로는 동남쪽이었고 흰 등불 3개와 빨간 등이 켜져 있었으며 거리는 약 4해리였다. 선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해도 상대방은 항로와 속도를 바꾸지 않았고 두 해리까지 다가왔다. 이대로는 교차로에서 충돌할 위험이 컸다. 선장은 세 번 짧은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상대방 배는 여전히 다가왔다. 밤 안개가 짙었고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선장은 급히 왼쪽으로 조타했다. 상대 배는 오른쪽에서 50m 거리로 지나갔고 갑판에 매달린 강철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모두 식은 땀을 흘렸다. 만약 파도가 심했다면 배가 기울어지고 전복될 수도 있었고 자신은 상해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덕은 말했다. 그러자 은봉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굳이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쌀죽을 먹었다. 소모는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해덕은 잠시 앉아 수다를 떨라고 권했지만 소모는 다음에 보자고 답하고 방에서 나왔다. 오후가 되어 소모는 집 뒷문에서 은봉과 마주쳤다. 소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은봉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이 변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서 아보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수요일에는 아보가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건물 1층이었고 방문은 바로 길가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탁자에는 잘라놓은 호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는 그물 가방에서 조림 두 봉지를 꺼냈고 철제 도시락에는 냉면 두 그릇이 들어 있었다. 고모는 돈을 아끼라고 타일렀지만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구석에서 모서리가 깨진 다리미 상자를 발견했다. 사이 남로에서 옮겨온 물건으로 벽돌로 받쳐 위에 옷과 베개를 쌓고 비닐천으로 덮어두었다. 할아버지는 가공조에서 월급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고 아버는 15원이라고 답했다. 고모는 가장 싼 구두도 7원인데 아버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고모가 산 중고품이었다. 탁자는 벽에 기대어 놓고 밤에는 천막 침대를 펴서 사용했고 여름에는 매우 더워서 고모는 길가에 나와 잠을 자곤 했다. 할아버지는 예전 공장에서는 실습 월급이 16원, 정식 취업하면 27원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모는 호생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부모가 군대 간부이고 월급을 36원 이상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모는 다음 달 아버에게 구두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구두를 신어야 멋지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자신은 잘 나가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답했다. 고모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었고 아버는 길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다. 고모가

소모 어머니가 이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왜 가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길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밥을 먹고 모자는 소강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어머니는 소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소모는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는 반항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7시 반에 춘향을 만나기로 정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전염성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 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대 활동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약 가격에서 직접적으로 빼줄 수 있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만 할 수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특히 건뇌보신환은 우리 옛날부터 이름 있고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천룡황제, 건중황제라고 말하죠. 옛날 황제들 중 안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입니다. 옛날에 80, 90 거정 살았으면 오래 산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63년 동안 이 황제 자리에 있었고, 이래서 이분이 이런 그 건강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이런 상황, 자식들도 아들들을 17명 뒀습니다. 자식이 오래 이 황제 자리에 있었고, 무슨 덕인가, 이분은 일찍이 이미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1771년도 이게 자료문건이 다 나옵니다. 의식불명 정도로 혼미 상태에 있을 정도로 아팠을 때 내려진 처방이가 근신탕이란 처방입니다. 이래서 후에 주 이 건중황제가 이 처방에 따라 이 약을 쓰면서 또 그 황제 그 황궁에서 다 쓰면서, 이전에는 언제로 백성들이 이런 걸 쓸 기회가 없었죠. 처방도 없었고 약재도 없었고 이래서,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우리 이런 좋은 것들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는 된다 해서 우리 이런 건중황제가 쓰던 건신탕이가 오늘날 건뇌 보신환으로 되어 있고 보신탕으로 나왔다가 또 보신환 먹기 쉽게, 물약 같은 거는 사실 어디 가서 당기기도 불편하고 먹기도 그렇고 해서 또 쉽게 변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환으로 됐습니다.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

0: 이화를 조금 막 개난긴다. 편리하고 호수가 잘 되고 농숙되게끔 하는 것이 근내 보신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효과가 다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실면증이 심하다,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다, 심률문란이 있다, 고가병이 있다, 신경쇠약으로 고생한다, 그 다음에 특히는 우리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이 초기 치료를 한다 할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런 고혈압 환자라거나 심장병 환자라거나 이런 병들 오래 두게 되면은 뇌조직 위축이 더 빨리 옵니다. 때문에 우리 건뇌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중기한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골고루 도와주면서 콩팥이 허한 증상을 치료 하는 데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람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이 건뇌보신환 이 약의 저는 이제 그 며칠째 가서 들었습니다. 그 저희 건강은 지금 어떻는가 뭐예. 그런 혈압이 높지 않는데 근황에 비해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0: 예.
2: 그리고 이 밤에 잠도에 그래도 그리 너무 못 자는 추계입니다. 혹시 그때 밤에 한번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또 자고 해서 한 5시간은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0: 5시간 자면 괜찮지 않습니다.
2: 예, 그런데 웬일인지 어지럼증이 나는 게 낫지 않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날 때거나 돌아눕을 때거나 어지럼증이 없습니까? 일어날 때 바쁩니까?
2: 아니, 일어날 때 아이 바쁜데 그도 이 혹시 그 배로 하면서 이렇게 엎드립니까?
0: 예.
2: 일어나면 그래서 어지럽고 예.
0: 알만합니다. 혈압은 아예 높고 우리 어지럼증이 좀 심하다. 실면증도 너무 심하지는 않고 이렇고 의회에서 누워있을 때 돌아눕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 하면은 어지럽다 할 때는 우리 메니얼중어증이라든가 얼수증이라든가 귀에 돌이 있는 거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환자 번호는 들어보니까 혈압 문제도 아니고 주로 기혈 부족이 심각합니다. 기혈 부족이 때문에 어지러운 겁니다.
2: 예.
0: 예. 기혈 부족으로 어지러울 때는 건뇌보신환을 쓰면은 병하고 약이 딱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혈압약은 못 씁니다.
0: 혈압약은 드시는 분이고.
2: 예. 먹는데 보면 혈압 재보면 어지러울 때 혈압 재보면 그렇게 씁니다. 그 혹시 높을 때 180에 90이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그 아래로 돌고 별로 너무 높지 않는데
0: 혈압이 높거나 낮아서 오는 어지럼증 같지 않습니다. 기혈 부족입니다. 기혈 부족이십니다.
2: 이 약이 저한테 맞습니까?
0: 아주 환자분에는 딱 맞고 쓰면은 효과를 빨리 볼 뿐입니다. 이 무슨 병이 있다 할 때는 꼭 진단이 중요합니다. 환자분 증상 보면은 혈압약 쓴다 해도 그 말 정도 140 자우면 다 그 온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다른 증상 보면은 얼수증, 메니얼증후군증 다 없고 기혈 부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약 쓰면은 바로 해결될 병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0: 네, 꼭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25가지나 되는 진기한 약재, 특히 여기서 우리 진인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25가지 약재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그 음양평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막 허혈이 나서 나는 무슨 약 쓰기만 하면 목이 캐 하고, 칼칼해 나고, 마른 기침이 나고, 뭐 이 코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른다, 이런 분들, 여기에 진인화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진인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름 같죠. 예. 근데 이 약은 학명으로는 인동입니다. 인동.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3: 예.
0: 언니 보시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오빠가 어느 순간에 한 40일 된다. 그래. 예. 이야기는 당연히 내 내용 듣고

0: 처음에는 밤에 낮에 6번을 한게 그게 한 달씩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력이 형 나빴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 한 얘기도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이러면서 전화 속을 네. 속에 어째 정신 없잰가 이러면은 어째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진단다 선생님 이 학생 게.
1: 맞습니다. 네. 이 학생은 기억력이 돌아서는 거는 금방 알깁니다 벌써.
0: 네.
1: 효과가 알게야 되죠.
0: 예, 그래도 한 달 썼는데, 그, 모두 하필 사실 있었지. 이게, 야, 경력이 이렇게 좋아지냐, 그게 처음 봤다며, 소매란 게, 그래도 다시 여섯 번 넣는 게, 그래도 두 번 내지 만에 또 세 번 넣고, 아주 더 숙이다며, 이게 뭐, 성사에 한 번이나 두 번 보겠다면서, 그래. 나를 쓰는 게, 내 쓴 게 이제 한 20일 썼는데, 나도 얘 정신 많아가지고, 이 골이 무겁던 게, 헷갈아지고, 예. 그래서, 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 돌을 쥐는 거 놓고 저래. 자꾸 숨이 네. 차고, 이렇게 움직이면, 아마 앉아있으면 이러면 움직이면 자꾸 숨이 차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야, 이제 숨이 날았는데, 먹기도 뒀을 때다, 선생님. 단어로 된 게 돼서, 예.
1: 예, 단어로 된 이야기 되나서, 그 15살이란 게 무슨 조그마죠, 예.
0: 조그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이야기만 하면 또, 먹기도 그렇게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1: 그렇게 지금하게는, 그, 약을 잡아먹다 개끼고, 예. 큰일 나죠, 예. 그 약을 먹기 싫습니다.
0: 이까다 넘어가고 물는 거, 내 약 먹기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 가슴이 막 돌을 비는 거 놓고 저리 먹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약간 집안에 무슨 성사자리에 숨 찾아만다, 어제 벌써.
1: 네.
0: 그래.
1: 예.
0: 이게 그 숨이 찬 게 좀 나사졌습니다. 약간 나사진 게 아닙니다.
1: 심장 문제입니다. 심장하고 예. 피가 기능이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숨이 찬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지어 해술해도 숨 찬 분들 이 약 잡수 거 다 이롭습니다.
0: 어, 그렇군. 네. 내 숨 닮은 게, 아, 숨이 찬 게, 많이 나서도, 어, 이게 낫구나, 이런 거 아니죠. 정서해보면.
1: 네.
0: 때문에 없이
1: 숨이 찬 사람도 이 약 써보시오. 금방 나사집니다.
0: 예, 숨이 찬, 엄마는 이렇게 없대는데도 자꾸 이렇게 쏟아지는 거, 앞으로 무슨 거리, 무슨 힘인도, 여린도 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앉아서, 네. 모두 앉아서, 예. 양반다리 해가지고, 거리 앉아 이랬다고, 또 둘로 또 이렇게 앉아서 이랬다고. 없대면 거리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아. 나만다 무슨 여린데.
1: 네.
0: 이게 그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1: 네.
0: 수수하기도 몸이 가볍고, 헐타마한다. 게, 우리 학동이 즐겁다. 이제, 그, 오늘이, 우리 오빠는 정말 싸웠습니다. 걔, 나도, 어쨌든, 이래 좋을까, 싸워서 그랬다.
1: 보조금이 나갈 때, 우리 학동 잠깐 해야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치, 예. 인사기, 그거 하죠.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25가지 약재에 대해서, 골고루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징활한 약재는 몸에 허혈 있고 또 그 허혈로 인해서 염증이 올 때 또 그 허혈로 인해서 심장열, 폐열, 머리에 다 열이 올라간다 할 때는 이제 분처럼 조그만 고를 수그래도 막 안에 물 꼴뚝 찬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3: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시초돼서 이 약 얻은 게 한 달 썼습니다. 그런 게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어떤가 하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라든지 요즘 들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바깥을 네. 자꾸 나갖고 미리 하든지 얻은 그게 좀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잘 오니까 필요합니다.
1: 네.
3: 용 좋지. 그러면 네. 한 가지 자문할 거는 우리 어머니 지금 어떤 전화인가 하면, 요, 어른 누이가 예, 자꾸 꺼지면 눈곱이, 딴, 누이란 괜찮은데 눈곱이 자꾸 나온답니다. 그건 어째 그랬을까?
1: 눈곱이 나온다는 건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 결막염이. 아. 그거는 그 병원에 갔었던 약국에 갔었더니, 에, 그 눈약이 소염제로 있습니다. 아, 이런 소염제로 된 눈약을 달라면, 그 눈약을 좀 여시오. 눈곱이 나오는 건 염증입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아니, 예 그래, 결막염이 어, 있습니다.
3: 그래서 예. 예, 이거 저기 약을 쓰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조금, 이거 아마 경상적으로 쓰게 오늘은 활동이 좋을 때 많이 써야겠다 합니다. 그래.
1: 이 약을 오늘... 경상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우리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의 생기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돼서, 여러 가지로 효과 보고, 그 다음에 치매 초기가 지금 증상이 명확한데, 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함도해야지 달라지 않습니다. 예. 꼭 이런 약을 써줘야, 이제 큰일을 비면할 수 있습니다.
3: 오늘 배달 받아야 되지?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제 같은 분들 우리 이런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이용한다 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0: 큰 도움이 됩니다. 정열해독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이 진화라는 약은 좀 찬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진화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영양 평형을 잡아줘야 되죠.
1: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조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예, 제가 건네보시면서 한 두 줄 거의 먹었습니다.
0: 예.
2: 그런 게 좀 느낌이 영 좋습니다.
0: 네.
2: 나는 옛날 꿈씨 부두가 심해가지고 주름증이 세게 나고 그래서 이 경력도 없고 잠을 미네 못 잤습니다.
0: 네.
2: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잠 좀 깨도 좀 잔단 말입니다.
0: 네.
2: 잠이 미네 자지 못하고 이러다가 소중하게 조금 전 제자로 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던 게 일어났다가 다시 무부득에 조금 잔단 말입니다.
0: 어쨌든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이 약 저 약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힘들죠. 예? 치료도 아예 되고 이런 분들 꼭 이 약 써보기 바랍니다. 이 약처럼 실면증을 치료하는 데 좋은 약제 산조인 들어보셨죠? 예? 사인 그 다음에 우리 룡골 룡이라는 룡이다 그 뼈를 말합니다. 이 중약제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이 원지 이런 전문 실면증 치료를 하는 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실면증 치료에는 아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좋은 효과 봅니다.
2: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좀 이전 보고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저기 소변도 예전에 자사가지고 소리가 들었는데 소변 자수도 좀 줄어듭니다 지금.
0: 네, 불순하는 약이니까 콩팥이 신염, 뭐 소변에 피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이런 분들 효과 잘 봅니다.
2: 예, 결국 경력도 조금 이전보고 그런 나순간이 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라고 네. 먹어보고요, 영 저기 신심이 간단 말입니다.
0: 진심이 가죠. 벌써 이 몸에 맞는 약은 써보면 몇 번 해 먹어봐도 감각이 아깁니다.
2: 네, 그래 놓고 별로 내 몸에 맞는 것 같고 영적이 뭐 특별한 게 영자리 했구나 이런 감각이 든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약이 하도 내 몸에 맞는 것 같아 지금 계속 쓰려고 쓰니 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을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던 약을 지금 이게 근종 황제가 쓰던 약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약은 누구나 더 늦기 전에 써보는 게 좋습니다.
2: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 영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란 게 있습니다. 딱 영지에만 있는 영지 다당이죠. 그 외 우리 영지 성분에서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타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 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노년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4: 예, 나는 영지광 캐슬슨 환자입니다. 네. 나는 예그 암이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영지광 구별 복용 환자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네. 암의 수치가 검사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0: 네.
4: 이게 그 소변에도 이전에 단백이나 홍세포나 이런지 그것도 다 정상이고, 선생님도 이야기 수치가 빠르고 정말 특혜약입니다. 정말 약 중에서
0: 완전입니다.
4: 이야 정말 효과가 떴군요. 너무도 기뻤는데 오늘도 뭐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네.
4: 예, 그래서 나는 당뇨병을 한 지 23년째 이렇던지 요즘은 오라니까 종합병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하로 쓴 게 효과가 빠르니까 정말 체력도 지금 높지 않고 당구선제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에 어떤 산이고 식구에게 굳건 쏟고 놓으실 때다. 예.
0: 영지가 발레 혈탕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딱이석을 쓰다 보면은 혈탕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4: 예, 그래서 이거 쓴 다음부터 당 도전이 식구에게 원래 다 넣었을 때 근데 그것도 도전 살려고 그래서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0: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4: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광고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약을 광고를 하니까, 난 정말 진심이 있습니다. 이야기 쓰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이.

0: 예수님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문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소,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아픈간도 있고 하면서리 그냥 늘상 매겨갖고 밥을 조금씩 이렇게 먹고 많이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그냥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냥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리 조금씩 먹는 것은 변비 생겨서 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감정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네.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 막 혈압이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네. 연기 약간 구배하고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1: 네.
3: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이 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1: 네.
3: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뭔가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그게 막 어떤 정상이 됐단다.
1: 네,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 추병 많이 탄다. 그러니까, 그냥, 남이는 무슨, 한 번씩 아이폰 하나만 한대 쏘면은, 뭐, 혼내서 폴로 끌어다닌다.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이랬대다.
1: 예.
3: 그러니 요즘에 이거 못 가라. 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단다.
1: 예.
3: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 거는 아랫배 급분하다, 이랬대다.
1: 예.
3: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상이 있었는가 무슨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입이 마르다 가른다 이랬더라.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1: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네.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네.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3: 예, 네, 그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랬더라. 그래서 지금 네.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더 좋다면 이랬더라. 그래서 지금 저 계속 더 먹자고 더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된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영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그 영지 약재 영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합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상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첫 곡은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입니다. 이름 없이 피워지는 들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아름다움을 지키는 삶, 그 작은 존재의 벅찬 향기를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홍련 작사, 백희남 작곡의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이 주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 노래는 김상곤 작사 리태화 작곡의 김치맛 자랑일쇠입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 그 맛 하나로 다산 정과 인심이 느껴집니다. 임성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송률 작사 작곡의 그림으로 남은 당신입니다. 살아생전 다하지 못한 말과 많은 아쉬움. 아버지는 이제 그림으로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곡은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그리운 처갓집입니다. 지푸러 이은 지붕, 흙으로 쌓은 남장, 굴뚝이 피어오르는 전위연기, 아리랑 옛집이 정의 눈물겹도록 그리운 노래입니다. 기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그대는 예쁜 달님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를 비추는 달빛처럼 사랑하는 당신은 내 삶이 가장 예쁜 달빛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동균 작곡의 사랑스러운 연변입니다. 연변에 대한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불러봅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환경은 마치 일정한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잠재력과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행을 떠나면은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고 익숙한 규칙이 없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낯선 상황을 해결해가면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보다 독립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은 여행이 있으십니까?

네,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요.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 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 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돈황시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시는 어느 성에 속할까요? 두 번째 문제, 돈황시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시는 어느 성에 속했을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퀴즈. 사천성에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의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사천성에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의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네, 이렇게 4개의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정답을 맞추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퀴즈.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 있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조 민속민가관광원, 민속용품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 있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족 민

네, 문제 다시 한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되는데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돈황씨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씨는 어느 성에 속했을까요?

세 번째 문제. 사천성이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사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에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성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 있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조 민속민가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네 개의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아, 참여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 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이 됐을까요? 자, 룡정에 있는 사과배를 우리 무엇이라고 하죠? 무슨 과원이라고 하죠?

0: 네, 전화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노동체 문제, 도문시 월청회원 월청진입니다.
0: 아, 월청진? 네, 예. 그래요. 네 번째 문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월청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과연 정답일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돈황 씨는 전형적인 난원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 씨는 어느 성에 속해 있을까요? 네,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첫 번째 건은 만무과원을 합시다, 정정신.
0: 네, 만무과원.
1: 예, 그 두 번째는 도낭시는 감숙성.
0: 감숙성, 네.
1: 세 번째는 또 사천성 건 황룡풍경명승구.
0: 황룡풍경명승구, 네. 예,
1: 마지막 건은 월청진 백령촌을 합시다.
0: 아, 백령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예.

0: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사천성이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계,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신무태 선생님, 이대 선생님께서 저기 1번은 거의 다 답안을 맞춰주셔서 네. 만무가원.
0: 네.
1: 한번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아, 비암사니까 만무가원이니까 연구를 하다가 만무가원을 넣어서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겠고.
0: 네.
1: 예, 저기 네 번째는 더문시 월천진.
0: 네. 그래요.
1: 거기까지?
0: 아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네. 선생님, 네. 제가 올해 76세인데요.
0: 오, 네.
1: 예, 그래, 집에서 방송을 통해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진짜 요새 농촌을 갔다 왔다 하니
0: 네.
1: 그런 강한 하느라고 채소도 심고 네. 이랬는데 그거 다 무릎 파고 무릎 주고 이러면 영 힘들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래, 농산일이 많이 힘들죠.
1: 예, 네. 그런 게 오지 비가 많이 와서 예, 어서는 그것도 기분 좋고
0: 네.
1: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0: 너무너무 좋습니까?
1: 예, 너무 좋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0: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예.
0: 네, 저도 또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어드리지만 또 이렇게 방송 프로를 통해서 저도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뭐 정답을 확실하게 뭐 맞춘다, 맞다, 틀린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했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조 민속민가관광원, 민속용품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어드렸는데 지금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다 이 월청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월청진이 아니라 관광명소의 이름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0: 퀴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1: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 거 고칩시다. 백년 불악을 합시다.
0: 백년 불악?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1: 예, 고맙시오. 예.

네 번째 문제는 일전이라고 했죠. 100년 불악은 뭐 관광객을 맞이한 지가 시간이 꽤 오래되는데 일전에 새롭게 오픈을 한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 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만무과원입니다. 만무과원의 백꽃이 흰눈처럼 드넓게 펼쳐진 가운데 변경의 작은 도시 룡정이 국내외에서 몰려온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5월 9일 오전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룡정시 만무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는 백꽃 구경, 민속 전시, 친자 활동, 미식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 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촬영 애호가 협회를 초청해 백꽃 주제의 촬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작가들은 만무과원에 깊이 들어가 백꽃의 아름다운 풍경과 변강의 인문적인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아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활동은 문화 혜민, 산업 연동 리념으로 룡정의 특색이는 문화관광 자원과 민속 풍정을 집중 전시하고 시간대별 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며 문화관광과 민속, 농업, 소비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해 룡정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 룡정을 즐기는 체험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죠. 돈홍 씨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홍 씨는 어느 성에 속할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감숙성입니다.

감숙성 돈황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상고 시기에 이미 인류가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춘추 시기 돈황은 과주라고 불렀고 진한 시기에 막북에서 흉노가 골기했습니다. 서한 한무제 때 장건의 서역 지행을 계기로 비단의 길이 열리게 됐고 당태종 리세민은 동서대로에서 서돌고를 제거함으로써 비단의 길의 통행을 확보했습니다. 돈황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의 축도입니다. 20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돈황 문화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완

장정하게 보존되는 예술 보물고입니다. 돈황시는 청정고원 북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가 높고 중간이 낮아 돈황분지라고 불립니다. 지세는 서남에서 동북으로 경사져 있으며 도시의 동쪽에는 삼위산, 남쪽에는 명사산이 있고 서쪽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연결되어 있고 북쪽은 전산의 여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황시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며 일조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데 봄은 따뜻하고 바람이 많고 여름은 무더우며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사천성에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계,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이런 문제는 정답은 바로 구체구입니다.

사천성에 위치한 구체고는 해발 2000m에서 3100m에 이르는 광대한 계곡으로 그 이름은 계곡에 자리한 9개의 서장마을에서 유래됐으며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사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돼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계,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곳은 수천만 년의 지질작용과 석회암 용식으로 형성된 독특한 트라버틴 지형 위에 계단식으로 펼쳐진 108개의 다채로운 빛을 띤 호수, 수많은 폭포, 청정한 계곡, 원시림, 설산, 그리고 독특한 민속문화가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동화세계이자 자연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으로 봄의 실록, 여름의 폭포, 가을의 단풍과 푸른 호수, 겨울의 설경과 빙폭으로 유명해 사계절 각각의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가을이면 호수의 물빛이 가장 선명하고 다채로워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곳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그 놀라운 자연미와 생태적 중요성으로 모든 방문객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문제의 정답입니다.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족 민속민가 관광관,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두만강 조선족 문화박물관입니다.

침례 배를 벗고 공식적으로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대대적인 승격 개조를 거친 문박원 내부에 조선족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일제히 문을 열며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문박원은 마치 눈앞에 입체적으로 펼쳐진 조선족 민속 백과사전처럼 깊고 진한 민족문화의 정수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두만강만의 정취를 담은 이색커피숍, 주제민박, 특색먹거리, 어린이 놀이터, 수상레저, 야외활동구역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여행 경험을 한층 풍성하게 채워줬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열린 새로운 문박원, 즐거운 전시관, 수서, 서화특별전은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변경지역 문화특유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했습니다. 이어진 두만강 수석과 조선족 확권 예술문화 행사에서는 여러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붓을 휘두르며 아름다운 수묵화 작품들을 그려내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연변의 바람과 치유의 음료, 문박원의 맛을 찾아서 건강음식 시식구역에는 두만강 제약제품과 특색 민속먹거리, 그리고 4개 진의 명품으로 구성된 지역 농특산물이 진열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혼자 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밤에 호텔 방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때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남게 되는데 이 고독함은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용기와 자립심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일량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매화, 김은화 가수가 부른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가끔 마음을 꼭 잡아주는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최관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신용석 가수가 부른 당신이 진짜 진짜야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죠.

주말이면 야외로 나들이 다니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혜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시는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입니다. 푸른 산, 맑은 공기, 그리고 자유로운 숨결. 여러분도 잠시 이 노래에 몸을 맡기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살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얼굴, 바로 고향 친구입니다.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고향 친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시절의 순수한 우정을 노래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날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깝다는 것을 이 노래가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며 김광룡 작사 정근포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내 인생 내 멋대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와도 잘 지내는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이라고 하기에는 수줍음도 많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카피바라형 외향적 성격의 사람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인터넷에서 카피바라를 쳐보면 온갖 동물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동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설치류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하고 있지만 성격이 정말 온순해서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낸다고 하죠. 동물 친구들이 등 위에 올라타고 또 배를 베고 잠을 자도 화 한번 내지 않고 느긋하게 품어주고요. 심지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악어와도 엉덩이를 맞대고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받는 것이 없어도 모두에게 쉴 자리를 내주고 기대하는 것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나요? 빨리 직장을 찾아서 회사 생활을 해볼까? 학력도 실력인데 공부를 조금 더 할까? 철밥통 직업을 위해 뼈 빠지는 시험 준비를 시작할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던 건 설렘이었나요? 두려움이었나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을 앞둔 23살 여자입니다. 현재 퇴직을 앞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아빠의 얼굴에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악착같이 버텨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함께 정년퇴직을 목전에 둔 자의 기분 좋은 느긋함이 묻어납니다. 다음해면 퇴직이시거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뭐냐. 우리 나이에 은퇴하고 나서 매달 이만한 퇴직금이 나오는 것 흔치 않다. 너희 엄마랑 나랑 둘이서 소박하게 살기에는

하면 과분할 정도야.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정말로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아빠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부모님이 노후에 돈 때문에 궁하거나 자식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마치 거대한 구원처럼 다가왔거든요.

저는 이제 겨우 23.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취업시장에서 제가 당장 번듯한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니까요. 설령 운 좋게 어딘가 들어간다고 해도 손에 쥐게 될 쥐꼬리만한 초년생 월급을 뻔히 알거든요.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돈을 가지고 만약 부모님의 생계 노후 자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 막히는 일이죠. 아빠의 든든한 퇴직금 덕분에 적어도 새 가족의 배는 조용히 순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 사연 살펴볼게요. 하지만 평화를 찾은 제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말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못다 이룬 꿈입니다. 저번에 엄마가 말한 그 출판사 채용 공고 확인해봤어? 올해는 상반기 채용 규모가 꽤 크던데. 엄마의 목소리는 꽤 다정했습니다. 날카롭게 찌르거나 윽박 찌르는 구석은 없었죠. 하지만 다정한 그 목소리 안에는 자식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공 가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묘하게 다급한 온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보긴 봤는데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라는 말로 얼버무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내가 큰 회사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내 몫을 해내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 보고 싶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적어도 두세 번은 들은 말인 것 같아요. 엄마의 눈은 벌써 저를 대기업이나 유명 출판사에 세련된 사원증을 목에 걸고 로비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님을 저도 잘 알아요. 억압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기를, 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멋진 여성이 되기를 바라기에 나오는 조언인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조언들이 알게 모르게 제 귓가에 쌓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 자꾸만 뒤틀립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마음을 옆에서 누군가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압박을 주면 되려 하기 싫은 느낌이랄까요?

성공을 권하는 데는 그만한 서사가 있습니다. 제가 퇴임하기 전 엄마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좋은 출판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어요. 워낙 글을 좋아하고 문장 다루는 감각이 뛰어났던 엄마는 그곳에서 자신의 천직을 만난 듯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직업을 가졌을 때 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러나 그 찬란했던 커리어는 35이라는 사업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한창 정점을 찍고 날아올라야 할 나이에 뚝 끊겨버렸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때는 아이를 키우면서 출판사의 살인적인 마감 스케줄과 야근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사직서를 냈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한 거죠. 자식을 위해 기꺼이 택한 길이지만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아쉬움이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길에 다시 세워두고 싶은가 봐요.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뭘 잘하는지도 몰라서 길을 잃은 현재의 저로서는 엄마가 닦아놓은 혹은 강력히 추천하는 그 길이라도 따라가는 게 이성적으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황을 하는 것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엄마의 가이드를 따르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이 가여우면서도 왜 그 인생의 미완성 과제를 제가 대신 풀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지난주 주말을 맞아 엄마와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 길 백화점 한층을 차지하는 대형 서점에 들르게 됐는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 출판사 기획력이 좋은 것 같아. 네가 만약 여기에 입사해서 이런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생각해봐. 가슴 벅차지 않아? 책을 제 앞에 내미는 엄마의 모습은 영락없이 딸의 밝은 미래를 고대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결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폭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순수하게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서 그 마음의 무게가 제 어깨를 더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 될 제목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도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나는 네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 35세 일을 관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내 이름 석자가 사라진 것 같아 쓸쓸했거든. 너는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엄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야지. 엄마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겠어?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죠. 엄마의 다급함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과 같은 전업주부의 한계나 경력 단절의 아픔을 겪질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순을 파국으로 이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다급함이 저를 숨막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엄마의 시계는 한창 치열했던 35세 정점에 머물러 있기에 이런 저를 보며 조급해하는 거고, 저의 시계는 이제 겨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23세 느릿한 새벽에 머물러 있기에 다급함에 쫓기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제 시계도 엄마의 속도만큼 빠르게 돌아갈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거나 혹은 흘러가는 대로 부딪히며 저만의 궤적을 그려나갈 때쯤이면 엄마의 그 다급했던 마음도 조금 내려앉지 않을까요? 조용히 저를 기다려주기엔 제가 엄마에게 그만큼의 믿음을 주지 못한 걸까요?

네, 엄마의 사랑이 엿보이는 사연 잘 듣고 왔습니다. 엄마의 다급함은 사연자를 구속하려는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경력단절의 아쉬움을 사연자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엄마 역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미련을 사연자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찾는 대신 버티고 싶은 걸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평생 즐겁게 할 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많이 대하는 거 싫으니 사무적인 일이 좋아. 나는 성과 압박이 있는 곳보다 체계적인 루틴이 있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싫은 걸 제거하는 방식으로 선택지를 한번 좁혀보세요.

지금 사연자에게 필요한 건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은 엄마가 아닌 나에게 있다는 주도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엄마와 대화할 때 엄마의 불안은 덜어주되 사연자의 다음 행보는 본인이 직접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엄마와 사연자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동민의 글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 우리 가족은 옛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었다. 그때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정서 안정제였다. 매번 아버지가 이마살을 찌푸릴 때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바삐 돌아치다가도 슬그머니 아버지 곁에 다가와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안했다. 어느 한 번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감숙성으로 가서 사과를 한가득 실어와 팔기로 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던 탓에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절반 이상의 사과를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오던 길로 돌아가 잃어버린 사과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아온 사과는 얼마 되지 않았다. 어깨가 축 처져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풀풀 내쉬었다. 사건의 경과를 듣고 난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절반은 남아있잖아. 다 잘 될 거야. 당시 우리 집은 가난하기 그지없었다. 이 사과들을 날라오기 위해 여기저기 빌린 돈만 해도 적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알고 보니 당시 트럭이 달렸던 길의 양쪽은 모두 낭떠러지였다. 자칫 조심하지 않아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목숨을 걸고 실온 사과들이 잘 팔려서 본전을 제외하고도 돈을 얼마간 챙길 수 있었다. 어느 하루 어문 시간이었다. 사막에서 걸어가던 두 사람이 병에 절반 정도 남겨진 물을 보면서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라며 감탄을 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나는 항상 삶을 낙관적으로 살아가려 했던 할머니를 더더욱 우러러보게 되었다. 성장을 하면서 나도 많고 많은 고난에 부딪혔다. 어린 시절 이웃집 꼬마들이 입맛을 쩝쩝하시면서 내가 맛본 적이 없는 간식을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운동화를 가질 수 없어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다. 어릴 때는 하루빨리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원스러웠다면 어른이 된 지금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이 그저 한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고민이 삶의 전반을 동반하게 된다는 도리를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고민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문제인 듯 싶다. 할머니의 낙관적인 생활 태도는 나한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매번 고민에 빠졌을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신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곤 했다. 고중 3학년 때 치른 한 모의시험에서 나의 성적은 리상적이지 못했다. 분명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에서 또 한 번 패배의 맛을 보았던 것이다. 시험 성적이 나온 그날 밤 나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난 아무래도 공부할 제목이 아닌가 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이 모양이니 말이다. 고민 끝에 울먹이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저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다. 괜찮아, 아가야. 너무 고민할 거 없어.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 단지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야. 네가 그동안 했던 노력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직도 기회는 많잖아. 그러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날 할머니의 말씀은 오래도록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한테 인생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는 꽃밭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도 있기 마련이다. 할머니처럼 모든 고민을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에서 흔들리면서 항양하는 배와 같다. 우리는 출렁이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더라도 배에 앉아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또 고민스러운 일에 맞닥뜨렸다면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 김혜연의 글입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엄마들.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가 아이가 가장 엄마를 필요로 하는 3년 정도가 지나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남아돌게 되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엄마들이 많다. 특히 직장생활을 했던 엄마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만 보게 되고 시간 감각도 둔해지기 쉽다. 또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느낌마저 받게 된다. 하여 일을 다시 시작한 엄마들 중에는 처음에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내 주위의 주부 몇몇은 서른 중반을 넘어가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에 결정권이 본인한테 없다면서 신세를 한탄한다. 그녀들은 자신들과 같은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만 찾을 수 있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다. 나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았고 결국 한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정작 회사에 들어가 한껏 자신을 꾸미고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나이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불운하고 자비감마저 드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모처럼 있는 회식 자리에 아이 때문에 빠질까 하다가도 남편은 만날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나라고 왜 참가 못하는가 싶어 나가보면 자연스레 구석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술상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 척척 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거의 테이블 중심에 앉아 회식 분위기를 즐겼는데 지금은 나보다 어린 후배들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가끔 농담도 톡톡 던지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쓴술이 더 쓰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회 일원으로서 돈을 벌어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애가 유치원에 간 후로 환절기마다 빼놓지 않고 감기에 걸리면서 나는 결국 취직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다. 아이는 내가 다시 집에 있은 뒤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는 일이 없어졌다. 조금이라도 코를 풀쩍 거릴까 하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일주일씩 집에서 보살펴주니 애는 크게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지금은 내가 애를 키우던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일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일을 하는 엄마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마냥 엄마로만 남고 싶지 않고 자아가치를 위해 성공하고 싶어하고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을 찾아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을 하는 엄마들에게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2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1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양측의 심금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작은 습관으로 키우는 자를 인생을 담은 책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아 과정에서 습관 기르기는 부모가 피해갈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끌고 느리게 하고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생활 자립 능력이 약하며 스마트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은 모두 습관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가 엄격한 훈육, 반복적인 잔소리, 강제적인 감독으로 아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결국 부모는 지치고 아이는 거부하며 육아 스트레스만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아이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바로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습관 만들기 방식의 오류를 깨고 아동 심리 발달 규칙에 맞춰 마이크로 습관 리론을 육아에 접목시켰습니다. 높고 힘든 요구를 버리고 작고 쉽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아이가 점차 자율적인 품성을 기르도록 이끌어주며 부모는 지칠 일 없이 자발적이고 규를 잇으며 자신감 넘치는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의 핵심은 높은 목표와 강한 압력을 강조하는 기존 방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쉽게 꾸준히 하며 긍정적으로 쌓아가는 육아 철학을 내세웁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좋은 습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정한 목표가 너무 높고 요구가 너무 까다로워 아이의 행동 능력을 넘어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 이론에 기반해 복잡한 습관 형성 과정을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행동으로 쪼개줍니다. 하루에 책을 30분 읽히는 대신 한 페이지만 읽게 하고 숙제를 모두 끝내라고 강요하는 대신 문제 한 개만 풀게 하며 방을 한 번에 정리하게 하는 대신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놓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담 없는 작은 행동은 아이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망설임과 거부를 깨뜨리며 작은 성공 속에서 성취감을 쌓게 해줍니다. 결국 긍정적인 행동이 평생 쓸 좋은 습관으로 내면화됩니다. 이 책은 성공적인 육아가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주도 의지를 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는 가장 낮은 행동 문턱으로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게 하고 지속적인 긍정 일념 속에서 공부를 좋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스스로 생활하는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다른 육아 서적과 차별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책은 아이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영역에 집중해 실용성 높은 56가지 마이크로 습관을 정리했으며 공부, 사교, 감정, 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학령기 아이의 모든 성장 상황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고 숙제하는 시간을 끌며 수업 집중이 부족하고 실험 실수가 잦으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등 고민에 맞춰 20가지의 학습 습관을 제시했습니다. 호기심을 지키고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부터 효율을 높이는 학습법, 스스로 문제 점검하는 습관, 스마트폰 사용 규칙 세우기까지 모두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 없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기르고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사고 능력은 아이의 중요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수줍음 많고 표현 못하며 또래 갈등 해결 못하고 경계 감각 없는 아이를 위해 16가지의 사교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미소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경청과 나눔으로 우정을 키우며 공감으로 갈등을 풀고 부당한 요구는 당당히 거절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첨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고 레이바른 아이로 키워 진실한 우정을 얻게 해줍니다. 아이가 화를 잘 내고 마음이 약하며 불안하고 질투하는 모습은 부모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책에는 15가지 감정 습관을 수록해 건강한 감정 조절 방법을 알려줍니다. 심호흡, 감정 일기 쓰기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이끕니다. 칭찬과 격려로 자기 존중감을 키우고 주관 있고 마음이 편안한 아이로 성장시킵니다. 생활 습관은 자율의 시각입니다. 책에서는 의지에 의존하고 집안일 안 하고 행동이 느린 아이를 위해 5가지 실용적인 생활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부모가 느긋한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5분 집안일 시작법으로 행동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체크리스트와 가족회의로 자기주도 의지와 책임감을 기르고 운동 습관도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살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판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과 보편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공허한 이론 설명이 없고 모든 습관이 일상생활에 맞춰져 있어 부모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 단계, 지도 말투, 실천 팁과 사례를 함께 제시해 부모가 보고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규칙에 맞춰 강요

하거나 압력을 주지 않아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작은 성공 속에서 자신감을 쌓아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싸우고 소리치는 육아를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좋은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부모에게 이 책은 걱정 없는 육아 지침서입니다. 높은 목표와 엄격한 요구라는 육아 고집을 깨우치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작은 꾸준함이 잠시의 노력보다 더 힘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잔소리하고 소리치는 지칠 일 없는 육아를 버리고 온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자기 성장을 이끌어주며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화목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아이에게 마이크로 습관은 현재의 공부, 생활, 사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를감, 자신감, 독립성, 끈기를 길러줍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기조절 능력과 행동력은 학교 시절을 지나 사회에 나간 뒤에도 아이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성장을 이루는 핵심 힘이 됩니다. 육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좋은 습관도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습관 육아파는 과학적인 리념과 실천적인 방법, 따뜻한 조언으로 부모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믿고 이 책을 통해 마이크로 습관 육아를 실천한다면 아이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이고 훌륭하며 마음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육아도 서로 응원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생놀이는 아이와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놀이가 아이의 두뇌와 발달에 두루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놀아야 하지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니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고 아이를 기관으로 보내자니 보여주기식 놀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책과 놀이와 교감이 만나면 그야말로 아이의 지성과 감성을 모두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재밌게 놀면서 아이의 지성과 감성은 쑥쑥 키우는 것이죠. 아이와 책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준비물은 책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방법과 아이디어는 책에서 출발합니다. 평범한 엄마들이 육아서를 읽고 느끼는 감정 1순위는 성취감이나 도전의식이 아니라 좌절감이라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대단하다고 느낄수록 상대적인 좌절감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래 몇 가지 책놀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 감정 관련 책을 읽고 종이 접시에 눈, 코, 입을 뚫어 표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책을 읽고 두꺼운 종이에 시계를 만들고 벌칙 써넣어 돌리는 놀이도 있습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책을 읽고 나뭇잎을 따다가 물고기로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체 관련 책을 읽고 전신 그림을 그려가며 명칭에 대해 쓰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편지와 관련된 책을 읽고 아이스크림 막대에 짧은 문장의 편지를 쓰는 창의적인 놀이도 있습니다. 책 놀이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와 길고 긴 하루를 보내기 어렵다면 웃느라 즐기느라 시간도 금방 가고 아이도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책 놀이를 추천합니다. 함께 창조해내는 이런 놀이들은 훗날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적재적소에서 발휘되는 센스, 융통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재미있어서 생기는 뛰어난 사회성, 힘든 상황을 환하게 만드는 유머, 아이들을 사로잡는 리더십, 기질을 재빨리 발휘하는 순발력 등 다양한 활동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삶은 모든 순간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순발력과 센스와 열린 사고만 있으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질리는 고가의 장난감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지닌 책놀이가 고단한 육아를 보람있게 할 것입니다. 엄마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는 창조의 힘을 책놀이로 깨워보세요. 아이와 보내는 행복감은 덤으로

0: 하러 옵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룡,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행복한 그 시각을 그려봅니다.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행복한 그림을 떠올려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한 그 시각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멜로디 백오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 창작된 석화 작사 지혜선 작곡의 한 줄기 햇빛 보내드립니다.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고 따뜻해집니다. 평범한 일상 속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같은 노래죠. 김향울 양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죠? 서로의 마음을 나누자는 따뜻한 가요. 원어연 작사 송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리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명근 작사, 안계린 작곡의 보리차 보내드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보리차 한잔하고 가실까요?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주자주 가보세요 보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야 정이 변하지 않겠죠. 그리운 것과 그리운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소 한동호 작사, 리성재 작곡의 천금 같은 오늘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자는 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집안의 향기를 가득 채우던 매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추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느껴지는 매주,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매주 보내드립니다. 최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소중함을 돌아보는 가요. 황성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일 아동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신나게 놀고 선물을 받는 날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받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6일 아동절을 맞아 즐거운 동요와 함께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키워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영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복한 어린이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림 그리기를 잘하는 친구, 노래 잘 부르는 친구, 동물 아끼는 친구, 글을 잘 쓰는 친구 모두 다르지만 그 모든 모습이 다 소중하고 빛난답니다. 공부가 조금 서툴다고 해도 다른 친구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배움입니다. 다음으로 배울 소중한 마음은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6일 아동절날 혼자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인데요.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친구와 함께 놀고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친구가 힘들거나 슬플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데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친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싸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밭 하나 만들래를 보내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노력과 사랑 덕분인데요. 부모님은 매일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고 보호해 주시며 선생님은 지식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6.1 아동절을 맞아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편지 하나로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배움이 될 것입니다. 김학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황학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봄을 찾아내기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6.1 아동절은 꿈을 키우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들이 가득 있을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발명에 몰두하는 과학자. 어떤 꿈이든 모두 소중하고 멋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꾸준히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1 아동절을 계기로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올바른 어린이로 성장하는 자세인데요.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공부하며 약속은 꼭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주변 환경을 아끼며 동식물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옥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네 꽃명절 노래 부르자를 보내드립니다.

6일 아동절, 우리 친구들은 예쁜 선물을 받거나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의미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할 줄 알며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할 줄 알고 꿈을 향해 조금씩 노력하는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정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 명절 6일 아동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룡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환자들이 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는 길태둥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날 때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다며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선족 이하 간단히 말하면 조이라는데 이러한 말죠.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학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첫째로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이러한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계통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는데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기관지천식이라든가 인후염 그리고 감기를 자주로 하고 또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 않는 이러한 말죠. 호흡기 교통의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소화교통 질병 치료에서도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말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말저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기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선생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섭취하고 분해하고 이러한 말이죠. 계통인데 또 한 말이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계통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에 상소화도에는 당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0: 네.
1: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관, 일명 또 식도라고도 하지요.
0: 네.
1: 그리고 위의 십이지장 이러한 조직들이 상소화도에 속합니다. 하소화도랄 때는 소장이라든가 맹장이라든가 결장의 직장 항관, 항문에 이러한 말조의 기관들로 말이죠. 조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타액을 분

0: 분비하는 다약성이라든가 예, 간장이라든가 담낭에 이선에서 분비하는 예, 소화효소, 소화매일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담즙이라든가 예, 이러한 물질들이 바로 말이죠. 우리 식사를 한 다음에 식물 중에 있는 예,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예, 탄수화물을 말이죠. 예, 분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계통에 말이죠.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상소화도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구강궤양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후염,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 염증 이런 말이죠. 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소화도 할 때는 말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맹장에 말이죠. 염증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죠. 맹장염이라든가 결장염, 그리고 직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말이죠. 어떤 병변은 또 암증 병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에는 식욕증이 있고요. 어떤 분들도 결장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관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우리 쓰른 주두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 되겠죠.
1: 네.
0: 치질로 고생하는 분들에
1: 네.
0: 10명이면 9명이 치질로 네. 고생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항루에 항문주에 발생하는 농종에 그리고 항문발열증 이러한 말조의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누구는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늘상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비교적 경하다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소화불량 현상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아프진 않은데 늘상 말이죠. 배가 붓는다. 이런 분들 많아요. 후장에 배가 붓는다. 그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음식을 좀 자시게 되면 이러한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저 배가 또 붓고 아파납니다. 이 아파나는 이 마저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마다 표현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세게 아프진 않은데 은은히 아파납니다. 이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0: 예.
2: 저는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 수원자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2: 중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하니 하루하루에 효과 본 게 알립니다.
0: 예.
2: 약이 또 떨어져서 오늘 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네, 연락이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다. 예.
1: 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는 이게 자꾸 설사가 나가면서래.
0: 예.
3: 예. 뭔가 배도 좀 아프고 항상 이게 좀 대변이 좀 아졌습니다.
0: 예.
3: 예. 예. 그래 옷도 손바닥 차고 이 항상 이 배도 얼음장처럼 그냥 배도 그냥 찬다.
0: 예.
3: 예. 그래가지고서래 좀 저번에 그 집회 중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와서 예 참여하고 썼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한 개로도 썼는데 참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3: 배도 아프고 그렇게 항상 설사 나가면서 병이 아주 되게 모든 많이 좋아지고
0: 예.
3: 손발이 항상 차고 이 배도 얼음장처럼 그렇게 차는 것도 참 많이 호전됐습니다.
0: 예.
3: 예. 그래가지고서 또 한 번 더 가려고 여행하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네.
1: 네.
4: 여보세요.
0: 네. 듣고 있습니다.
4: 저 전력선 조금 나빠서 저번에도 지어봤는데요.
0: 네. 어느 분께서 지어봤습니까?
4: 박윤덕 선생님한테서.
0: 예. 압니다. 예.
4: 네. 효과가 좀 좋아서 이번에도 좀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는데.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그냥 가면 됩니까?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안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그러니까 그 박창호 길태중 의원의 박창호 지원 선생님한테 가서 네, 그 약을 썼습니다. 처음 썼습니다.
0: 예. 예,
5: 그때 그 위축성 위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거기 가서 그 길태중 의원에 가서 박창호 중임 선생님한테도 치료받아라 해가지고 처음 약을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내 또 이래 또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예.
5: 예, 그 원래는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하고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배붓고 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알기입니다.
0: 예.
5: 예. 그래서 막 트림도 나고 배도 부룩하고 하던 것도 좋아지고 그래서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서 지금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제가 예, 코로나 후에 예, 숨이 잘 안 올라오고
0: 예.
6: 가슴이도 너무 답답하고 밤에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그랬댔습니다.
0: 예.
6: 근데 그 아는 지인이 그 결태병원에 박창호 주임이 다른 데서 가서 약을 10톱을 써봤는데 지금은 예, 숨이 아주 편안하게 잘 쉬어지고 예, 비 올 때부터 심했는데 지금은 전부 날이 어제 그저께 비 오는 하루 왔는데도 나 이렇게 아무런 그런 감각 못 느끼고 영 편안하더라 말입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6: 예, 그래서 그 공고의 하자면 좀 한 달은 써야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예약하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그 머리 하얀 박창호.
0: 예, 맞습니다.
6: 예, 머리 하얀.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6: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에, 어떤 분들도 에, 배가 몹시 아픕니다. 에, 극통이라 하는데 예컨대 급성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늘로 조퉁이라 하는데 칼로 에이는 것들도 아플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옆구리 겨운다는 말씀을 하는데 세통에 이거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마다 예, 들리는데 어떤 분들은 상복부가 아프고요. 어떤 분들은 하복부가 아프고요. 더 심할 때는 온근 말이죠. 상복부, 하복부 다 포함됩니다. 예, 다 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경감면 말이죠. 예, 미스거운 기운이 나타납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토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하루 종일은 말이죠. 몇 번씩, 심지어는 여러 번씩 그 저 설사로 고생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트림을 잘하거나 식후물이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쏘신이라는데 위가 말이죠 마치 타는 것 같은 이런 말이죠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0: 예.
7: 저도 예 위가 위장도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예 밤이면 아프고 쓰리고 해서 예. 영 곤란했습니다.
0: 예.
7: 근데
0: 예.
7: 한번 길태동 그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

0: 가서 배웠는데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예. 예,
0: 원래는 좀 막 위경을 다 하자고 했댔습니다.
1: 예, 예.
0: 한번 가 치료한 게 많이 호전돼 가지고 오늘도 예약하려고 그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이게 예, 됐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대전화 맞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4: 예, 예. 저는 그 좀 예, 위가 좀 자꾸 나쁘고 예, 장에서 이렇게 자꾸 좀 소리도 나고
1: 예, 예.
4: 예, 좀 증상이 어쨌든 배에서 좀 세게 꾸룩꾸룩 소리 나고 그랬잖아요.
1: 예, 장명이 예, 예.
4: 그 박창호주임 그 약을 좀 쓰고 그래서 많이 깨도 나사지고 좀 설사도 원래 하고 그랬는데 설사도 좀 많이 나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예.
4: 그 박창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소화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상당한 수량으로 차지합니다. 대략 보게 되면 1.2억 정도인데 아까도 먼저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그게 또 보게 되면 우리 옛말로 방귀 하는데 방구를 잘 낍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사회생활에서 말이죠. 친구들하고 어디를 말해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면 이런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줄방구를 낍니다.
2: 네.
1: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아직은 말이죠. 진단을 받은 덕이는 없는데 이런 증세가 있다게 되면 인첨에 이런 소화교통을 질병을 잘 치료하는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치마에 현대의학적으로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만성염으로 그런가, 결장염으로 그런가, 예? 직장염으로 그런가, 진단을 말죠, 예? 똑똑히 한다면 이게 확진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상응된 치료를 받아야, 예? 치료 효과가 적고 또는 말죠, 예? 완쾌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 가슴이 막 답답하고 예, 머리가 막 아프고 저녁에 잠도 오지 않고 예, 입이 많이 쓰겁단 말입니다.
1: 예예.
5: 예, 그래서 예, 새벽 이렇게 12시 전에는 잔 적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 둘 하면 해무해야 결국 그저 새벽 그저 1시쯤이면 잠이 온단 말입니다.
1: 예예.
5: 그래서 뭐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약을 예, 몇 번 뛴 게 좀 많이 났습니다.
1: 어느 분 보였습니까?
5: 네, 이제 그러니까 이 골이 너무 아프고 잠이 너무 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덕주 선생님이 이렇게 약을 제대다 말입니다.
1: 아, 박윤도 선생님 보였어요?
5: 예, 박윤도 예,
1: 예,
5: 제대다 말입니다. 예. 지금 예 많이 났습니다.
1: 예예예. 예,
5: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치자고 그랬다.
1: 예, 예, 어전에 예. 예,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죄송합니까?
1: 예, 맞습니다.
6: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하신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6: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항상 위가 좋아.

0: 안 되고 위가 더불어 가면서 이제 정말 음식을 더 풍년이 돼 갖고도 먹기가 정말 예 그 겁나고 그랬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예 길태중에서 박성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두 번 선약을 제가 먹고 예 완고하게 완쾌하게 정말 어떤 회복 다 됐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0: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예,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예, 우리 시누이 남편이가 있는데 예, 내처럼 소화도 잘 안 되고 위가 들어오려 하면 예, 정말 영 많은 고통이 있고 하니까 아줌마 어떻게 돼서 이뤄봤는가 묻고 하니까 예, 내 이 대중이 소개했습니다. 그래 이제 예, 이 저 박성호 선생님한테 월요일로 예약 어떻게 가능합니까?
1: 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0: 네, 그래. 고맙습니다.
1: 예, 예, 예. 응당한 일입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친구는 그 경수로 인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목이 뻣뻣해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의견 됐습니다. 연계.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3: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제가 저번에 그 허리를 삐끗해갖고
1: 예.
4: 막 이러도 못하고 화장실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엄중했는데 저번에 그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그 치매하고 점약으로 치료한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4: 지금 은 허리를 안 잡고도 화장실 안에 뭐 걸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가서 한번 그 강사 선생님한테 치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1: 오전에. 예, 완전히 됩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4: 아, 예, 많이는 좋아졌는데 또 한 번 더 가서 치료 받을 수 있
1: 예, 그래야 되죠. 예, 예.
4: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5: 예. 예, 제가 혈압이 좀 높고, 아침에 또 머리가 흉하고, 아프고, 저기, 뭔가, 특히, 오후에 되면, 머리도 더 세게 아프고,
1: 예.
5: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박윤덕 이사 선생님 약을 저 먹었댔어요.
1: 예, 예.
5: 그래,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또 박윤덕 선생님 이사 약을, 제가 먹으려고 좀 예약하기시오.
1: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소화계통의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예, 제일 많이 말이죠, 발생하는 것은 말이죠, 위병입니다. 예. 소화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근 말이죠, 80%의 분들이 말이죠, 예. 특히 중노년 분들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위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도 부당하게 말이죠. 예. 배가 붓고 배가 아프고 예.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확진을 하다 보게 되면 보통 말이죠. 예. 위경 검사를 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그 길태 중이죠. 예.
1: 예, 맞습니다.
6: 예, 네 오늘 예 거기 병대 올라가서 그랬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그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네, 예, 위 아파서 전번에가 배웠습니다.
1: 예, 예.
6: 배운 게 그 뭡니까? 난주약의 위축성 위염이 있는 환자인데,
1: 예.
6: 연비병원에라 댕김에 검사도 하고 약도 쓰고 했는데 좀 낫긴 났는데. 저번에 중약을 먹을까 영 줬을 때라 이게 수후하고
1: 네.
6: 확실히 효과 중약이 내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6: 고생하고
1: 예.
6: 하고 이게 환자하고 배합도 맞고 이런 것 같은데
1: 예.
6: 효과 좋습니다. 네, 오늘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1: 그냥 오십시오.
6: 나, 예, 예. 나사도 내 한 번 더 재다 먹어야
1: 그래 되죠. 예, 예, 예.
6: 났을 때 더 써라고.
1: 예, 그렇지.
6: 오늘 예약합시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예, 이, 위경검사를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죠, 보고단을 받게 됩니다. 예, 하늘로 천표성이라는데, 예, 천표성 위염에, 예, 이 위경검사를 해보게 되면 천표성 위염에 걸린 분들을 본다 할 때, 예, 위에 선체란, 이런 말이죠,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은

0: 특별한 개변이 없습니다. 많이는 예,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위경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예, 위점막에 있는 말죠. 선체가 위축현상이 생깁니다. 예, 왜소에. 그리고 열버지고, 예,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 위선체가 아예 말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소실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후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이허우라는데 두텁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위경검사를 해보게 되면 예, 위선체가 말죠. 예, 증생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식후물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위산분비가 말이죠. 보통시보다 많이 증가된 말이죠. 이런 추세입니다. 이외에 또 말이죠. 밀환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윗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말이죠. 예로 들 수 있는데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주약에는 위장도하고 위액이 접촉하는 그 부위에 말이죠. 만성 궤양 현상이 생기는데 주약에는 이 위액이라는 것이 산성을 띠거든요. 그리고 산성 위액하고 위단백매라 하는데 위단백 효소 이 소화작용하고 이 궤양이가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궤양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늘상 보게 되면 상복부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아파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로 뚱퉁이라는데 몽둥이에 맞아 얻어맞는 것처럼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늘로의 주어퉁이라는데 지지는 뜻이 또 아파납니다. 그런데요, 통증이가 다음과 같은 마저 특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잡순 다음에요, 통증이가 마저 일정한 시간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마저 가라앉는데 이 통증이가 어떤 분들은 심할 때 마저 마치 심장병이 인기된 것처럼 가슴팍도 마저 영향을 줍니다. 더 심할 때는 방사성 통통이 오는데 베이브라는데 등하고 젠부의 어깨까지 말이죠.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늘상 마저 배가 붓고 하는데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말이죠. 인천병원에 오셔서 특히 소화계통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군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산업 흥변, 산업 부민을 핵심으로 특색 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 관광 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에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년 도원 소목이버섯 실업연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은 전통 제품

박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어떤 변강 지역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변경 지역 우세, 생태 자원과 민족 특색에 립각해 산업 흥변, 산업 부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특색 농업, 정밀 심층 가공, 농업 관광 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에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량성경이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두 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 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양실, 사료 저장 가공실, 돌봄실, 계사 등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가 993만 원인 산지 양계 대상은 남산촌의 중요한 기둥 산업으로 준공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이끌고 촌민 1인당 수입 4만여 원 올릴 수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산지 양계 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닭을 2만 4천 마리에서 6만 마리로 늘리고 암탉 만 마리 사양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고기닭 판매액 8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고 취업을 이끌게 되는데 작업장 6명, 장기 일꾼 5명, 림시 일꾼 20여 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남산촌은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의 또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과리 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액은 32만 원 정도인데 향후 고추와 도마도 두 가지 품종을 대량 생산한다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림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호들의 제품을 받아 통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의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거래 봉사중심, 인터넷 방송인과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입살, 귀버섯, 잣, 달걀 등 특산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촌주재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근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판매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려금항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생방송실을 실내에서 밥머리로 옮기고 오프라인 벼재배 체험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 상품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 산업 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 산업체계는 이 변경 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래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0: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천시 마천자역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지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1: 5월 28일 우리주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날 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 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내용에는 BRT 전용 차도와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오로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대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작업입니다. 이 대상은 올해 3월 15일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류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산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결시 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해 주민들의 출행 효율을 1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귀버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토에 뿌리박고 개척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12년 내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정현 도원 소목이버섯실업유한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입니다. 이른 아침 손영방은 기술인원을 이끌고 각 진흥재배 온실에서 귀버섯 자람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온도, 습도와 통풍 등 환경을 검사합니다. 이 모습은 선영방이 단일의 변함없이 견제해온 사업 일상입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왕청 현지인입니다. 중국 검정귀버섯의 고향이란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원료를 판매하고 날씨에만 의거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스레 일해도 수입을 별로 올리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2017년에 저는 4억여 원을 투자해 귀향 창업했는데 귀버섯을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민들이 이 흙토지에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데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체계를 이뤘습니다. 선영방입니다.

0: 저는 전국 첫 검정기버섯 4.0 판지능 공장을 설전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이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 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이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용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규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규버섯 은행, 규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소를 견제하면서 규버섯 산업 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30일과 31일 연변조 연교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증으로 연결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 요리 증정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폐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 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 기간 각 시험 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 관광 정책 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 장소와 주변 안전 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원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시 교육국에서는 그늘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입학예비등록 통지를 발부해 2026년 중소학교 입학예비등록 사업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고 전 과정 온라인 등록 방식을 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통지는 또 등록 입구, 학교 구역 검색 경로와 관련 주의사항을 공포해 정년기 학생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등록은 컴퓨터와 휴대폰 두 가지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에 등록해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위챗에서 연결교육 공식 계정을 주목하고 봉사, 학생 모집, 입학 등록 입구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 등록 단계는 정보 저장만 할 수 있고 정식 등록 시에 교부 심사 버튼이 나타납니다. 등록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 조작 안내 및 부대 영상 해설을 참고해 조작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엄격히 호구부, 부동산 소유권증, 출생증명 등 유효 증명 서류에 따라 학생과 후견인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시간과 학생 모집 정책, 모집 결과 등 정보는 연결교육 위챗 공식 계정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됩니다.
0: 성급 전문가팀이 일전 훈춘에서 과학기술로 향촌 진흥 조력 전문가 봉사 활동을 펼쳐 지방 향촌 산업 질 제고와 민생 봉사 효율 향상에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유구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현장 기술 양성과 지도를 했으며 소사양에서의 비곡물 사료 활용, 유구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치료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의료 전문가팀은 혼춘시

0: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을 찾아 무료 진찰봉사를 펼쳐 노인들의 흔한 만성질환, 관절질환, 일상건강관리 등을 둘러싸고 맞춤형 진료건의와 건강지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들은 여러 소사양장을 방문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사양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기술 난제,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활용 등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개선 방안과 최적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훈천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진흥에 동력을 보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상급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연계해 전문기술을 지탱으로 특색산업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초 민생봉사를 개선함으로써 향촌진흥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융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홍수방지 사업을 자르고자 27일 조인민 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본은 통지를 발부해 전조 주요 강하천, 대중형 저수지, 홍수방지 도시 급물막이 행정책임자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통지는 각 현세에서 실제와 결부해 강하천, 저수공사, 홍수방지 도시의 큰 물막이 행정책임자를 단계별로 확정하는 한편 현지 주요 매체를 통해 사회 공포하고 사회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0: 화룡시에서는 근일 2026년 상품주택 판매 촉진 정책을 공포했는데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신축 상품주택 구입 시 1평방미터당 100원 기준 보조금 지급, 부동산 등기 비용 삭감, 세금 환급, 주택공제금 혜민 정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 연변박물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폐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폐관입니다.
0: 안도현에서는 도시구역 화훼 재식 작업을 전면 가동했는데 명월로 명안거리 테랄광장, 동쪽 출구 고속도로 연선, 노혁명 근거지 풍경석 주변 등 중점구역을 피복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6월 중순까지 화훼 30여만 포기를 재식해 도시 녹화 질을 1층 높이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 녹화 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오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이던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원청에는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4, 5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8도입니다.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0: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우리 사랑받는 아몬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건강과 기억력 향상입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와 리보플라빈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지킴입니다.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어 심장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피부와 뼈 건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아몬드 한 줌에는 우유 한 컵에 맞먹는 칼슘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관리와 혈당조절입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당지수가 낮아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나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0g에서 20알 내지 25알, 즉 한 줌 30g 정도이며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 과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염분이나 설탕이 첨가된 가공 아몬드보다는 생 아몬드나 볶은 아몬드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알갱이 속에 큰 건강을 담은 아몬드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이미지 관리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더위에 지친 모습이 아니라 여름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여름철에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관리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여름철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땀, 자외선, 모발 손상 등 다양한 이미지 고민을 불러옵니다. 겨울보다 옷이 가벼워지고 피부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우리 여름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이미지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0: 네, 여름철이면 일단 자외선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1: 네. 네,
0: 자외선 방지에서는 우리가 화장품을 이용하여 선크림을 발라주거나 네. 아니면 도구를 이용하여 모자, 네. 뭐 선글라스, 양산 이런 방법으로 자외선 방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얇은 외투, 우리 흰색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1: 네.
0: 요즘에는 기능성 팔터시 온도를 네. 뭐 1도 아니면 2도를 낮춰주는 제품도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첫 번째 순서가 방지이고 보양을 유지해주면서 평소에 우리가 좀 더 뭐 보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뽑기를 하는 이런 기능성 제품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 화장품 이외에 보건품 하루에 뭐 하나씩 먹어주면 자외선 방지가 되는 그런 기능성 제품도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0: 네.
1: 네. 한마디로 우리 자외선 방지가 첫 번째 순서다. 네, 다음으로 보양 유지를 우리 평소에 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우리 총화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너무 짧거나 너무 얇은 옷은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더위에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시원하면서도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여름 이 패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0: 네, 우선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짧거나 얇은 옷이 이미지에 영향이 줄 수 있기도 하고
1: 네.
0: 특정 직업에서는 자기만의 개성이나 패션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여기서도 역시 기능성 옷이 많습니다.
1: 네.
0: 우리가 겨울에 얇으면서도 더 따뜻해지는 옷이 있듯이
1: 네.
0: 여름에도 시원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옷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옷이 두께나 기장이 더워서 피하고 싶다 할 때
1: 네.
0: 우리가 액세서리 귀걸이로 뭐 반지, 팔찌 이런 옥이나 돌 아니면 유리 네. 류형의 액세서리가 여름에도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좀 순면으로 된 이런 재질의 옷을 선택하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덥지도 않은 옷 재질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러네요.
0: 단정해보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여성분들은 우리가 그 긴 모양에서는 우리가 가슴 위까지 오는 것을 추천하고
1: 네.
0: 팔 기장은 우리가 그 반팔 우리가
1: 네.
0: 그 여기 팔꿈치 위에
1: 네.
0: 한 5cm 정도까지 좀 더 단정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치마 아니면 바지라 했을 때 단정해 보이는 기장이가 무릎이나 무릎 이하까지 오면 다 가능합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이 여름철에 그 흰색 옷은 가장 인기 있으면서도 민감한 아이템이죠.
0: 네.
1: 예, 속비침, 땀자국, 얼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속옷 선택법과 관리 팁은 무엇인가요?
0: 네, 우리가 속옷 선택에서 우리가 우선으로는 모양을 봤을 때 면으로 된 끈 티셔츠 우리가 캐미숄이라 하여
1: 네.
0: 속옷보다 조금 더 기장이 길고 우리가 뭐 비치는 흰색을 입어도 노출이 되지 않는 속옷이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속옷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재질을 떠나서 디자인을 떠나서 우리가
1: 네.
0: 완전히 흰색이나 검정색보다 살색을 입어주었을 때
1: 네.
0: 우리가 비침이 덜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흰색으로 했을 때 우리가 두께나 재질, 향운사라는 재질이 있는데 우리가
1: 네.
0: 땀을 흘려도 자국이 나지 않고 여름에 다른 재질에 비하여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냥 단점이라면 그냥 고가 제품인 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은 우리 비단 재질이 뭐 100% 비단이 아니더라도
1: 네.
0: 우리가 좀 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재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여름에 인기가 많고 시원한 촉감이 있는 동시에 얇은 두께지만
1: 네.
0: 비침이 적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네요. 네, 이 향운사라 하면 한어로 향윈사.
0: 네, 향윈사.
1: 네, 네.
0: 네, 천연적인
1: 그렇죠.
0: 염색이기도 하고 천연적인 그런 소재라서 여름에 특별한 인기가 많은 원인이가 우리가 땀이 났을 때
1: 네.
0: 그것을 땀 냄새가 나면 옷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 재질은
1: 네.
0: 세탁을 안 하고
1: 네.
0: 우리가 통풍되는 곳에 놓았을 때 원상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세탁을 거의 뭐 1년, 2년에 안 해도 괜찮다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직접 그 만드는 그 과정 공예도 틱톡에서 보았는데요.
0: 네.
1: 확실히 그런 여러 차례의 그
0: 네.
1: 가공을 걸치면 꼭 비싸죠.
0: 맞습니다.
1: 네. 비싸지만 그만큼 좋다.
0: 맞습니다.
1: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원해 보이고 우리 피부톤도 밝게 만들어주는 여름철 추천 색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반대로 여름에 피해야 할 색상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 우리가 여름철 추천 색상은 밝

0: 톤입니다.
1: 네.
0: 어두운 색상보다 여름의 시안으로 보았을 때 시원하다는 네. 색상을 우선으로 찾게 됩니다.
1: 네.
0: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흰색을 입었을 때 네. 예, 똑같은 태양 아래에 있었을 때 검정색이가 좀 더 더운
1: 아.
0: 예,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햇빛이 가장 이렇게 좀 세고 덥다 뭐 이런 날에는 우리가 어두운 색상을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검정색만 생각하는데 우리 검정색 보다 우리 뭐 네이비,
1: 네.
0: 예, 남색 네. 이런 색 어두운 색을 전부 다 피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시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감각적으로 한 1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네.
0: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색에서 연핑크, 연하늘이라고 하였을 때 피해야 되는 색상이 반대로 우리가 어두운 빨간색,
1: 네.
0: 어두운 하늘색. 예, 연녹색, 연보라 제가 오늘 입고 온 옷도 연보라색인데
1: 네.
0: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광을 덜 흡수하기도 하고
1: 네.
0: 빨간색 자체가 얼굴을 더 화사하게 해주면서도 어려 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오늘 색상이 아주 이쁘네요.
0: 네, 여름 네. 색상에 맞춰서 왔습니다.
1: 그렇죠. 네, 우리 그리고 검정색은 햇빛을 더 잘 흡수한다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그래글래 밝은 톤의 옷을 우리 입어주는 것이 좋다
0: 네.
1: 그 말씀이
0: 맞습니다.
1: 네. 네. 무더운 여름에는 이 화장이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추천하는 가볍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루틴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앞에서 우리가 여름철에 입어야 되는 옷이 밝은 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름철에 어울리는 메이크업도 역시 상쾌하고 밝은 톤입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여름에는 어둡고 색상이 화려한 것보다 연한
1: 네.
0: 메이크업이 좀 더 상쾌해 보이고
1: 네.
0: 또 연하기 때문에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1: 네. 네,
0: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무 두꺼운 화장을 하였을 때
1: 네.
0: 땀에서 화장이 같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네, 때문에 우리는 여름에는 얇게 그리고 네. 색상은 가볍게 하면 조금 더 화사하고 어려
1: 네.
0: 보이고 그리고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보다 쿠션을 사용하면 얇아서 땀을 흘리거나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번짐이 적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쿠션을 사용하였을 때 유지력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데
1: 네.
0: 그 위에 우리가 분,
1: 네.
0: 예, 샘슨 이런 것을 코팅하는 가루를 우리가 한층 더 발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띵장이라 하죠.
0: 네. 띵장펜.
1: 네네네.
0: 네. 아주 얇게 한번 펴발라주면 유지력이 네. 좀 더 오래가고
1: 아.
0: 메이크업이 훨씬 더 깔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뭐 눈썹을 그리거나
1: 네.
0: 아니면 우리 눈 화장을 하였을 때
1: 네.
0: 조금 더 색상이 더 쉽게 더 깔끔하게 옮기는 경우가 예, 발생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지
1: 네.
0: 마지막에 메이크업 픽서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띵장펭우.
1: 네. 네. 네.
0: 이것을 뿌려주면 아침에 메이크업이 끝났을 때 뿌려주었을 때 우리가 메이크업이 한 6시간에서 10시간을 잘 유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입 미스트를 안 하였을 때 우리 유지력이 한 3시간 5시간 정도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띵장 펜우.
0: 네. 띵장 펜하고 띵장 펜우를 함께
1: 네.
0: 사용하면 아무리 얇은 화장을 하여도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1: 그러네요. 네. 스프레이 띵장 펜우를 꼭 아마 쳐주는 것이
0: 맞습니다.
1: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우리 여름에는 잦은 샴푸로 인한 두피 트러블 또 자외선에 의한 모발 손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여름철 헤어의 가장 흔한 문제점과 원인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면 가장 좋겠지만
1: 네.
0: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 낮에 10시부터 3시 사이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양산을 써주거나
1: 네.
0: 모자 이런 도구를 지니고 다니면 손상이 50% 정도는 감소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뭐 차에나 아니면 우리 가방에다가 얇은 뭐 바람막이
1: 네.
0: 아니면 우리가 셔츠 같은 것을 넣고 다녔을 때
1: 네.
0: 햇빛이 너무 강하다 우리 뭐 양산 모자가 없다 하였을 때 저는
1: 네.
0: 옷을 거치고 다니는 경우가
1: 아,
0: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그 뭐 주사를 맞지 않고 자연적으로 노화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 자외선 방지만 잘하여도
1: 네.
0: 우리가 노화를 MS 프로 이렇게 늦게 하는 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예방을 하고 감소되는 자외선 감소에 치중점을 두고 저녁에 샤워를 하거나 세안 샴푸할 때 우리가 네.

0: 피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얼굴 피부 관리를 중시하는데 두피하고 얼굴 피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때문에 우리 두피 청결이 중요하고 두피 관리를 서서히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두피 관리 제품을 사용해주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1: 아.
0: 그리고 두피 노화가 늦어지면 얼굴 노화도 늦어집니다.
1: 그렇네요.
0: 네, 두피 관리에는 샴푸 이외에 뭐 우리가 에센스는 우리가 머리 모발에 관한 것이고 두피 관리는 또 두피 관리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1: 아, 그냥 그 뭐 모발 보호하는 그런 액체처럼 그런 건가요?
0: 네, 두피에만
1: 두피에 그냥 바를 네, 수 있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네.
0: 우리가 그 오일로 된 제품도 있고
1: 네.
0: 우리 액체로 되는 제품이 있고 뿌려주는 것이 있고 발라주는
1: 아,
0: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가지로 많습니다.
1: 그것도 여러 가지네요.
0: 네. 그래서 이것이 제품을 많이 쓰는 것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손으로 빗을 빗듯이 빗어주고
1: 네.
0: 아니면 우리가 그 소뿌리 빗 아니면 나무 빗
1: 네.
0: 이런 것으로 우리가 머리를 계속 하루에 빗어주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그 한으로 금방 그 말씀하신 두피 건 그 두피에 좋은 그 뭐
0: 아 빗 뉴저우수 네.
1: 아,
0: 牛角梳 그리고 네. 木梳
1: 네,
0: 네, 经络梳 여러 아, 가지가 많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제품은 우리가 도피 펜우,
1: 네,
0: 도피징요,
1: 예, 예, 아, 징요,
0: 예,
1: 펜우,
0: 맞습니다.
1: 네,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 두피를 보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더운 여름 아무리 멋진 옷과 화장을 해도 땀 냄새가 나면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네.
1: 땀 자체는 무취지만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겨드랑이 관리, 옷 소재, 식습관 등 종합적인 체취 관리 방법에 대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0: 네, 평소 식습관이 건강식 음료보다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좋습니다.
1: 아, 따뜻한 물.
0: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땀이 많이 나고 이렇게 향기가 안 좋다, 냄새가 난다 하는 분들은 우리 이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식습관만 고쳐도 이것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우리가 취면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도 이것을 이런 증상을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옷에서 소재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뭐 향운사, 비단 재질, 순면
1: 네.
0: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가중류거나 아니면 인공 이렇게 조화가 많이 되는 섬유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특히 가죽 제품이거나 아니면 우리 청바지 만드는 통풍이 안 되는 재질들이가 땀을 이렇게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냄새가 더 많아지고 세균 번식이 더 많아집니다.
1: 네.
0: 그리고 화장품 종류로 우리가 땀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1: 네.
0: 향수랑 달리 뭐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1: 네.
0: 그리고 냄새 해소에 도움되는 기능성 제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 보양을 보았을 때 매일 샤워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좀 더 향기롭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샤워 제품과 바디로션을 향기가 나는 제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빨래 제품, 우리가 옷 자체의 향기도 본인 취향에 따라 유지력이 오래되는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우리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우리가 깨어났을 때 먼저 漱口.
1: 네, 네. 양치질을.
0: 네, 양치질을 하고 우리가 네. 따뜻한 물을 한 잔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따뜻한 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도 말고 200ml에서 300ml를 마셔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이 그리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조금 더 건강식을 해주고 우리가 수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했을 때
1: 네.
0: 우리가 진짜 시술이 없이도 우리가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1: 그렇네요.
0: 특히 우리 일상 습관에서 매운 음식과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끊는 것이 힘들다 할 때 달달한 음식만 끊어줘도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는 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달달한 음식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달달한 음식이 더 해롭습니다.
1: 네,
0: 설탕류.
1: 생각과 좀 네. 차이 나죠?
0: 그리고 과일을 많이 마셔주면 비타민 섭취한다는 분이 있는데
1: 네.
0: 과일에 당분이 또 많습니다.
1: 그렇죠.
0: 때문에 과일 섭취량을 우리가 하루에 300g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예, 피부에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1: 통 털어서 300g.
0: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특히 우리가 당

0: 당분이 많은 수박.
1: 네.
0: 그리고 우리 참에 이런 당분이 많은 과일은 좀 더 적게 섭취해주고, 그리고 특히 평소에 케이크나
1: 네.
0: 아니면 뭐 당분이 들어가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전체적인 우리 균형을 잡아주고 당분만 적게
1: 아,
0: 뭐 완전히
1: 그렇네요.
0: 당분을 안 먹는다보다 전에 먹던 당분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여두어도 우리가 피부 톤이 맑아지고 피부가 좀 더 말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매운 음식보다 이렇게 달달한 음식이 피부에 더 좋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네. 특히 수면에 관하여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침 시간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12시에 잠들어서 10시에 깨어나는 것보다 저녁 9시에 잠들어서 5시에 깨어나는 것이 우리 몸에 더 건강에 좋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일찍 자고 일찍 깨어나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0: 네.
1: 그냥 12시 넘어야 지금 젊은 애들 그런데요.
0: 네.
1: 그 좀 취침 시간에는 조금 조절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0대에는 우리가 뭐 새벽 1시에 자도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지 피부가 항상 맑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30대, 35세
1: 그렇죠.
0: 이후에
1: 네.
0: 이런 분들은 특히 본인이 피부가 우리가 늦잠을 잤을 때 아니면 일찍 취침하였을 때 피부 상태가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가 그 아내가 좀 더 빨리 취침을 하여야 되겠다는
1: 맞습니다.
0: 생각이 20대보다 좀 더
1: 그렇죠.
0: 많습니다.
1: 그냥 젊었을 때는 하룻밤 푹 자면 피곤이 싹 풀렸는데
0: 네.
1: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이 아마 바로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제당은 적당히 섭취해라고 하는데요. 우리
0: 네.
1: 과일에도 당분이 있는 만큼 우리 하루 300g 섭취량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덥다고 편안한 대로만 입고 우리 화장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마음가짐과 작은 디테일에서 오는 자신감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덥다고 편한 대로만 입는데 편한 대로도 예쁜 옷이 많습니다.
1: 아, 네, 그렇네요. 네,
0: 때문에 편하면 예쁘지 않다는 편견을 우리가 일단 버려주시고
1: 네.
0: 우리가 편하면서도 센스 있고 예쁜 옷을 찾아서 입어주면 됩니다.
1: 네.
0: 네, 또 편하면서도 더 예뻐질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일상 이미지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 기분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었을 때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우리 카메라에서 뭐 셀카를 찍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기분에 도움을
1: 맞죠.
0: 줍니다. 그리고 뛰어난 화장 기술보다 맑고 밝은 피부 톤이 더 중요하고 고가의 머리 스타일보다 좋은 머릿결이 더 좋은 이미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1: 네.
0: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뭐 질감 있게 기초부터 단단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0: 네, 요즘에는 또 이미지보다 조금 더 생명력이 있는 상태,
1: 네.
0: 활력이 있는 상태, 뭐 좀 더 이렇게 예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예쁘고 자신감이 있다는 예, 이런 의견이 많고 되게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도 우리가 뭐 완전히 미인처럼 예쁜 표준보다
1: 그렇죠.
0: 예, 생명력이 있는 상태가 더 좋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여름철 이미지 관리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습니까?
0: 우리가 불편하다, 덥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을 즐긴다는 마인드로 하루를 맞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악을 듣고 따뜻한 물 한 잔을 하고
1: 네.
0: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5분이나 10분을 투자하여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거나
1: 네. 네.
0: 아니면 이렇게 하루에 맞이하면서도 기분이 상쾌할 뿐만 아니라 재운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피부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머리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것도 생활 방식이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 여름에는 꼭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기초에서 내 피부가 더 좋아지고 두피가 더 건강해지는 방면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좀 팔뚝, 배, 이 허벅지 등 살짝 노출되는 부분에 우리 자신이 없는 분들이 적잖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체형을 이 커버하면서도 시원하고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아

0: ATM에 대해 좀 알려주겠습니까?
1: 네, 일단 우리가 뭐 발독이 다른 데 비하여 조금 더 우리가 상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발독에 옷을
0: 걸치.
1: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뭐 몸이가 내가 발독에 비해서 좀 더 가늘다 했을 때 네. 우리 몸 부분의 디자인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좀 더 붙는 옷을 선택하고 네. 우리가 발독은 조금 더 넓은 디자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 키도 커 보이고 아. 네, 우리가 좀 더 내 생각에는 이게 단점이라 하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내가 발독이 날씬한데 배가 크다 하였을 네. 때 우리가 배쪽 디자인에서 딱 붙는 옷보다 조금 더 넓은 옷을 아. 입어주고 네. 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발독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부 다 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0: 네, 좀 더 가려줬죠?
1: 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위 옷이 좀 더 넓다 할 때 아래 옷을 좀 더 사이즈가 맞는 옷을 입어주면 아. 전체적으로 키가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0: 그렇네요.
1: 근데 내가 좀 더 뚱뚱하다고 하여서 아래 위를 전부 다 큰 사이즈로 입어주었을 때 이렇게 나의 단점이 안 보일 것 같고 체형이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키가 작아 보입니다.
0: 아, 그렇네요. 네,
1: 때문에 나눠서
0: 네. 네. 위에는 좀 크게 입을 때 아래는 좀 딱 맞는 걸로 입자. 네.
1: 우리가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가장 날씬한 부분이 어디이고 네. 상대적으로 비하여 좀 더 살집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코디를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0: 네, 그렇네요. 뱃살뿐만 아니라 우리 허벅지도 좀 실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1: 그러면 우리가 바지보다 딱 붙는 바지보다 좀 더 넓은 통바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치마
0: A라인 치마
1: 네, A라인 치마
0: A라인 치마. 네. 네, 좋겠네요. 네, 매일 아침 스타일링 해도 오후만 되면 망가지는 머리죠. 네, 여름철에 관리하기 쉽고 시원해 보이는 헤어스타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여름에는 우리가 머리를 풀고 다니는 분들보다 우리를 머리를 메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고무줄 사용했을 때 좀 더 힘이 있는 고무줄을 사용하고 아. 머리를 묶었을 때 머리 숱이 많은 분들은 특히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네.
1: 이럴 때 우리 집게로 우리가 머리 묶은 아래에 네. 한 번 더 고정해주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탱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유지됩니다.
0: 네. 네,
1: 집게는 우선 우리가 검정색을 추천하고 네. 나의 머리 생이가 좀 더 브라운 톤이다 했을 때 우리가 브라운 톤 머리 네. 색상하고 가장 근접한 머리 집게를 짚어주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뭐 오전에 했을 때 오후에 망가지거나 이런 게 걱정된다면 우리가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작은 것을 우리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 예, 정돈을 해주면 됩니다.
0: 네. 예. 그렇네요. 네, 이 자외선과 땀 모자 착용으로 두피가 쉽게 자극받고 비듬이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죠. 이 여름철 두피 클렌징과 보습 자외선 차단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뭐 샴푸하고 우리가 두피가 두 가지 방면인데
0: 네.
1: 우리가 두피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샴푸도 우리가 뭐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샴푸를 사용하고 아, 그리고 우리가 네. 두피 관리 제품 아까 얘기한 편우 네. 그리고 네. 오일 이런 클렌신 전부 우리가 보습하고 자외선 차단을 이게 두 가지 기능성이 함께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습이면 보습인 제품이 있고 우리가 그 두피 관리면 두피 관리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사용하고 우리가 텀을 주어서 뭐 이번 주 뭐 월요일은 우리가 두피 관리 클렌징이 좀 더 좋은 제품을 써주고
0: 네.
1: 아니면 오늘 땀이 특별히 많이 나였을 때 우리가 그 클렌징 효과가 더 좋은 제품을 써주고
0: 네.
1: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습 제품을 써주면
0: 아,
1: 좋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두피나 우리가 그 모발이 전부 다 보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나의 머리가 조금 더 기름이 빨리 나오거나
0: 네.
1: 예, 유지가 좀 더 상쾌하게 안 되는 분들은 우리 보습보다 클렌징 효과가 더 강한 거 아니면 우리가 그 기름이 적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됩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우리 두피나 우리 그 모발 제품을 보았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기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네요. 또 이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루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 것이 우리 피부와 전반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요?
1: 네, 우리가 2000ml가 하루에 가장 건강한 양이라고 합니다.
0: 네.
1: 네,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우리가 이게 좀 더 뽑기

0: 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1: 네.
0: 차라리 우리 몸에도 부담이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분을 많이 빠여서 갑자기 많은 우리가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 할 때
1: 네.
0: 물보다 우리 电解质水 우리 기능성 네. 음료가 있습니다.
1: 네. 네,
0: 그것을 마셔줬을 때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번에 2000ml를 먹어주기보다
1: 네.
0: 우리가 한 시간에 한 번, 두 시간에 한 번 일정한 량으로 작게 자주 마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음료수 더워서 우리가 아이스
1: 네.
0: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1: 네.
0: 뭐 상온 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미지근한 따뜻한 물 36도 아니면 50도 이런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나 피부에도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기능성 음료라 할 때는 어떤 것을
0: 电解质水
1: 아, 电解质水 아.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출퇴근길 땀으로 도착하자마자 지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후에 보통 보게 되면 얼굴이 많이 번들거리는 이런 얼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간단히 수정하는 직장인 꿀팁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우리가 출근길에 땀으로 우리가 지친 모습이 싫으면 우리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에어컨이 있겠지만
1: 네.
0: 우리가 뭐 다른 교통도구를 이용하는 분들은 가방에 작은 선풍기를 지니거나
1: 아.
0: 땀을 방지해주는
1: 네.
0: 것이 더 좋고 왜냐하면 땀이 난 다음에 메이크업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적인 기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1: 그렇네요.
0: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1: 네, 우선은 땀을 나지 않게 하는 거다.
0: 네, 그리고
1: 그거네요.
0: 기분이 더 상쾌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니면 우리가 더 쉬운 방법은 특히 연기를에서는 뭐 부채 같은 이런 작은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1: 그렇죠. 부채도 좋죠.
0: 네, 네. 그리고 오후에 번들거리는 얼굴은 우리가 기름기를 흡수하는 종이, 기름기를 흡수하는 그런
1: 네네.
0: 도구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이것은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쌈푼.
1: 네. 네,
0: 우리가 쿠션을 한층 더 바르기보다 쿠션에 오일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분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아, 분으로.
0: 네. 그리고 화장을 두껍게 하는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의 화장을 절반을 지워주고 그 후에 네. 한층 더 발라주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자외선은 피부 로화, 기미, 주름을 유발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자주 어떻게 발라야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바르는 양보다 우리가 그 자외선이랑 노출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1: 네.
0: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바르는 우리 화장품도 있고
1: 네.
0: 뿌려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나의 피부가 어떤 타입이 더 맞는지를 선택하고
1: 네.
0: 우리가 뭐 오늘의 10시에 나간다, 11시에 햇빛에 노출된다 했을 때
1: 네.
0: 집에서부터 바르기보다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기 직전에 발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효과적인 것은 우리 기능성 제품마다 뭐 4시간 유지되는 제품이 있고
1: 네.
0: 뭐 12시간 유지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 이거 얼마를 발라야 된다는 것보다 제품의 기능성이 그 시간
1: 여부에
0: 설명이
1: 따라, 네. 설명에 따라서
0: 네, 그것이 네. 더 정확합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뭐 아침에 발라서 오후까지 유지된다 이런 보장이 있냐 없냐를 확정해야
0: 네, 제품 오케이. 기능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기능성에 따라서 뭐 갖고 다니면서 사용해야 편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도구로도 방지하기 어렵다, 뭐 직업 때문에
1: 네.
0: 이런 분들은 얼굴은 하루 종일 해주면 좋고
1: 네.
0: 우리가 몸 같은 경우는 팔, 다리는 우리가 옷을 대체해서
1: 그렇죠.
0: 입었을 때도 더 좋은 자외선 방지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한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어떤 도구보다 가장 좋은 자외선 방지 도구가 초모자.
1: 아, 초모자.
0: 예.
1: 네, 네, 네.
0: 예, 양산보다 우리
1: 초모자가
0: 뭐, 예, 자외선 이런 기능성 제품보다 그것이 자외선 방지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죠. 초모자도 지금 이쁘게 한 거 많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예. 그 아마 그런 원인에서 이런 초모자들이 많이 예. 시장에 나와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김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 가벼워진 옷차림, 번지기 쉬운 화장, 눅눅해지는 머리칼, 우리 여름은 외적인 관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계절입니다. 이미지 관리는 결국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서 시작하지만요, 그 끝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부끄러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충실히 바르는 것은 레일의 피부를 위한 약속이고요.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단정한 옷차림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름철 이미지 관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정돈과 자연스러운 자신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